이맘때 꼭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9495, 3571, 3953, 최연재님 등등. 원래 바이브의 노래,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6576님까지. 기타 연주가 너무 유려해서 제 크레딧을 보니까 케이 브라운이라는 기타리스트, 외국인 같은데, 예. 아주 뭐랄까 블루지하면서도, 네, 어떤 이무진 씨 목소리도 그렇고 바이브의 노래가 새롭게 태어난. 자, 일할 때 입는 유니폼이 어제까지 반팔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긴팔에 조끼까지. 하지만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직 가을 맞을 준비가 덜 되었나 봐요. 이영주님. 저는 오늘 상암 다 와서 그 초등학교 앞쪽으로 지나오는데 할아버님, 꽤 봐도 연세가 제법 있으신 할아버님이 이제

0: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그 건널목 거기서 이제 봉사하시잖아요. 그 깃발 들고. 근데 옆에 보니까 일단 다 드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계속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그 제법 쌀쌀한데 진짜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원몸살 경험하신 분들 100% 공감하신다고. 오, 유고님. 저는 이제껏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무거운 옷이나 후드티 입은 날에는 어김없이 어깨 결림과 두통이 와요. 아이고, 많이 예민하시구나. 4612님은 주말에 결혼식 갔다가 온몸살 제대로 왔습니다. 양장을 입었더니 어찌나 불편한지, 게다가 구두까지 신었더니 발은 터질 것 같고요. 아, 정말 조금씩 적응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오늘 1, 2부에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로 2행시나 3행시를 지어보자고. 절대 제 아이디어 아니고요, 소영 작가님의 아이디어 같은데. 낙엽, 억새, 전어, 보일러 이런 단어로 저보고 하라고. 저는 억새로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이행시를 하려니까 새삼 구창구먼.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단어들로 이행시나 삼행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아, 아니다. 이거 이 삼행시나 이행시 당첨자분께는 흑염소 세트, 오, 또 다섯 분께는 유산균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죠.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캣박세이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 할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1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시간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 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다섯 분께 흑염수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아니 그게 이제 저희 우리 막내 작가 혜진 작가가 그렇게 써준 대로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뭐 저희가 흑염수 세트 드린다고 흑염수를 짝으로 이렇게 보내드리지는 않을 거였잖아요. 알고 봤더니 흑염수 진액 세트였습니다. 네, 혼돈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분께는 유산균 세트. 자, 억새로 엉망장자는 그께 새, 새로 태어나야 혀. 이번 생은 안 된다라는 4866님의 억새. 자, 가을, 가, 가을이다. 우와, 을, 을매나 좋아. 1399님 저한테 일 시키셨어요. 자, 전어 9510님 전, 전부 다 커플이에요. 어, 어떡하죠 전? 어우, 이건 딱 떨어지네. 어, 패딩으로 해보시겠다고 0888님 패,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딩, 딩동댕 5만원권 발견. 야, 아주 행복한, 생각만 해도 행복한. 야, 진짜 한번 지금 가, 작년 추울 때 입었던 겉옷들 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뭐, 네, 최우수상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소개되신 분들께 우리 작가님들 선물 잘 부탁드립니다. 낙엽으로 1301님도 낙낙했던 내 옷들이 가을이 되니 옆으로 찐 살들 때문에 잠기질 않네. 그쵸, 보통 이런 2행시나 3행시 할 때 맞춤법은 생략하고, 네, 그냥 발음대로. 저도 아까 그 생각 했었거든요. 가을, 5375님의 2행시입니다. 가을, 을, 얼마 안 간다. 정답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편이 곧 헝가리로 해외 근무 가요. 이번 가을에 함께하는 가을이 될 것 같아요. 어, 아니 이번 가을에 함께하는 마지막? 그쵸? 어, 대전 갑변천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펴있다고 하니 거기서 추억을 남겨보려고요. 라고. 근데 얼마나 가시길래 마지막 가을이라고. 아무튼 건강하게 형편되면 또 우리 아내분도 또 한번 부르실 수도 있는, 안 되나? 자,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시길 바라고요. 에드 시런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우리 6782님 포토그랩 함께 들어요.

이 노래도 한참 들려왔었던 때가 있었죠. 다니엘 파우터 Bad Day 1616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로 뭐 2행시, 3행시 그래서 소개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자, 에드 시런의 포토그랩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마치 전주를 들으면 낙엽이 또르르르르 굴러갈 것 같은 그런 곡이죠. 재연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듣고요. 잠시 후 저칼로리 시사로 돌아올게요.

0: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일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월화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요.
5: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은행 가실 때 신분증을 깜빡해가지고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근데 이제 평소에 쓰던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답니다. 오늘부터예요.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앱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까지 다섯 종류의 신분증을 휴대폰에 담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IC칩이 들어있는 신분증은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면 발급받을 수가 있고 IC신분증이 없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돼요. 자, 뭐 지갑은 깜빡한다 해도 휴대전화를 놓고 다닐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네, 앞으로 은행에서 당황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문이나 TV로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AI 챗봇으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지금 국내에도 7명 중에 1명꼴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챗봇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그러면은 얘한테 오늘 뉴스 좀 알려줘 이러나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년 전보다 2배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세계 평균보다도 우리가 높은 수준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AI 챗봇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이 궁금한 뉴스는 연이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래요. 말 되네. 근데 이게 또 AI가 모두 사실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얘들이 막 급하면 인공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가짜뉴스도 많은 세상에 이게 믿을만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 LG와 두산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되죠. 올해는 이게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가을 야구라 더 특별하죠. 이 앞으로 돔구장으로 다시 이제 리뉴얼 된다고 하니까 가을 야구에는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까지 다섯 팀이 진출을 했습니다. 치열했던 정규 시즌도 여러 기록을 남기며 막을 내렸는데요. 이 순위와 상관없이 이 자이언츠의 레이에스 선수가 무려 211 안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최다 안타왕에 올랐고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는 타율 3할 7푼 1리로 타격왕의 자격왕을 차지했습니다. 베어스의 곽빈 선수는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부분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는 45 홈런으로 생애 첫 홈런 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뭐 야구 팬들마다 응원하는 팀은 다르겠지만 올가을 멋진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상을 주죠. 뭐 투수와 포수, 내야수, 외야수, 지명타자까지 각 포지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10명이 선정되는데 황금 장갑을 뜻하는 이 이름을 가진 상의 이름은 무엇일까? 예, 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여기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정답 남겨주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영양크림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노래가 정답이라 그냥 다 드릴게요. 마이 앤트 메리의 이게 이래도 되나? 골든 글러브입니다.

오늘은 정답을 그냥 노래 제목으로 다 드렸어요. My Aunt Mary의 Golden Glove. 네. 오늘 저칼로리 퀴즈의 정답도 골든 글러브. 먼저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2930님. 야구 1도 몰랐는데 딸이 이글스의 광팬이라 저도 따라 팬이 되었네요 라고. 아, 응원하는 팬 있으면 좋죠. 아니요,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예, 야구의 매력에 다시 푹 빠지셨다는 2930님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 저도 야구의 야자도 모르다가 3년 전부터 빠졌는데요.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를 못 가게 돼서 내심 아쉬워요. 네. 5242님, 영양크림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아, 이렇게 야구 초심자분들께서 많이들 사연을 주셨더랬어요. 0300님도 저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 상은 알아요. 간만에 아는 거 나왔는데 정답을 알려주셔버리니까 김이 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분 더, 7664-1604 박재은님께 영양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로 뭐 2행시, 3행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뭐 말이 안 되더라도 일단 아침 가족들을 웃길 수 있는 거라면 억세로 9909님이 네, 억수로 새 세랭핸데이 뭐 이렇게 짧은 것도 네, 가능하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언니네 이발관입니다. 순간을 믿어요.

0: 샤이니의 방백 0978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어요. 드니 아름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오늘 아침에서 들으니까 더 반갑고 좋아요 라고. 확실히 또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 들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이행시나 삼행시를 부탁드렸더니 김효정님은 독서로 독서의 계절이라 책을 펼쳤는데 5분도 안 돼서 서르륵 잠이 듭니다. 좋아요. 0637님 국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행시를 주셨어요. 국장아 제발 올라라. 화나게 하지 말고. 뭐 화를 떠나서 많이들 힘드시죠. 지금 3연속 뭐 굿모닝 FM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이게 뭐 몇 달 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다. 뭐 예, 뭐 불가항력이니까요. 1160님 억장이 무너지는구먼. 세상에 두 달 지나면 내가 50이네. 예, 젊습니다. 1804님 갈대로 갈비가 맛있나 대패 삼겹살이 맛있나 물으니 아들이 고기는 다 맛있죠. 정답입니다. 이분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단어인데 토마스 쿡을 보냈어요. 아까 그 마이언트 메리 때문에 그런가 봐요. 토마스 쿡. 최정현님인데 토마토 좋아요. 마라탕 좋아요. 스파게티 좋아요. 쿠키 좋아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랜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로 2행시, 3행시, 짓기. 자, 조금 더 진행해 드립니다. 단감으로 황정은 님이 지으신 단, 단소 잘 불 것 같은 감, 감감, 감강찬 장군님. 네, 이거 다 밖에서 잘 이렇게 예심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감강찬 장군님께서 단소를 잘 부셨다는 고증은 모르지만 애쓰셨습니다. 대추로 6310님. 대게 가기 싫다, 알바. 추. 추우니까 더 대게 가기 싫다. 마음은 너무 이해됩니다. 6310님. 0606님. 낭만. 낭만적인 가을밤 남편이 손을 잡고 하는 말. 손을 잡고 하는 말. 만. 만 원만 빌려줘. 7880님. 전어. 전어를 먹으려고 단골 횟집에 갔더니 어라? 품절이래요. 네, 올가을 전어가 평소에 70% 이상 감소했다고. 어현영이. 예, 어라? 맞습니다. 품절. 자, 소개해주신 분 중에 다섯 분께 흑염소 진액, 또 다섯 분께 유산균 세트,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일단 작품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다 보내드릴게요.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소개되셨거든요. 다 이 아주 살벌한 예심을 거친 통과한 작품들이라는 사실. 네 살 딸과 외출 때마다 라디오를 듣는데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이거 엄마 좋아하는 노래야? 이거 엄마 좋아하는 노래야? 계속 물어봐요. 바로 김은나님이 신청하신 스텔라장의 컬러스라는 노래인데요. 자, 지금도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확 싸늘해진 날씨 때문인지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60년대 포크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킬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주인공들 피터, 폴, 앤 메리 기억하시죠? 뭐 Pop the Magic Dragon 아니면 500 Miles라고 100 Miles 그런 노래들로 뭐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팀 이름이 일단 우리로 치면 철수영이 또 뭐가 있을까? 민수? 피터, 폴. 그러니까 피터는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의 주인공 피터 예로우라는 분이고 폴.

메리에서 폴은 폴 스투키, 그리고 메리 트래블스, 이렇게 3인조. 그래서 그 중에 피터를 맡은 피터 예로우가 노래한 굿바이 조시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조시라는 이름도 피터 폴 앤 메리만큼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름. 요즘에는 다 이런 이름들을 좀 피해가려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지만 60, 70년대에 정말 많은 피터 폴 앤 메리와 조시들이 태어났던 걸로. 자, 노래가 좀 서글프고요. 뭔가 비트는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잔함 같은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자, 피터 야로우의 굿바이 조시,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5452님이 상디, 이 노래 웬만해서 들을 수 없는 우리 남편 코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이 노래를 알 사람이 아닌데. 그냥 따라 부를 수도 있는. 네, 기분 좋아서 뭐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면 좋겠습니다. 네, 피터 예로우의 굿바이 조시. 이분도 작년에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부 매주 수요일은 이 노래 어디 갔어. 정말 한때 우리 귀를 정말 뭐 일부러 선택하지 않아도 귀에 들려왔던 그 노래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곡들 함께 듣는 시간이죠. 자,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어드릴게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브람스 안마 의자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할게요.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덮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Only Love 나나 무스크리 마나 나나 무스크리 3109님이 간만에 나나 무스크리 어때요? 라고 아 진짜 반가워서 맞아 이 노래 언제쯤이었지 워낙 이분은 자신의 곡도 그렇고 다른 히트곡들도 또 자신만의 목소리로 노래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 출신 뮤지션이죠. 자, 지금부터 바로 이런 곡들 네.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한때 우리 귀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던 노래들 들어봅니다. 노래 제목은 모르는데 옛날에 많이 듣던 그 노래 신주희님 제대로 소환된 정말로 어디 갔던 노래네요. 노래가 어디 갔다기보다 우리가 그냥 예, 이 노래를 잠시 잊었던 거죠. 오정현님 듣자마자 소름이 돋으셨다는 2328님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던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CD 있어요. 97년인가 그랬었는데 라고 맞아요. 그 무렵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계속 여러분들 네,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곡들 신청곡으로 저희가 선곡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곡들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잊어버리시기 전에 저희 문자 게시판이나 또 네, 샵 8000번 네,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거든요. 자, 이어서 9582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동원, 박인수, 향수

아 진짜 향수. 네, 노래를 불러주신 이 두 분이 두 분 다 하늘의 별이 되셨네요. 이동원, 박인수. 잊을 수 없는 목소리. 9582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엄마 곁으로 떠나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 노래를 잘 불러주셨는데. 4863님.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요. 교과서로 공부할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외웠던 가사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주옥 같습니다. 가을을 그려놓은 시군요. 김은숙님. 5331님. 이 노래 처음 공연하고 그 당시 크로스오버 장르가 생소해서 클래식 음악을 모욕했다 뭐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89년도에 이 노래가 발표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요를 부르는 가수와 클래식을 전공한 성악가가 함께 노래하는 걸 특히나 이제 그런 성악하시는 쪽에서 많이들 그리고 전공을 그 클래식 전공하는 분들이 이런 가요와 관계된 작업하면은 학생일 경우에는 정학도 당하고 퇴학도 당하고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옛날 얘기가 되었죠. 대표적인 또 듀엣곡 우리 노래 말고 생각나는 곡 있으시죠? 바로 존 덴버와 플라시도 도밍고. 바로 이런 노래 때문에 우리도 아까 향수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Perhaps Love 정효진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존 덴버와 프레스토 도밍고 Perhaps Love였습니다. 4371님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뭐가 그리운 건지

0: 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갑자기 저도 내가 진짜 뭘 그리워했던 거지? 근데 분명히 그리움은 맞잖아요. 확실히 날이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 가을가을 하네요 라고 2780님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좋은 노래 생각나시면 선곡 계속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MBC FM for you.
2: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3: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2: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3: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4: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1: 중화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장종석 님이 선곡해 준 JTL A Better Day 장토이라고 읽어요. 네. 장우혁, 토니, 이재원. 네. 제 아내가 H.O.T. 토니 부인이었는데요. H.O.T. 해체할 때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참 울 일도 많았죠. 옛날 얘기네요. 라고. 그때는 뭐 대단했었죠. 장유희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이 노래 너무 좋아하고 따라 불러요. 라고 조성현님도. 7048님. 음악이 참 신기해요. 차를 잠시 정차하게 만드네요. 노래 나오는데 그 시절 함께 듣던 친구들 또 함께 나눈 대화들까지 생각이 나요. 저 별로 기억력 좋지도 않거든요. 그쵸. 그 기억을 바로 소환하는 가장 빠른 게 음악 그리고 향기라잖아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정현 님이 리치의 사랑해 이 말밖엔 이란 노래 신청하셨는데 대학 때 추억이 가득 담긴 노래라고 하면서 리치님의 근황도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이 찾아봤어요. 근데 바로 2주 전에 지인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셨다고. 네. 보니까 사진도 나와 있네요. 네. 공식 행사는 아니었지만 네.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걸로. 네. 자, 그러면 정현님, 리치입니다. 사랑해 이 말 밖엔.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네. 7662님을 중심으로 이선아, 김명희, 김은하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신청하셨어요. 사랑의 이말 밖엔 리치의 노래 들을 때 이 흐름으로 제이워크 어때요? 라고 하면서 6310님이 제키에서 두 명이 새로운 그룹으로 나온 데서 당연히 댄스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일 줄이야. 한참 빠져서 들었었던 기억. JTL 갑자기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JTL 제이워크 서든이었는데 예, JTL을 들었고 헷갈린다 진짜. 예, 아까 네 JTL은 아까 이제 들었었고요. 아우 네 막 지금 2000년이 막 된 것 같아요. 김묘선님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라고 예 괜찮습니다. 네 김일랑님 와우 제이워크 진짜 오랜만입니다. 완전 잊고 살았어요.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키 팬으로서 저도 지금 차 세웠습니다. 아, 참, 이 정도. 아침부터 옛 추억에 빠집니다. 라고 5684님 늦지 않으셨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박연주님 괜히 옛날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문자라도 넣어볼까 하게 되네요 라고. 자 그러면 이 곡은 뭐 요즘에도 가끔 네 그 들리지만 아무튼 강한미님이 신청하신 분위기 좀 바꿔서 크랜베리스의 노래 중에 Ode to My Family 진짜 많이 들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통듣기 어려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 그러면 Ode to My Family 함께 듣죠.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수요일 이 노래 어디 갔어라는 코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예, 한 곡 남았습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한 곡들은 또 다음 주에도 네, 이어집니다. 아까 들었던 크랜베리스의 돌로레스 오라이어던과 함께 한때 꺾기 신곡을 전 세계에 유행시켰던 분이죠. 엘라니스 모리셋의 노래, 박시연님의 신청곡으로 You Ought to Know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수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제 삶에서 여전히 찬란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그런 대단한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는 것, 평범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배우로 기억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온기로 남는 것, 그것보다 더 찬란한 인생이 있을까?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0: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바이바우.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아이 가라미야 빼보이.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아이 가라미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연인 32쌍을 아주 조용한 방에 마주 앉혀본 겁니다. 말도 하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했더니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숨쉬는 박자가 어느새 비슷하게 맞춰지더래요.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의 연인과 맞춰보면 박자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참 별걸 다 맞추는 것 같죠. 여러분한테도 그런 사람 있으실까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처럼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보는 거 어떨까요? 같은 노래 듣고 같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의 박자도 조금씩 닮아갈 테니까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4일 수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왔습니다. 4557님께서 선곡 좋다 일하는데 신난다고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서른 살이 한 두 달하고도 한 15일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서른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요. 커리어를 어떻게 더 갖고 가야 할지 이런 고민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언제 해야 될지 진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다면은 어떤 사람과 해야 할지 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도 요즘 제 또래 친구들 만나면 다 이야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비슷한 결로 흘러가더라고요. 또 게다가 가을이잖아요. 계절까지. 괜히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고 센치해지는 것 같고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던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을을 낭만적으로 보내고 계신지 저처럼 이렇게 허함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참 별걸 다 맞춘다는 그 연구 결과 전해드렸었는데 여러분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 또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 있으실까요? 꼭 사랑하는 사람 뭐 연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을을 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선곡표 많이 비워놨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한 시간 채워볼게요. 샵 11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한 곡 한 곡 소중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브런치 카페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잠시 후 함께할 염지웅 김나연 뮤직 퀴즈 극장 뭐 이렇게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0: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튜브 고정선님께서 오늘 아침 강릉은 너무 추웠다고 이러다가 겨울이 빨리 오는 건 아닌지 가을을 조금 더 만끽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있는 원주도 너무 추워요. 하늘은 맑고 날씨도 쾌청한데 차에서 딱 출근하려고 내렸는데 제가 그 옷은 가을 옷을 입고 있지만 아직 그 슬리퍼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샌들을 신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아 이제 바로 부츠로 갈아 신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옷 단디 챙겨 입으시고요. 아까 요즘 제가 가을을 타고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아 저의 가을에 그 허한 마음을 더 보태주시려고 이런 신청곡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 8363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양파와 다비치의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네, 양파와 다비치가 함께 부른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띄워드렸고요. 이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볼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듣고 싶은 노래들 문자로도 너튜브 댓글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신청곡 하나 만나볼까요? 미래미님께서 송은이와 김숙의 그대와의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네요. 이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송은이와 김숙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대와의 노래 지금 들려드릴게요.

네, 송은이랑 김숙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네요. 송은이와 김숙이 MBC 놀면무한이에서 부른 그대와의 노래 띄워드렸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43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빨래 널기에 딱이라고. 저도 오늘 아침에 빨래 널고 왔거든요. 가을에는 축제도 또 먹거리도 많아서 지금 검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꽃축제 좋아하신대요. 요즘 단풍축제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은 축제 찾으시면 우리 강원도 지역 축제도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청취자분들이랑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해졌네요. 4815님, 가을 감성 물씬 나는 노래 한곡더 선곡 너무 좋은데 한곡 4815님께서도 보태고 싶으시대요. 다음 주에 아내분 생일인데 아직 선물을 못 잠그셨다고, 참고로 30주년이 되어 간다고 뭘 해주면 좋을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와, 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해서 30주년 선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우선 꽃은 필수인 것 같아요. 꽃과 편지는 필수고, 이제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30주년이니까 한 장미 빨갛게 예쁘게 해가지고 검정 포장지에 빨간 장미를 싸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송이를 사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 길지 않더라도 직접 손편지, 요즘에는 잘안 주고 받잖아요. 이 손편지 너무 좋을 것 같고, 다른 선물은 한번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꽃은 필수입니다. 4815님 미리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신청해주신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지금 띄워드릴게요.

네,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신청곡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 띄워드려야 되는데.

0: 슬쩍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잠시 음향 오류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좀 추가로 나간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2부 뮤직 퀴즈 극장으로 찾아올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FM4U.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1: 유후.
2: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현.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참치 미가 참치한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염지웅 배우 만나볼게요.

0: 브런치 카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오늘도 이번 주도 뮤직 퀴즈 극장의 멋을 살려주는 남자를 모셨습니다. 연극배우 염지웅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염지웅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수염을 많이 기르셨네요.
1: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연극 준비를 해야 돼서 수염을 좀 기르고 있습니다.
0: 어떤 연극인

0: 이제
1: 예.
0: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10월 16일에 일단 강원 예술제 개막 공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극 파트로 제가 나가게 됐고,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 만두 축제 때,
0: 네.
1: 예,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극.
0: 네. 일정 바쁘신데 강원 네. 예술제는 언제 어디 이번 주 이틀 뒤 10월 16일에
1: 네.
0: 언제 어디서 하는 건가요? 평창에서 하는 거 맞나요?
1: 아, 아닙니다. 그 저희가 삼척에서 이제 네. 진행이 돼요. 그리고 10월 17일에 삼척 극단 신이라는 곳에서 또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0: 네.
1: 일단 저는 개막 공연에만 출연을 합니다.
0: 네. 그럼 염주웅 배우가 하는 우리 강원 예술제 개막 공연과
1: 네.
0: 원주 만두 축제, 원주가 만두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저도 이제 원주 살이 1년 차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아직 한 원주에 온 지 반년도 안 됐는데
1: 네.
0: 이번에 한번 꼭 가볼게요. 제가 김치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1: 네.
0: 이 만두 축제 가면은 무슨 만두가 파나요?
1: 아, 엄청 다양한 만두를 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작년에 봤었는데 조금 뭐 색다른 만두들도 많이 팔고.
0: 진짜요? 예를 네. 들자면?
1: 예를 들자면 그 마라 만두라고 아세요?
0: 우와, 마라맛 만두?
1: 네, 네, 네. 그런 것도 봤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와, 다음 주 금토일 하네요. 원주 만두 축제. 저도 꼭 가볼게요.
1: 네.
0: 어디선가 숨어서 저는 김치만두 좋아해서 김치만두 먹고 있는 애 한번 찾아보시면
1: 네. 김나연 아나운서를 실물로 볼 수 있는
0: 네, 염주웅 배우와 뮤직키즈장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오늘의 꽁트는 어때요?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1: 아, 오늘도 조금 내용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내용 이 우리 대화 속의 내용.
1: 네네.
0: 그러면 그 가사를 알아야 맞추실 수 있는 걸까요?
1: 네, 일단 가사를 알아야 하고요. 그거를 좀 상황에 맞게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꽁트 저희가 지금 들려드릴 건데요.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저희의 대사를 잘 들어보시고 이 꽁트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까지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아,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꽁트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네 공중전화. 오늘은 꼭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봐야지. 010? 어? 동전이 왜 다시 나오지? 야! 야!
2: 여기 공중전화가 고장났다는 건가? 어서 고쳐야지. 용타!
0: 여보세요? 이제 되나? 이게 좀 때려야 말을 듣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잘 지내? 왜 말을 안 해?
2: 이거 봐요 아가씨, 그거 고장났어. 지금 전화 안 된다고.
0: 아저씨 누구세요? 전화기 멀쩡한데 무슨 소리세요? 제가 방금 이 공중전화로 전남친 숨소리를 들었다니까요.
2: 이 아가씨, 저번에도 공중전화 발로 차서 부순 아가씨잖아. 이번엔 안 봐줘. 그거 고장나서 전화가 안 걸린다니까. 빨리 나와요.
0: 고장났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나? 전화가 또 끊겼네. 아저씨, 100원짜리 좀 있어요? 몇 개만 주세요.
2: 얘가씨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돈 없으니까 빨리 나와!
0: 잠깐만요, 여보세요? 왜 말을 안 해? 너 혹시 울어? 내 목소리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우는 거지? 나 아직 사랑해서 우는 거지? 나 다 알아.
2: 아가씨,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낮에 맨정신으로 전화해. 왜 그렇게 매번 소주를 대병 마신 채로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 번호 바꿨다며.
0: 맞다, 그래도 전화해볼래요. 한 번만 더 걸어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 아가씨, 딱 한 번이야. 진행시켜!
0: 염지웅 배우 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웃겼나요?
1: 예, 그 좀 정직하셔가지고.
0: 아, 딸꾹이?
1: 예, 딸꾹이 너무 정직하게 나와서.
0: 아, 처음에 이 딸꾹이 딸꾹질의 딸꾹인가?
1: 아, 예, 그렇죠.
0: 네, 근데 나중에는 아, 이 딸꾹이 딸꾹질의 딸꾹이 아니라 이 전화가 끊기는 아, 뚝 소리인가 아, 약간 싶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0: 약간 헷갈렸어요.
1: 네.

0: 네, 염지웅 배우한테 비웃음 한껏 당한 저의 꽁트와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 함께 하셨고요. 이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생각나신다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오늘 대사에서 힌트가 있었나 봐요.
1: 예, 맞습니다.
0: 문자가 빠르게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우선 정답송 만나보기 전에 힌트송 오늘 네. 뭔가요?
1: 힌트송은 지하에 술 한잔 해요.
0: 힌트송 오늘 좀 쉽게 가져오신 것 같기도 하고.
1: 예, 맞습니다.
0: 그럼 지하에 술 한잔 해요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더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뮤직키즈 극장의 힌트송 술 한잔해요 듣고 왔습니다. 힌트송이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은데 사실 힌트송을 듣기 전에도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한번 문자 읽어볼게요. 4815님 오늘 꽁트 어떤 장르일까요? 하시면서 오늘도 어렵다고 두 분의 연기가 자꾸 헛갈리게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미나의 전화 받아.
1: 아 전화 받아. 아 오답입니다.
0: 오답이에요. 아, 예. 공중전화 이런 거 있어가지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헷갈리신 것 같고. 예. 2018님 바이브의 술이야 아닌가요? 추측했습니다.
1: 예, 술 관련해서 또 내용이 흘러갔기 때문에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0: 또 이 노래 가사를 추측해서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1: 어, 네.
0: 여보세요.

0: 그래서요?
1: 아, 아. 막상 하려다가 하려다가 자신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 대신해 주면 안 돼요? 아.
0: 여보세요 나야. 예. 어. 소주, 임창정의 소주 한 잔.
1: 아, 얼굴 빨개졌네요. 아,
0: 예.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정답입니다.
1: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아직 정답은 말 안 했는데.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5085님 공중전화 이야기할 때부터 이 노래일 것 같았다고. 2024님 여보세요 나야 정말 미안해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오늘 되게 웃기시네요.
1: 그리고 이 소주 한 잔은 회사에서 저녁에 회식 2차로 하고 2차로 노래방 가면 이 노래 꼭 부른다고 6213님. 네. 어, 소주 한 잔 노래는 좋아하시는데 술 담배는 어, 잘 안 해봐서 느낌이 와닿지는 않는다고. 네. 4935님.
0: 네.
1: 9820님께서는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이렇게 해주셨네요. 문제가 오. 굉장히 어렵다고. 아, 예. 아마 이 공중전화 이야기하면서부터 어, 이 노래인지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니까 이 가사 속에서 공중전화 이야기 나오나요?
0: 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니까. 아, 소주 한잔에서요? 네. 소주 한잔에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사 속에 이 네. 오늘 대사 속에 네. 어, 그렇게 말씀 대사 중에 있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잘 지내 왜 말을 안 해 라고 어. 하셔가지고 아. 그 가사를 들으시고
1: 좀 하긴 그게 제일 유명한 가사니까.
0: 그렇죠.
1: 또 뭐 예를 들면 번호 바뀌어버린 전화번호를 누른다 이런 것도 임창정 소주 한 잔에 있는 가사이긴 하네요.
0: 네, 그렇죠.
1: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 저희는 소주 한 잔 듣고 와서 당첨자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정답송이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세분 추첨했습니다. 5085님, 6213님, 4935님 세 분께 제가 문자 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9753님은 내일이 생일이시래요. 와이프분이 알려주셔서 아신 것 같은데 9753님 생일 잊지 마시고요.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까 4815님이 곧 결혼 30주년이 되어 간다고 선물 뭐 해줄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우선 꽃이랑 편지는 필수다. 네.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6: 네네.
5: 이 30주년 선물 뭐 하면 좋을까요?
6: 근데 30주년이 되셨으면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5: 할 만한 건 다 했다.
6: 네, 할 만한 건 다 해주셨을 것 같아서 30주년을 맞아서 요즘 단풍도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게 어떤가.
5: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6: 30주년 기념 여행 네, 추천드립니다.
5: 네, 지금 날 너무 좋으니까 이 날씨에 꼭 여행 다녀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고 아내분이랑 8554님께서는 지웅 배우님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만두 축제

0: 제가 한번 볼수 있나요? 소주 한잔 가능하실까요?
1: 아, 소주는 공연이 있어가지고 힘들 수도
0: 와,
1: 있는데
0: 풍기시네.
1: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0: 네, 염지웅 배우 마주치면 술 한잔 이렇게 건네시면 원샷 하시는 걸로.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너무
0: 다음 주에도
1: 재밌었습니다.
0: 또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염지웅이었습니다.
0: 네, 염지웅 배우와 뮤직퀴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079님께서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주셨다고 아까 11시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문자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0070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힙한 노래인데요. 사실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서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이 정도의 시대의 노래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노래들을 위주로 띄워드렸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힙한 노래입니다. 아,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힙합보다는 사랑, 사랑보단 돈, 노아주다의 노래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비구름이 지나간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크게 내려가고 이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인데요. 그동안 머물던 늦더위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물러갔고요. 계절의 시계가 계절을 이 한 발짝 앞서서 달려간 듯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몸을 지키는 또 챙김 아니겠습니까? 이 장롱 깊숙이 보관해뒀던 가디건이나 코트를 꺼내 입고 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 안에 온기를 채워주는 것. 이 갑작스러운 추위에 움츠러들기보다는요. 계절이 준 정직한 변화를 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가을이 한 걸음 더 깊어지는 오늘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Walk it,
1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정오익은 해커스.
1: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또 오프닝에서는 와, 오늘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출근길에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놀라신 분들 예,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여름에 올여름이 워낙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실 때 머리를 좀 덜 말리거나 혹은 아예 안 말리고 그냥 자연건조시켜야지 하고 나오셨던 분들,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감기 걸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은 좀 덜 말리고 나오긴 했었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밖에 조금만 있어도

그냥 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비슷하게 약간 한80% 정도만 말리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예, 춘천도 오늘 뭐 최저 기온이 7도기 때문에 이제는 춥다 춥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안에 외투와 더불어서 조금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예, 뭐 소위 좀 기모, 예, 안에 털 달린 거좀 찾게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요럴 때, 또 이런 환절기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또 감기잖아요. 예, 몸조리 또 잘하시길, 또 몸관리도 잘하시고요. 또 3855번님께서, 또 그리고 1419번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도 날씨가 갑작스레 부쩍 추워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괜스레 또 마음 한구석이 좀 허해집니다.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정말 가을 같지 않나요? 예, 정말 저도 스튜디오 바깥에 단풍도 이쁘게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외투도 제가 한 출장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셔츠 같은 거, 얇은 거 그냥 하나 들고 다녔었는데, 예, 이제는 두꺼운 외투 들고 나왔거든요. 이젠 정말 가을 같습니다. 또 노래에도 이제는 가을 노래들이 어느 정도 동이 났어요. 그래서 들려드렸던 노래들 이제 마지막으로 2026년 가을에 들으실 수 있는, 또 제가 또 들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가을 노래들 좀 들려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오늘 첫 곡으로 또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들으셨는데, 2904번님께서 가을이 오긴 하나 싶을 때또 김동률 콘서트 예매가 열리고, 또 무색하게 콘서트 가면 원연한 가을이랍니다. 당분간 또 마지막 콘서트가 될것 같아서 이번 가을에는 박재정님 콘서트도 예매했어요. 또 보내주셨는데요. 와, 정말 가을을 제대로 즐기시네요. 예, 김동률 씨와 박재정 씨. 확실히 또 발라드의 계절이긴 한데 너무 부럽습니다. 또 명곡들이 너무나 많으시니까. 또 박재정 씨는 최근에 냈던 그 신곡이 저도 요즘도 계속 듣거든요. 계절의 끝. 뭔가 제 취향이에요. 노래가 일단 길어요. 5분 한 30초 되나요? 저는 긴 노래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뭔가 가사도 반복되는 게 뭔가 후렴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한 편의 좀 짧은 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또잘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박재정 씨 하니까 그 3년 전에 또 저희 춘천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그 생방송 강원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공개 방송 때 박재정 씨를 또 모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직접 들어봤었는데, 와, 너무 좋았었습니다. 라이브가 똑같아요. 예, 잘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창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출석 체크, 또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또 일부간에 함께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어셔 피처링 핏불, DJ Gotta's Falling in Love 준비했고요. 또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까지 들으셨습니다. 6358번님, DJ님의 선곡인 건가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라 심쿵했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예, 다 제가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셔 노래 들으시고 아마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 또 가을 노래 이렇게 잔잔한 거 좀 많이 들려드리니까 좀 신나는 거 하나 준비해봤는데, 예, 또 피처링 핏불의 DJ 가라스 Falling in Love 들으셨고요. 또 그리고 3969번님께서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신청해 주셨거든요. 요즘 거리에 나무들이 알록달록 또 예쁘게 옷을 갈아입고 있네요. 자연은 참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가을은 가을인 게 성시경 씨의 노래가 뭐 1년 내내 사실 신청곡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가을만 되면은 더 신청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에서라는 곡은 아직 소위 예 쿨타임이 안 찼습니다. 예, 최근에 들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식당에 비유하게 됐었는데 주문하신 메뉴가 재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메뉴를 골라왔거든요. 성시경 씨의 노래 중에 그래도 이 노래 어떠신지 눈부신 고백 예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성시경의 눈부신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7269번님, 후디 이곳은 대구의 가산수피아라는 곳입니다. 입장료도 무료, 주차도 무료, 따봉이죠? 꽃 너무 이쁘죠? 나이 드니까 꽃이 왜 이렇게 이쁜지. 후디는 젊어서 꽃 안 좋아할 듯요. 킥킥. 오늘은 페이지의 Love is Blue 부탁드려봅니다 하시면서 또 꽃 사진들 보내주셨는데요. 대구의 또 가산수피아 라는 곳에 가서 꽃 구경하고 계시는군요. 저 꽃 좋아합니다. 제가 은근 자연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젊어서 꽃 그래도 좋아합니다. 예, 사진 감사드리고요. 또 페이지의 Love is Blue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상 또 1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0: GS 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세계 미식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튀김 요리 백선에 또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두 번 튀겨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에 고추장 양념부터 간장, 마늘, 허니버터까지 이 다양한 소스로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는 이것 플러스 맥주 문화까지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이자 세계 1위 튀김 요리로 선정된 이 음식.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오징어 튀김, 2번 건빵, 3번 치킨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일주일에 저는 요거 한 번은 최소 먹거든요. 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첫 번째 힌트송도 흐르고 있습니다. 애련. 이 노래가 또 다시 요즘 역주행 꿈틀꿈틀하고 있더라고요. 힌트송으로 띄워드리고요. 컨츄리 꼬꼬의 노래입니다. 애련 듣고 돌아옵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또 컨츄리 꼬꼬의 애련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세계 미식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튀김 요리 100선에 또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 또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두 번 튀겨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또 촉촉한 식감에 고추장 양념부터 간장 마늘, 허니버터까지 또 다양한 소스로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는 이것 플러스 맥주 문화가 까지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이자 세계 1위 튀김 요리로 선정된 이 음식.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오징어 튀김, 2번 건빵, 3번 치킨입니다. 자, 정답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제가 힌트를 또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옛날 버전의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 아시죠? 갈색 봉투에 약간 그 밑에는 기름이 많이 묻어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보통 들고 오시긴 하는데 옛날 버전의 이것을 가장 저는 좋아하는데 예,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또 그리고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했거든요.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의 쇼미더머니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야구장에서 이 음식이 뭐 거의 가장 많이 보이는 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뭐 육회나 물회 많이들 야구장으로 들고 온다 이 퀴즈를 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이 음식을 이길 수는 없죠. 과연 무엇일지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일단은 힌트송 쇼미더머니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만루 홈런 쇼미더머니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치킨이었습니다. 아, 세계 미식 전문 사이트에서 또 이 테이스트 아틀라스라는 전문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 결과를 발표했다는데요. 세계 최고의 튀김 요리 100선에서 한국식 치킨은 5점 만점에 4.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고득점을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요, 한국식 치킨의 인기 비결로 이 바삭한 식감과 다양한 소스를 꼽았다고 하고요. 이 닭고기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한 차례 익힌 뒤에 높은 온도에서 다시 튀기는 방식으로 이 겉면의 바삭함을 극대화한다라는 또 설명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소스 참 많죠. 뭐 고추장 활용한 매콤달콤한 그 양념, 그 전통의 양념부터 해서 뭐 간장, 마늘, 허니버터, 소스 종류가 다양해서 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소개했고요. 또 치킨 무, 빠질 수 없죠. 또 최근에는 콜슬로를 곁들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식문화 역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또 치맥, 치킨 하면 또 맥주죠. 이 치맥 문화도 우리나라식의 치킨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고 하고요. 치맥 문화가 또 해외로 확산하면서 또 한국식 치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1위 튀김 요리로 선정된 한국식 치킨이고요. 자, 그러면 2위와 3위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시죠? 2위에는요, 또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바타고르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 바타고르가 무엇이냐? 또 생선살을 넣은 만두를 튀겨서 땅콩 소스 등을 곁들여 먹는 요리입니다.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인도네시아의 바타고르. 또 그리고 페루의 해산물 튀김 요리인 할레아가 3위였고요. 또 북아프리카 지역의 감자 요리 마쿠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세계적인 미식 전문 사이트인 것 같은 게 저는 우리나라 치킨 말고는 다른 거는 먹어본 적이 없네요. 예, 바타구르, 뭐 할레아, 마쿠다. 확실히 그 미식가 분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0: 드셔보셨을 텐데, 야, 이 정말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튀김 요리를 뚫고 치킨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참 뭔가 기특하기도 하네요.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5737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치킨 선물 보내주세요. 또 문자도 보내주셨고, 2844번님은 어제 시켜 먹었다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치킨 보내주셨는데요. 치킨 보통 언제 드시나요? 뭐 요일을 정해놓고 먹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야구장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축구나 그냥 오늘 뭐 스포츠 경기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치킨집에 먼저 전화를 해버리니까, 아 요즘 전화 안 하죠. 예, 그 어플로 주문을 하니까. 아, 또 그러고 또 뭐 어렸을 때는 뭐 생일 뭐 이런 날 친구들끼리 오늘 모여서 뭐 집들이 하자 하면 요즘에 치킨도 많이 시키니까, 그죠. 또 금요일에도 뭐 한 주간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치킨도 저는 시키기도 하는데 6149번님, 0090번님, 8696번님도 치킨 맞춰주셨고요. 4255번님, 2018번님께서도 치킨, 또 7966번님, 재래시장의 닭튀김이 짭짤하고 고소합니다. 침 흐르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 그죠. 저는 이렇게 그 동네에 있는 시장에서 꼭 들어가 보면은 치킨, 예, 튀김 전문점이 한 곳씩은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옛날 통닭 사는 거 좋아합니다. 어떻게 튀기시는지 모르겠는데 닭이 이 닭이 되게 실하고, 예, 그리고 사이즈별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튀김 옷 색깔도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시장 치킨 좋아하긴 하는데, 또 그리고 8501번님, 5017번님, 8407번님도 치킨, 0604번님, 0508번님께서도 치킨 맞춰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옛날 치킨 많이들 또 말씀해주고 계신데, 뭔가 요즘에 그 브랜드 치킨 이렇게 주문하면 이쁘게, 예, 이렇게 종이 박스에 포장돼서 깔끔하게 오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통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그 옛날 옛적 그 아버지의 정, 술에 약간 취하셔서 그 봉투를 들고 비틀비틀 걸어오시면서 그래도 치킨은 사오시는, 예, 그런 느낌. 그 옛날 동요 있잖아요. 크레파스. 약간 크레파스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뭐 더 맛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4815번님께서도 치킨 힌트송이 컨츄리 꽂고 노래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통했나요?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정이도 좋고 보내주셨고, 또 1522번님께서는요, 우리 동네 치킨에 대파 치킨이 참 만났었는데 문 닫았어요. 대파 치킨 하는데 없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 파닭, 예, 파닭이 한 10년 전쯤에도 유행했었는데 파닭집 없나요? 대파는 또 대파 치킨은 뭐지? 예.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내가 애정하던 음식점이나 치킨집이 문 닫았다는 거는 좀 속상한 일이긴 하죠. 예, 동네 한번 또 찾아보시고. 8176번님께서는 저 지난주에 일본 여행 다녀왔는데요, 한국 오자마자 치킨 먹었어요. 일본에도 비슷한 맛이 있을 법하지만 한국만의 치킨 맛은 절대 없다는 거 단연코 한국 치킨이 짱입니다요 하셨는데요. 아 저랑 또 같은 시기에 일본 다녀오셨군요. 맞아요. 이게 일본에서도 뭐 튀김 요리가 워낙에 유명한 것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치킨하고는 또 너무나 색이 다르고, 그죠? 그렇습니다. 또 확실히 이 미식 전문 사이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소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제는 맛보지 못한 소스도 워낙 많고 또 생겨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0: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치킨 많이들 맞춰주셨는데 1123번님도 치킨은 양념을 선호하고요. 그래도 옛날 통닭은 맛있죠. 집사람이 무지 좋아해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또 갈리죠. 사실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 양반 후반. 예, 이 반반 세트가 나와서 참 평화로워졌는데 저는 100% 후라이드 파거든요. 오히려 저는 소스가 뭐 많긴 하지만 잘 안 찍어 먹어요. 저는 소금 거의 보통 찍어 먹고 모든 예, 탕수육도 저는 소금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잘 이렇게 먹지는 않아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또 옛날 통닭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사람이 무지 좋아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녁으로 치킨 어떠신지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점액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튀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단백질이니까 예 점심은 뭐 드셨는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예 당첨자 두 분 선정했고요. 당첨자는 8696번님 그리고 060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나얼의 같은 시간 속에 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수요일 코너 강현 리포터와 함께 퀴즈 헌터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성남.

0: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아니,

0: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우희망국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시간입니다. 퀴즈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10월 14일 수요일에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또 한 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1: 네.
0: 강현 리포터도 일본에 있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곳? 네. 거의? 그런 곳 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오사카.
0: 오사카 가셨군요.
1: 네, 저는 오사카 다녀왔습니다. 진짜 일본을 간만에 갔는데 먹을 게 많더라고요.
0: 하루에 다섯 끼 드셨다는 소문이?
1: 다섯 끼 먹었는데 뭐 저녁만 한 두세 번 먹고 그랬거든요.
0: 뭐 드셨어요?
1: 뭐 진짜 하루를 예로 들면 예? 저녁만 예로 들면
0: 네.
1: 그 라면을 먹습니다.
0: 라면을 먹고
1: 다음에 우설을 예약한 집으로 가는 길에 타코야키와 오코노미야키를 먹어요.
0: 와, 식당 들어가서?
1: 네네.
0: 와, 네.
1: 오코노미야키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먹고 타코야키는 네. 길거리 걸으면서.
0: 와.
1: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우설을 먹고
0: 네.
1: 집에 가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을 털어서
0: 네.
1: 숙소로 가서 맥주 한 잔을 하는.
0: 빵이랑 뭐 그런 거 사서.
1: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 네. 여기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턱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0: 2박 3일 여행 다녀왔을 뿐인데
1: 턱이 하나가 더 생겼다.
0: 실제로 근데 체중에도 뭐 변화가 있나요?
1: 아, 있어요.
0: 있어요?
1: 제가 재봤어요.
0: 와우.
1: 정확하게 재봤는데
0: 네.
1: 지금 위험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전성기 시대로 지금 돌아.
0: 원래는 이렇게
1: 돌아갈까 봐.
0: 네.
1: 이렇게 왜 키에서 뭐 몸무게 빼면 몇 킬로 이게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전 항상 좀 강박처럼 넘지 말아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훌쩍
0: 넘었나요?
1: 아, 많이요.
0: 꼬리군요.
1: 네.
0: 그래도 뭐 육안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신데 본인만 아는 뭐 그런 게 있겠죠.
1: 아, 이게 지금 마이크로 네.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0: 아, 그래요?
1: 이따 음악 나올 때 제가 턱을 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0: 아, 절묘하게 가리셨네.
1: 절묘하게 지금
0: 네. 저희가 약간 대각에 있어가지고 절묘하게 가리셨는데 그래도 여행 잘 다녀오신 거네요.
1: 아, 너무 좋았습니다.
0: 또 뭐 하셨어요? 맛집 투어 같은 거 하시고 또 구경 같은 거 하셨나요? 아니면
1: 뭐 맛집 투어 하고 제가 화장품 같은 걸 좀 사러 돌아다니고
0: 쇼핑.
1: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거리를 가가지고 막 카드 같은 것도 보고 카드가 근데 무슨 몇백만 원짜리 카드가 있더라고요.
0: 아니요?
1: 한 장에
0: 요즘에 2천만 원 넘어갑니다. 포켓몬 카드.
1: 아, 뭐 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0: 근데 그게 카드가 없어서 못 구한대요.
1: 그 자물쇠를 이렇게 막 잠궈놓고 그러더라고요. 막 저는 와
0: 대박이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1: 너무 다른 세계고
0: 네.
1: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0: 맞아요.
1: 반짝반짝하고 뭐 금색에 전 그래서 진짜 금인 줄 알았는데
0: 네.
1: 종이
0: 그냥 종이긴 하지만
1: 아.
0: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에서 인기가 한국에서 이제 또 매니아층들에게 확 또 붐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카드샵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1: 아, 우리나라에도
0: 네,
1: 있어요?
0: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뭐 강남이나 그런데 생겨서 카드 한 장에 뭐 몇백만 원.
1: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라디오 끝나고
0: 네.
1: 카드를 사러 가야 돼요.
0: 무슨 카드요?
1: 뽑아서 혹시 네. 압니까? 2천만 원짜리
0: 나올지. 근데 그 카드 팩 자체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몇십만 원. 전 돈이 없거든요.
1: 저도 저는 한 3만 원 할 줄 알았는데.
0: 네. 비싸요. 안 돼요.
1: 보류하겠습니다.
0: 그게 그래서 거의 약간

0: 투자한 느낌으로
1: 재테크네요. 네,
0: 재테크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 잘 다녀오셨군요.
1: 네.
0: 저는 그 오사카에서 지하철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후쿠이에서 같은 시간에 저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1: 저도 그 네. 영상을 짧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멋있으시던데요.
0: 아, 그래 잘 나왔나요?
1: 아, 너무 잘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춘천 MBC 카메라보다 잘 나왔나요?
1: 아니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여기가 훨씬
0: 아, 그래요?
1: 네, 아무래도 여기 또 정장 네. 딱 입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0: 여기가 또 홈그라운드니까
1: 아 그럼요
0: 예 감사드립니다. 자, 또 오늘 퀴즈 헌터 또 준비가 돼 있는데 강을 리포터가 또 재미난 상식 퀴즈 세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확실히 근데 본인이 좀 일본 관광을 다녀오셔서인지 문제가 뭐 일본 문제만 여러 개 가져오셨어요?
1: 아니 제가 네. 또 관광을 하면서 또 제가 어제 저녁 12시에 왔거든요.
0: 아, 어제 오셨어요?
1: 네, 저 12시 반에 아, 도착을 했는데
0: 네네.
1: 그 2박 3일 내내 생각을 했어요. 아, 나 퀴즈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네. 보자.
0: 아, 퀴즈거리 좀 보자.
1: 나, 보자. 네, 네 그랬습니다.
0: 거의 뭐, 그 부동산 느낌으로 돌아다니시네. 일단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의 상점이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 인형 마네키네코는 행운과 복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어느 쪽 앞발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불러오는 복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0: 오.
1: 왼발을 들면 손님을, 오른발을 들면 이것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 건강.
0: 건강. 2번
1: 행운.
0: 행운. 3번
1: 재물입니다.
0: 재물. 아, 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자카야나 뭐 일식집 들어가면은 이 고양이 인형. 아, 이름이 마네키네코예요.
1: 네, 마네키네코라고 부르는 동물인 아 장식품인데
0: 네.
1: 이게 어느 발을 드냐에 따라서 불러 들어오는 복이 다르다고 합니다.
0: 또 다르구나.
1: 저는 웬만하면 오른발을 들 것 같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강을 리포터라면 오른발을 들게 할 것 같다.
1: 그렇죠. 아, 양발을 못 네. 드나?
0: 근데 양발 그건 너무 과욕인데.
1: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럼 오른발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문제 다시 한 번만 짧게 알려주시죠.
1: 네, 그 일본의 상점이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 인형 마네키네코는 행운과 복을 불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어느 쪽 앞발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불러오는 복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왼발을 들면 손님을, 오른발을 들면 이것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무엇일까요? 1번
1: 건강.
0: 2번
1: 행운.
0: 3번
1: 재물입니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왼발은 손님, 오른발은 무엇일지 힌트 있을까요?
1: 오늘 첫 번째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0: 힌트송으로
1: 오늘의 첫 번째 힌트송은요, 에스파의 리치맨.
0: 리치맨.
1: 아무래도 이게 오면 네. 좀
0: 리치.
1: 리치 해줄 수 있죠.
0: 리치하다.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자, 힌트송 들려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2: My mom said to me, find someone who can give you everything. And I said, mom, I already have everything.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3: I am a rich man. I am a rich man.
4: I'm a care of myself.
3: I am a rich man.

0: 힌트송 에스파의 리치맨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3번 재물이었습니다.
0: 재물. 고양이 인형이 마네킨 에코인데 왼발을 들면 손님, 오른발을 들면 재물.
1: 네.
0: 재물을 불러온다.
1: 오른발을 들고 있으면 재물을 불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발 들면 너무 좋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재물과 인연을 동시에 부른다는 말도 있는데 좀 해석이 엇갈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0: 뭐라고?
1: 이게 진짜 그냥 사람마다 다 달라요. 두 양발을 드는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만
0: 한쪽만.
1: 네,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손님을 불러오는 것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저도 만약 가게를 하면 손님을 불러올 것 같거든요.
0: 손님을 불러오면은 또
1: 재물이
0: 역시
1: 재물이 따라오니까 그렇지 않나요?
0: 예, 손님한테 잘해야죠.
1: 근데 저는 만약에 집에 두면 재물 쪽으로.
0: 아, 집은 재물로.
1: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0: 양발은 해석이 갈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또 과욕은 금물이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1: 그쵸.
0: 그리고 뭔가 이상하긴 해요. 양발을 이렇게 두 개 다 들면 보는 사람도 팔이 아플 것 같고 이 카네킨 에코가.
1: 다리도 아플 것 같고.
0: 다리도 아플 것 같고 뭔가 어정쩡하잖아요 자세가.
1: 그래서 저의 생각. 네. 두 개를 구매하시면 어떠실지.
0: 아, 두 개를 해서.
1: 두 개를 구매하시면 어떠실지.
0: 아, 괜찮다.
1: 괜찮죠.
0: 그건 괜찮은데요.
1: 그렇죠. 괜찮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0: 자, 정답은 3번 재물이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3385번님 행운 하셨습니다.
0: 아, 행운.
1: 행운.
0: 럭은 땡입니다.
1: 아니었습니다.
0: 예, 또 그리고요.
1: 네, 0613번님 정답 재물 하시면서 가게에 하나씩 구매해서 둬야겠어요 하셨습니다.
0: 이게 꼭 그 일식집이나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카운터에 꼭 있어요.
1: 꼭 정말. 있죠.
0: 네.
1: 네, 이렇게 하나씩 만약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놔두셔도 좋지 않을까.
0: 마네킨 에코.
1: 네.
0: 또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5085번님 가게에 두는 인형이니 아무래도 재물일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7486번님 설마 이 인형인가요 하시면서 재물 보내주셨는데 사진에 보니까 차인가요?
0: 네, 차 안에 이 마네킨 에코 인형을 두신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양팔을 다 들고 있어요.
1: 그 한쪽에는 네. 뭘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0: 그죠, 그죠.
1: 이게 금색, 금색이잖아요. 네. 제가 이 마네킨 에코가 색깔에 따라도 또 좀 갈린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저는 보통 흰색 봤거든요.
1: 흰색은 순수함과 행복의 좀 상징이고.
0: 아, 그렇구나.
1: 네, 이렇게 여기 보내주신 것처럼 금색은 아, 너무 좋다.
0: 네.
1: 부와 재물은 가득.
0: 가득.
1: 네.
0: 거기다가 이렇게 양팔 들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1: 오, 아니 얼마나 이거 네. 많은 재물이 올지 지금
0: 그러게요.
1: 상상이 안 되는데요.
0: 요거는 거의 돈을 쓸어 담으실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런 친구도 있구나.
1: 공동 구매로.
0: 예. 마네킨 에코 공구요.
1: 네, 공구.
0: 예. 또 그리고 5313번님, 2585번님. 1496번님께서도 3번 보내주셨고 3547번님께서도 처음에 행운하셨지만 재물 또 수정해 주셨고 7605번님 저도 가족과 지난 주말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아 확실히 또 가깝기도 하고 예 이웃나라
1: 먼 나라 예. 이웃나라
0: 네
1: 또

0: 도착하는 뭐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1: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후쿠오카.
0: 1시간.
1: 네, 1시간 정도.
0: 10분 정도.
1: 저는 그 후쿠오카랑 도쿄, 오사카를 가봤는데 이번에 출장으로 후쿠이라는 지역은 사실 관광객분들이 많이 안 가시잖아요.
0: 저도 처음 들어봐요.
1: 그래서 공항도 그 대한항공을 탔는데 하루에 한 번 간대요. 고마츠 공항이라고. 와. 후쿠이 지역에 있는 공항으로 딱 한 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보통은 저는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식당을 가도 옆 테이블, 앞 테이블, 뒤 테이블 다 한국분이세요.
0: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사장님도 가끔 한국분이실 때가 있어.
0: 한국말 하시더라고요.
1: 네, 저 맛집이라 해서 수송해서 갔는데 2시간만 기다렸는데 네. 딱 입장과 동시에 몇 명이에요? 이러셔서 정말 허탈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조금 그러면 좀 마음이 그렇죠.
1: 이라시다이 마세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 여기가 여기구나. 도쿄구나 했을 왔구나. 텐데 몇 명이에요? 뭐 소스 더 드려요?
0: 소스 더 드려요.
1: 너무 친절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그게 한국인들이 참 많다. 그게 조금 아쉬움이었는데 후쿠이는 한 명도 못 봤어요.
0: 진짜 일본 네. 일본 분들만 계시는.
1: 네, 정말.
0: 가보고 싶다.
1: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나름의 또 그래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츠 공항.
0: 고마츠 공항.
1: 예. 새벽. 저는 집에서 3시에 나왔어요.
0: 새벽 3시요?
1: 완전 일찍 출발합니다.
0: 맞아, 한 편밖에 네. 없으니까.
1: 단 한 편.
0: 와.
1: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또 이렇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3번 재물 또 맞춰주셨는데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당첨자 두 분 발표할게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3590번님 그리고 559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또 보내주시죠. 3부 또 함께 하셨는데 강현 리포터가 또 신청곡을 직접 넣었어요.
1: 아, 제가 예. 딱 지금 25살이잖아요.
0: 네.
1: 근데 요즘에 무서운 거예요.
0: 왜요?
1: 아, 내가 언제 네. 25살이 됐지?
0: 네.
1: 곧 혹시 30이 되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꼭 좀 요즘 듣고 있습니다.
0: 우리 또 정의 애청자분들 중에 인생 대선배님들은 현실의 이런 말을 듣고 너무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1: 네.
0: 큐트.
1: 마음만은 네. 아직도 고3이거든요.
0: 네. 아, 그래요?
1: 네.
0: 아, 19살이세요?
1: 19살이거든요, 제가.
0: 네.
1: 그래서 좀 저의 네. 지금 나이도 예쁘다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요즘에 이 노래를 저 친구들이랑 막 들어요.
0: 그래요?
1: 25살인 친구들이랑.
0: 이제 한 두어 달 뒤면은 이 노래도
1: 끝이죠.
0: 영영 못 들으니까.
1: 영영, 안녕.
0: 그렇군요. 그래서 신청한 곡이
1: 네.
0: 송지은 씨의 예쁜 나이 25살. 예, 신청하셨거든요. 네. 3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 다른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2: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3: 신한산산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8: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

0: 아이아의 유하음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2904번님께서 한 5살만 저한테 꺼줘봐요. 예, 소중해졌죠? 절대 안 급하죠? 재밌게 살아요 현님 하시면서 또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3: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래요?
3: 네.
2: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그런 거에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반 50 막 이러면서
3: 맞아요.
2: 괜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 서른이라는 그 느낌이 옛날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서른 지음에 뭐 이런 노래도 있기도 하고 네. 하니까 이제는 그 큰 산이 날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잖아요.
3: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네. 그다음 후반.
2: 네.
3: 저는 늘 우겨요.
2: 뭐라고요?
3: 초중반이다.
2: 아, 초중반이다. 거기 얹혀 살라 그러시는구나.
3: 그렇죠.
2: 네.
3: 근데 이제 네. 이제는 거의 한 두 달 지나면 초를 빼야 될 것 같아서.
2: 네. 좀 그래서 좀 그러신 거예요?
3: 그렇죠.
2: 아, 괜찮아요.
3: 그렇죠.
2: 괜찮습니다. 뭐 결국에는
3: 예,
2: 숫자에 불과하고 모든 아유, 나이는
3: 그럼요.
2: 예, 행복하게 사시길.
3: 일단
2: 왜냐하면 현 씨가 네.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3: 예. 그렇죠.
2: 왜 갑자기 또 슬퍼지세요?
3: 슬프죠.
2: 왜요?
3: 제가 2년이죠.
2: 2년.
3: 2년 동안 매주 춘천을 오면서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2: 네.
3: 근데 이걸 이제 곧 못 온다고 생각하니까 가끔이라도 오고 싶은.
2: 가끔 오세요.
3: 놀러밖에 못 오잖아요.
2: 아, 오세요. 마이크 켜드릴게요. 정말로.
3: 아, 진짜요?
2: 근데 그렇게 뭐 페이는 없지만.
3: 아, 그냥.
2: 네, 쿠키 같은 거죠.
3: 아, 쿠키. 마지막 인사 정도.
2: 그럼요. 아, 오시면 연락 주세요. 또 아. 우리 애청자분들 다 기다리시고 다 아니까.
3: 좋습니다.
2: 예. 그러니까요. 25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뭐 근데 그때가 오히려 막 주변에서. 뭐 인별그램에도 그렇고 알고리즘에 그런 거 많이 뜰 때긴 해요. 뭔가 반50 내년 뭐 02년생 상황 뭐 상태
3: 아.
2: 이런 게 뜨니까 괜히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맞아 팀 02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팀 02 뭐 하고 사니 이런 거 네.
2: 그럴 필요 없어요.
3: 그쵸?
2: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삭제하세요. 인별그램
3: 숨기기
2: 아니, 삭제하세요. 해요.
3: 앱을요?
2: 네.
3: 아 죄송해요. 그거는
2: 카카땡 스토리 이런 거 아세요? 옛날 거.
3: 아 옛날 느낌.
2: 예, 싸이월땡.
3: 아 너무 예. 힘든데.
2: 아무도 없는 곳에서 SNS 아, 하시길.
3: 생각해보겠습니다.
2: 예,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만나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광열 리포터가 일본 관광이 재밌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일본과 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주시죠.
3: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일본을 방문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그중 한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대접받지 못하면 서운해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당시 가수저라라고 불렸던 달콤한 과자는 무엇일까요?
2: 가수저라.
3: 네.
2: 자, 보기 주시죠. 1번.
3: 빙수.
2: 빙수. 2번.
3: 카스테라.
2: 카스테라. 3번.
3: 도넛입니다.
2: 도넛. 아 그렇군요. 이게 정말 맛있었다라고 또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3: 조선시대 일본을 방문한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대접받지 못하면 서운해했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당시 가수저라라고 불렸던 달콤한 과자는 무엇일까요?
2: 무엇일까요? 1번
3: 빙수
2: 2번
3: 카스테라
2: 3번
3: 도넛입니다.
2: 자 역시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0: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약간 좀 어려운데 힌트 있을까요?
1: 제가 힌트송을 진짜 기가 막히게 준비했거든요.
0: 힌트송.
1: 아까 들으셨잖아요, 먼저.
0: 예, 아까 막 와가지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1: 제가 일단 노래는 키썸의 맥주 두 잔인데.
0: 맥주 두 잔.
1: 제가 맥주 중에 T사와 C사가 있잖아요.
0: 예.
1: 제 T사 맥주를 참 좋아합니다.
0: 아, 요즘에 또 사실 우리나라 하면은 카 그리고 하. 요즘에 이제 태까지 들어왔는데.
1: 네, 카, 하, 태.
0: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태를 좋아하신다.
1: 태를 좋아합니다. 2등이 카.
0: 2등이 카.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1: 합쳐보면
0: 합치는 느낌.
1: 네.
0: 이게 사실 제가 금요일에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에 이미 한번 냈던 문제기도 한데, 근데 요거를 저는 강일 리포터가 정말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본인이 직접 연구해서 만들어왔다고 하길래
1: 너무 실망했잖아요.
0: 놀랬어요.
1: 제가 국내 최초인 줄 알았는데.
0: 아니요, 국내 한 108번째이긴 한데. 야, 그래도 이 문제를 또 생각했다니. 예, 1번 빙수, 2번 카스테라,
1: 그쵸.
0: 3번 도넛인데 강일 리포터가 맥주 두 잔이라는 힌트송 들고 왔거든요. 우리나라를 또 이제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 두 개 사를 합치면 요게
1: 네.
0: 나오네요.
1: 그쵸.
0: 예. 또 아직의 그 퀴즈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빠르게 변하는 소시티 도시 위. 나 혼자 멈춘 듯해 검게 모든 거리 위. 한적하다 못해 무서운 느낌마저 들어. 혼자인 듯한 느낌에 어깨마저 움츠러들어. 무서워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써. 내 앞은 깜깜한데 다른 이들은 어쩜 잘만 웃어.

0: 힌트송 키썸의 맥주 두 잔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번 카스테라입니다.
0: 카스테라, 가수저라라고 불렸어요.
1: 네, 가수저라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에 카스테라가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이랑 선교사들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에 전례가 되었다고 해요.
0: 와우.
1: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통신사 접대 객관 일기에서 나온 거로는
0: 어렵다.
1: 너무 어렵죠.
0: 네.
1: 저도 어려운데 카스테라를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받기를 바랬대요. 일본으로 갔던
0: 네.
1: 우리 그 사절단들이.
0: 예.
1: 근데 일본도 이게 설탕을 워낙 많이 사용해야 하는 과자이기 때문에 매번 내기는 조금 부담됐다고 합니다.
0: 어렵죠. 디저트였구나.
1: 근데 안 나오는 날에는 조금 서운해했다는 그런 재미난 전래동화처럼. 기록된 게 있다고 해요. 재밌게.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1: 너무 맛있으니까.
0: 너무 맛있어서 야, 여기 가면은 또
1: 이번에도
0: 받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빈약한가? 빈약하게 왔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1: 줬는데?
0: 있고. 예. 네.
1: 근데 그거는 일본도 워낙 비싼 재료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0: 네, 정답은 2번 카스테라였는데 또 강현 리포터가 힌트를 또 잘 준비하시기도 했고 어떻게 이걸 또 생각하셨는지 신기합니다. 카스테라 1419번님, 1995번님께서는 이거 저번에 런닝맨에서 나왔었어요. 지상파 탔으면
1: 끝났죠.
0: 끝난 거예요.
1: 아니 저는 진짜 딱 생각하고 이거 내가 국내 최초다.
0: 최초다.
1: 네.
0: 예.
1: 근데 뭐 진짜 국내 한 208번째 정도 되겠네요.
0: 더 될 수도 있어요. 2008번일 수도 있고. 이게 확실히 지금 2026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생각들 예전에 보면 이미 했던 거더라고요. 예.
1: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한 3000번대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자신감 있게 할게요.
0: 자신감 있게 살아가세요.
1: 네.
0: 3521번님, 강현 리포터 다음 주가 마지막이군요 하셨는데 또 요 공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오늘 들으신 것 같은데 놀라셨나 봐요.
1: 네, 제가 아쉽게도
0: 네.
1: 다음 주까지 함께 퀴즈 헌터를 하게 됐습니다.
0: 좋은 곳으로 가게 됐어요. 강현 리포터가. 그래서 또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는 보내줄 때가 온 거죠.
1: 이번 주 다음 주 그래도 재밌는 퀴즈 제가 많이 내고 가겠습니다.
0: 네. 또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그리고 3003번님, 이번 카스테라 하시면서 나가사키 갔을 때 카스테라가 유명하다고 해서 쑥 카스테라 맛있어서 사가지고 왔어요. 나가사키가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 가장 먼저 포르투갈에서 전래된 곳이 나가사키래요. 저도 나가사키 안 가봤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0: 나가사키 하면 전 짬뽕밖에 몰랐는데.
1: 저도.
0: 카스테라도 있군요. 또 그리고 3448번님께서는 우연히 보낸 문자에 가족 사진 촬영권이 당첨돼서 지난 주말에 결혼 또 2주년 기념으로 사진 찍고 왔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나오면 또 문자 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또 보내드리는 상품 중에 사진 촬영권이 있어요. 스튜디오 너무... 사진 촬영권이 있는데 찍고 오셨나 봐요.
1: 너무 좋으시겠다.
0: 결혼 기념일 또 기념으로.
1: 2주년 기념으로. 너무 예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사진 나오면 후기 부탁드릴게요.
0: 맞아요. 저도 그 로망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그 집에 큰 액자에서 가족 사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1: 그래서 벽에 이렇게
0: 옛날,
1: 걸어두는
0: 거침없이 하이 시트콤처럼.
1: 아.
0: 저는 그게 로망이 있어요. 왜 요즘에 사실 사진 안 찍잖아요.
1: 잘 안 찍죠.
0: 네, 저는 집을 꾸며도 정말 옛날 집스러운 약간 가족 사진도 떡 있고 그런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서.
1: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의 느낌을 살리려면 자녀가 그래도 한 세 분 정도는
0: 손주까지 있어야 돼요.
1: 근데,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0: 근데 이제 그냥 시작은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
1: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
0: 그런 로망 없으세요?
1: 저는 있어요.
0: 뭐예요?
1: 저는 저랑

0: 남편이랑
1: 네?
0: 강아지를
1: 예.
0: 키우면서 그 나중에 아기까지 추가되는 그 두 장을 남기고 싶거든요.
1: 네.
0: 첫째는 강아지, 둘째는 아기 이렇게 해서 네. 두 장을 남기는 거죠.
1: 아, 두 장을?
0: 네, 연도별로.
1: 아, 그래서 이렇게 총 세 명과 한 마리 이렇게 있는
0: 그쵸.
1: 사진으로.
0: 너무 멋있지 않나요?
1: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결혼기념일 2주년 기념으로 찍고 오셨는데 사진 나오면 또 문자 주시고요. 자,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도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199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은 짧지만 우리 몸의 혀는 생각보다 길어서 성인의 경우 약 10c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긴 혀를 가진 동물도 있는데요. 혀가 가장 긴 동물은 무려 3m라고 합니다.
1: 예?
0: 혀가 가장 긴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 3m요?
0: 3m요.
1: 자, 그 하승진 씨보다 긴 건데.
0: 그쵸.
1: 최용만 씨보다. 자, 알겠습니다. 자, 1번.
0: 소.
1: 소. 2번.
0: 카멜레온.
1: 카멜레온. 3번.
0: 대왕고래입니다.
1: 대왕고래. 혀가 가장 긴 동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성인이 보통 10cm군요.
0: 네, 저는 10cm도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아,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1: 네네네.
0: 이 친구는 3m라 그러니까
1: 혀만 3m예요.
0: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검색해봤어요.
1: 이게 맞나?
0: 맞나?
1: 네.
0: 맞더라고요.
1: 눈을 의심했는데.
0: 저도.
1: 자, 보기만 다시 한번 주시죠. 1번.
0: 소.
1: 2번.
0: 카멜레온.
1: 3번.
0: 대왕고래입니다.
1: 대왕고래. 자,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3m. 예, 3m라는 숫자를 좀 생각하시면서.
0: 그쵸.
1: 그러면 혀가 3m면 더
0: 몸도 좀 커야
1: 몸도
0: 되거든요.
1: 커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0: 3m가 들어갈 만한 몸을 가진 친구가 소, 카멜레온, 대왕고래 중에 무엇일지.
1: 무엇일지. 자, 힌트도 하나 주시죠.
0: 아, 제가 이 친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1: 네.
0: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1: 아, 여행 많이 다니신다.
0: 아, 또 이제 제가 또 최근에 졸업을 네. 하면서
1: 리치걸
0: 아닙니다.
1: 네.
0: 제주도에 가면 이 남방 큰 땡땡
1: 네.
0: 이 친구가 이렇게 해안에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날씨 좋은 날.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1: 아, 볼 수도 있는 제주도에서
0: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1: 네.
0: 그런 친구입니다.
1: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송도 흐르고 있는데
0: 선미의 노래, 예. 꼬리인데 이 친구의 꼬리로 만든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고 해요. 되게 파닥파닥 이렇게 좀 그 부채꼴 모양으로
1: 아, 부채꼴 모양의 꼬리.
0: 네,
1: 그렇습니다. 선미의 꼬리 힌트송으로 들려드리고요. 정답 보내주시죠.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4: 정답은요. 3번 대왕고래였습니다.
3: 대왕고래. 혀가 3미터입니까?
4: 혀가 3미터고요. 무게가 2.7톤에서 4톤 사이래요.
3: 혀가?
4: 혀가. 대왕고래 무게 말고.
3: 혀무게만?
4: 혀무게만요. 성체 코끼리 한 마리 정도 무게라고 하는데.
3: 대박이네요.
4: 너무 예. 놀랍죠.
3: 그래서 대왕이 붙었구나.
4: 혀마저 네. 대왕이었다.
3: 그러니까요.
4: 그렇습니다.
3: 네, 우리 또 성인의 경우에는 약 10cm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긴 한데.
4: 자보다 예. 조금 짧은 그렇죠. 건데.
3: 보통 15cm 자를 재니까.
4: 그렇죠.
3: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2904번님, 2585번님, 또 2356번님, 1419번님도 고래 보내주셨고, 9834번님은 여기는 문막입니다 하시면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4: 제가 너무 네.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3: 네.
4: 7865번님께서 대왕고래 하시면서 진짜 애들 어릴 땐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젠 고래라고는 골리는 술고래 남편뿐이네요.
3: 술고래.
4: 그래도 뭐 같은 예. 고래인데.
3: 같은 고래이긴 합니다만.
4: 귀여우시겠죠.
3: 아 그럴까요?
4: 같은 고래니까.
3: 과연 그럴까요?
4: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남편분을 네. 그래도 조금 도와드리면서
3: 네.
4: 네.
3: 귀엽게 봐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문자에서.
4: 그럼요. 술고래라고. 네.
3: 술고래가 뭐
4: 귀여운 말은 아니지만
3: 귀여운 말은 아닙니다만 네. 예, 또 그리고요
4: 네 그리고 7169번님 정답은 고래인가요? 고래혀가 그리 길다고요? 아 근데 강연 리포터님 서운하네요. 어디 가시든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3: 네.
4: 감사합니다. 또 어딜 가서도 여기서 했던 추억들을 잊지 않을게요.
3: 네, 또 다음 주가 남아있으니까요.
4: 그럼요.
3: 자, 일단 당첨자 한 분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235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축하드립니다.
3: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또 10월 14일 수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어요?
4: 아, 오늘도 또 퀴즈

0: 퀴즈 다들 너무 재밌게 맞춰주셔서 네. 저도 너무 뿌듯했고요. 또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좀 나가실 때 따뜻하게 많이 껴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좀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퀴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라스트 댄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모든 게
1: 보이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박의 폴링 흐르고 있고요.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후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전에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피어있던 꽃이 오늘은 시들어있고 다 시든 줄 알았던 꽃인데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있기도 해요. 매일 만나서 똑같고 지루한 게 아니라 매일 만나서 알아볼 수 있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 분명 있어요. 아셨죠? 매일 만나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이에요. 10월 14일 수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 왔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진짜 우리 두댕이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제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 요즘에 학교 다니는 기분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뭐 지루하거나 뭔가를 배워야 돼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 근데 매일매일 만나는데도 매일매일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날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아 내일은 또 이 얘기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매일 만나니까 할 얘기가 더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 너네는 맨날 보는데 뭐가 이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랬는데 진짜 매일 봐야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 제가 진짜 어젯밤에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막 또 내일이 막 기다려지면서 어 내일 두댕이들 만난다. 어 학교 친구들 만나는 기분이다.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우리 두댕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소소한 일상들 이제 우리 식구 같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김범수 씨, 어? 그 손자 보신 거 이것도 다 같이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우리가 김범수 씨를 어쩌다가 봤었어 봐. 그러면 생소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전화 연결도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친숙하니까 그렇게 또 축하도 다 같이 식구처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보자고요. 근데 매일매일 보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색을 해야 된다고. 저 출석했어요 라고 내색을 해야 저희가 알아요. 김범수 씨처럼 말이죠.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쏴드릴게요. 자, 매일 보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8167번님, 여기 신당동 봉제공장 라인입니다. 1층에 위치한 공장들 지나가다 보면 두 대를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저 포함 신당동에서 열일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머리띠 만드는 사람인데 영미 씨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려? 어머. 저 머리띠 매니아잖아요. 저 항상 검정색 아니면 회색 번갈아가면서 끼고 다니는데 보내.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ED의 Sun Kiss 듣고 왔고요. 우리 두댕이들이 또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사연 볼게요. 1271번님, 여긴 목포예요.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중인데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누가 보면 제가 기절시킨 것 같죠? 아, 이러고 누워있을 거면서 왜 밖에 나오자고 하냐고 이 웬수야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누가 보면 둔기로 우둔하신 것만에 지금 쓰러져 계셔. 쓰러져 계신다고. 아유, 참.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내랑 추억은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덜 혼날 것 같으니까 데이트는 하자곤 했는데 어떻게 피로가 몰려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우리 남편 좋은 것 좀 해 먹이자고요. 건강이 가장 우선이에요. 우리 건강하자고요. 아, 7674번님 53살 아줌마 노화로 눈꺼풀이 처져서 위아래 시술하고 두 대 들이며 찜질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다 집에 있으려니 답답해 죽겠네요. 아, 조금만 참으면 쬐끔이나마 이뻐지겠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입맛은 또 왜 이렇게 도는 건지 가만히 있으면 더 입맛이 돌게 마련입니다. 더 뭐가 먹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또 괜히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그럼 어디선가 또 맛있는 소리, 뭐 쩝쩝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냄새, 후각이 또 발달하게 돼요. 어디서 또 아랫집에서 음식해. 그럼 음식 냄새가 올라와. 그럼 또 뭐가 또 먹고 싶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85번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배 아프다고

그래서 방과 후 수업, 태권도 수업 다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 배고프다고 간식을 달라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 아픈 건지 꾀병인지. 은솔아, 너 배 아프다며? 진짜 배 아픈 거 맞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꾀병이 아니라 이게 심리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인가 봐. 저도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집에 이제 조퇴해가지고 왔는데 어머 집에 오는데 열이 싹 내린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가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보자 하면서 이제 손을 대셨는데 멀쩡하니까 다시 제 멱살을 잡고 학교를 끌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게 심리적인 게 있다니까요. 우리도 왜 회사 있을 때 아팠는데 퇴근하고 나면 또 갑자기 말짱이 져서 친구랑 약속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로제의 뉴 트릭.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로제 뉴 트릭에 이어서 아워 버스데이의 스퀴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데이를 진짜 다양한 곳에서 두 데이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3443번님, 저 토요일에 동네 노래자랑에 나갑니다. 우와, 1등하면 상금이 10만 원이에요. 오, 제가 선택한 곡은 마야의 서시인데 10만 원 탈 수 있겠죠? 응원해 주시면 두 대 기운 받아서 꼭 1등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마야 언니 곡 이게 참 빡센데 가능할까 모르겠네. 근데 하긴 이런 곡들을 또 해야 또 가창력이 또 있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점수가 플러스 점수가 또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 노래를 좀 잘하시나요? 뭔가 이 글귀에서도 자신감이 지금 뿜뿜하거든요. 아, 그럼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노래 하니까. 자, 3443번님 1등 일어나십시오. 10만원 획득!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다고 쳐. 아, 9187번님. 영민님, 제가 베이스 가르치는 작은 레슨 공간을 오픈했어요. 내향형이라 좀 떨리는데요. 수강생도 많이 생기고 잘 될 수 있게 두 대의 기운 좀 넣어주세요. 엄마나 세상에, 베이스 치시는 분들 너무 섹시하고 멋있는데. 저도 베이스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브레인 오빠한테 배웠다가 두 번인가 세 번 레슨 받았다가 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집에 놀고 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오빠가 선물로 준 건지 그냥 가르쳐 줄 때만 쓰라고 준 건지 아직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째 안 돌려주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향형이시지만 그래도 또 가르치는 것도 다르니까요. 예,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홍성영님, 전 속초에서 미용실 운영 중인데요. 두시면 당연히 두 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대 크게 틀고 손님들이랑 들으며 힐링합니다. 모두들 속초 오시면 미홍실 들러주세요. 염색과 클리닉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박수 치고 가야지. 어머. 자, 우리 저기 어디죠? 속초에서 두 대 듣고 계시는 두댕이분들 미홍실 꼭 가셔요. 가서 저 두댕입니다. 같은 두댕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서비스 해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러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들은 자영업자분들 대환영이니까요. 홍보 필요한 자영업자 두댕이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9115번님 주말에 시아버님 바람 쐬러 드리러 갔는데 구절초가 예쁘게 피어있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평소 무뚝뚝하신 아버님께서 아유 너보다는 안 예뻐 하면서 멋쩍게 웃으시는 거 있죠? 꺄! 우리 아버님 완전 로맨틱하시죠? 어머, 일로 와. 아버님 너무 섹시해. 일로 와요. 어머. 지금 어떻게 혼자시려나 아니면 시어머님이 계시려나? 아우 세상에. 이런 분들이 이제 양로원이나 노인정 가시면은 인기 최절정이지. 왜냐면 말을 너무 예쁘게 하시잖아요. 이 연세에 요런 멘트 치시기 너무 힘든데, 너무 희귀템인데, 아버님 최고다, 진짜.

진짜 어우 부럽다 9115번님 하긴 저희 시아버님도 옛날에 술기운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로 며느라 사랑한다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나한테는 지금 몇십 년째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들한테 안 했던 말을 와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 두댕이들 주변에 사랑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Say My Name의 L-O-V-E 부제가 로맨틱이네요. 우리 로맨틱한 아버님을 위하여.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002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두댕이의 신청곡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MUSIC 두댕이가 쏘는 뮤직 투 소 뮤. 오늘의 출발이 되어줄 신청곡은요 645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최근에 한로로에 빠져서 입춘을 그리 듣습니다. 집에서 차에서 운동을 가서도 듣고 또 들어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래인 줄 알았는데 40대 아저씨 마음도 흔들 만큼 대단한 힘이 있는 노래인가 봐요.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잘 다녀오라고 들려주고 싶네요. 근데 남편아, 노래는 부르지 말고 듣기만 했으면 좋겠다.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아유,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사랑이 그냥 뚝뚝 떨어지네. 뚝뚝 떨어져. 애정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찾아보니까 10월 14일 오늘이 말이죠. 연인들끼리 와인을 마시는 와인데이라고 하네요. 이건 또 누가 만든 거예요? 당연히 와인 사업체에서 만들었겠죠. 우리도 두 데이 만들려고 두 데이 언제 한번 만들어보자고. 언제가 좋을까요? 2월 22일 그때가 나으려나? 아니면 12월 22일 자, 핑계삼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소뮤 달달하게 가보겠습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첫 곡은요 6453번님의 남편분이 좋아하는 한로로의 입춘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가수와 어울린 뮤직 두소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첫 곡으로 한로로의 입춘 들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또 계셨어요. 9876번님 내 남편과 내 아들 저의 두 남자의 최애곡이 한로로의 입춘이에요. 아, 그 남자들이 입춘을 좋아하네. 그 왜 그러는 거야? 뭔가 다시 뭔가 봄을 맞이하고 싶은 건가? 가을이잖아요. 원래 가을이 남자의 계절인데 원래 아 이제 봄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게 또 이 트렌드가 또 바뀌었나 보네요. 아니 저도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자기는 어떤 노래 들어요? 그랬더니 아 나는 여보를 생각하면서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원래는 당신은 사치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사치입니다 뭔가 트로트 같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대라는 사치를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나는 우리 여보가 뭘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 난 알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무슨 노래 좋아하는데요? 좋은 글씨요. 아 그렇지 그거는 온 국민이 다 알죠. 근데 뭔가 좀 결이 완전 다른 극과 극이 만났다는 거. 자 다음 노래는 인별그램으로 러블리 1980번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 생각해봤더니 07년 간질간질 연애 시절 차 안에서 불러주던 내 안의 그녀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신랑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곡을 물어본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랍니다. 20대 때 듣던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저희는 80부부 쪽 이라고 했는데 아 80년 깜짝 놀랐네.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읽을 뻔했네. 80부부랍니다. 그런데 나이는 80세지만 07년도에 꽁냥꽁냥 했어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0530번님 우리 남편은 싸이의 낙원 좋아해요. 저희 남편도 윤두현 싸이같이 거친 야성의 목소리거든요. 본인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80부부 중 아내분이 좋아하는 노래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그리고 0530번님의 남편분이 좋아하는 싸이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Show.
1: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데이 가수 어울리 뮤직 두소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요. 나몰라 패밀리 피처링 김경록 태인의 사랑해요. 그리고 싸이 피처링 이재훈의 낙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두댕이들의 남자 여자가 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사연 볼게요. 1947번님 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들으면 힘이 난다면서 저 힘내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부를 때마다 빅살이 음이탈이 나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남성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많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생아 지금껏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데 사실 인생 다 산 것처럼 불러야 맛있는 건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음이탈이 나도 귀엽대. 봐봐 이거 꿀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사랑꾼들이 이렇게나 많아. 자 1947번님의 아내분이 윅사리를 내면서 불러주신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올게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두오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소묘. 오늘 주제 아주 달달합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이번 곡은 0565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 아내는 김범수의 지나간다를 참 좋아합니다. 10년간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말 안 듣는 중2 아들의 힘들 때면 이 노래 들으면서 다 지나갈 거라고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힘든 시간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이 노래 가사처럼 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남편분이 좀 든든하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나 봅니다. 아, 그래,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예, 이게 참 되게 그냥 되게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되게 책임 무책임만 말인 것 같지만, 그 진짜 지나가더이다. 정말로 이게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더이다. 예, 이제 앞으로 꽃길만 열릴 거예요. 자, 힘든 시간들 금방 다 지나갈 거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김범수의 지나간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투데이 가수 어울리 뮤직 투소 뮤 연인들끼리 와인을 마시는 날이라는 10월 14일 와인데이에 끼워 맞춰봤습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3부 첫 곡으로 인별 아이디 릴리 세븐 로즈님의 남자가 좋아하신다는 보니엠의 빠마마마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듣기 전까지는 제목만 보고는 뭐지? 이거 절에서 틀어드린 노래 빠마마마. 자, 6년차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어디 드라이브 갈 때마다 꼭 듣는 노래예요. 참고로 FM4U에서 듣고 좋아하게 됐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요런 음악 좋아

0: 하시는 남성분들은 이렇게 동네 주민들과도 아주 잘 어울려. 밝으신 분이야. 그리고 라디오를 즐겨 듣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자상해. 자상해. 응. 저희 남편은 제가 DJ인데도 안 듣잖아요. 심지어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는데도 안 듣잖아. 그런다고. 잠깐의 푸념이었고요. 자, 오늘 두 소뮤. 6453 두댕이의 신청곡으로 시작됐고요.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투소 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9519번님의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하이디의 지니 듣고 왔습니다. 본인 왈 중학생 때 좀 놀았는데 하이디의 지니가 그렇게 귀에 꽂혔대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 이 노래 시작되면은 제가 좀 피곤합니다. 요거는 좀 노시는 언니들이 좀 많이 부르는 노래였지. I wanna be you be 30. 약간 쪼가 좀 있어야 돼요. 어 지니 그냥 지니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안 돼. 아 지니 너 없는 동안에. 그리고 심지어 또 논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엇박으로 불러줘야 된다는 점. 자 그럼 계속 사연 볼게요. 8844번님. 저희 남편은 야인시대 매니아예요. 하루 온종일 너튜브로 야인시대 스트리밍을 틀어놓고 살아요. 옛날에 아빠들이 텔레비전으로 용의 눈물이나 왕건 틀어놓고 주무시면 채널 바꾸려고 리모컨 쓱 들면 안 잔다 보고 있다 하시잖아요. 그걸 저희 남편도 합니다. 야인시대 끌려고 휴대폰 들면은 나 안 자 보고 있어 이래요. 얼마나 야인이 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와요. 아무래도 남편 최애곡은 강성의 야인이겠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난 진짜 이게 이런 심리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TV가 틀어져 있잖아. 그래서 자고 있어. 그 리모컨으로 끄면은 진짜로 저희 남편도 그래 안 잔대. 왜 잔다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잠한테 내가 진 것 같아서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5089번님 제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는 자자의 버스 안에서예요. 저랑 버스에서 만났거든요. 꺄! 어머 로맨틱하다 세상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영미 DJ와 깍쟁이 남편 최애곡은 퀸의 라디오 가가. 제가 라디오로 만났으니까 아니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라디오를 안 듣는 양반이라고. 예.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와 결혼함과 동시에 라디오를 끊으셨어요. 왜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517번님. 99학번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1980년생이랍니다. 80년생 올 남편 최애곡은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밝아서 좋대요. 밝으면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다들 이 노래를 좋아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밝은 두 곡 듣고 오죠.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리고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써올리 뮤직 투소 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리고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에 이어서 인별그램 은하짱님의 남편분이 좋아하신다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죄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노래죠. 어, 아름다운 구속이랑 그거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 두 곡을 가장 싫어한다는데 네, 어쨌든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봅니다 남편분이. 자, 다음 곡도 인별의 사연 주셨어요. 준케이문님께서 저희 남편은 늘 과일 차트 탑 100을 듣는데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건 빅뱅의 빅이라네요. 저는 비비 노래 줄 알았는데 근데 빅뱅 빅 진짜 좋아요.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요 노래가 그냥 막 맴돌 때가 있습니다. 최애곡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면서 빅뱅의 빅 듣고 올게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써올린 뮤직 두쏘 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2083번님의 남자 남편분이 좋아하신다는 이선희의 인연 들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은 이선희님을 정말 엄청 좋아해요. 성량이며 감정선이며 이런 가수가 또 없다면서 극찬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인연을 참 좋아해요.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소개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 중에 첫째가 생긴 저희가 인연 중에 인연인 듯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빨라. 보면은 봐봐,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했잖아. 이런 분들이 한번 엑셀 밟으면은 이렇게 막 앞으로 그냥 바로 급발진해서 가버리신다니까. 자, 다음 곡은 임별 사이진 가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김건모의

사랑해를 좋아해요. 저랑 연애할 때 자주 들어서 좋아졌대요. 정말 사랑꾼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사랑꾼입니다. 부럽습니다. 7351번님, 우리 남편 평생의 형님이자 우상인 이승환, 이승환의 화양연화 틀어주세요. 아마 좋아 죽을걸요? 그 정도라고요? 알겠습니다. 남편분들, 자, 요거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두 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김건모의 사랑해, 이승환의 화양연화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댕이가 써올린 뮤직 두쏘 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두댕이들의 남편들이 좋아하는 노래였죠. 김건모의 사랑해, 이승환의 화양연화 이어서 YB의 흰수염고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두 분이나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8302번님. 저희 남편이 밴드부 출신이라 같이 노래방 가면 제가 매번 귀호강한답니다.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거든요. 그런 남편의 애창곡이 YB의 흰수염고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겠다. 진짜 귀호강할 수 있어서. 8302번님에 이어서 9980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엔 또 이거 말한 게 없죠. 예, 우리 광고주님들 만날 시간이에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0: 4만원 생산권리
1: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에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투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투소뮤. 오늘 6453번님의 신청곡이었죠. 남편이 좋아한다는 한로로의 입춘을 시작으로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로 함께했는데요. 아 정말 사연만 들었는데 너무 달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댕이들 사랑꾼들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달달해가지고 지금 입 안에 지금 세균이 득실거리실 텐데 칫솔 치약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8299번님. 아니 저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여자도 내 남자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아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네. 조만간 뭐 커플은 가라 뭐 솔로 만세데이 뭐 이런 거 준비할까? 솔로데이. 솔로데이 한번 만들자고. 왜냐면 솔로들도 많이 듣거든요. 너무 이제 커플들만 우리가 또 우대해 주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맞춤형으로 다 해드리니까요. 8613번님. 저희 남편은 운전할 때마다 브리즈의 뭐라 할까를 꼭 들어요. 그냥 너무 좋대요.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냥 꼭 그렇게 따라 부릅니다. 애고공. 아,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꾸 브리즈의 뭐라 할까를 들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화내지 마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 10월 14일 와인데이인데. 네, 좋은 날이잖아요. 자, 브리즈의 뭐라 할까 들으면서 저도 인사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for yo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로 꼽히는 모나리자. 이 그림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뜻밖에도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빈첸초 페로자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림을 이탈리아의 미술품 거래상에게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고 모나리자는 2년여 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난 사건은 모나리자를 향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키웠고 오늘날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림은 화폭에 담긴 아름다움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또 그림을 둘러싼 뜻밖의 사건과 이야기로 오래 회자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눈에 보였던 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간들까지 함께 간직하는 일이 아닐까요?

0: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은 에론 카터 Do You Remember였고요. 모나리자를 기대하셨군요, 아치님. 네. 너무 뻔하게 또 가진 않죠, 저희가. 네. 에론 카터 노래로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개구쟁이 양반님께서 아 그렇다면 오바를 둘러싼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겠군요. 불법적이지 않은 걸로 아, 잘 지켜주셨습니다. 선을 또 그래도 네. 말씀을 들으니까 네, 뭔가 또 하나 있으면 네, 나중에 우린 항상 사람들 만나면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그때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하잖아요. 오늘 만나서 또 하고 1년 후에 만나서 또 하고 2년 후에 만나서 또 하고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건 확실히 뭔가 좀 충격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장면에서 담고 있는 보여지지 않는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숨겨진 우리의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2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의 여신님께서 리디 제가 오바를 한번 훔쳐볼까요? 오바리 아, 혹시 알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질지 일단 리디 마음부터 훔쳐야겠죠. 오바를 훔치는 건 어떤 거지? 어떤 거지? 티적인 사고에서는 일단 지금 좀 어렵다. 여행 참 즐거우시다니 다행입니다. 여우의 여신님.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안내 드립니다. 문자창 열려있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오늘 스튜디오 모습도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1, 2부는 우리 사용한 신청곡 오바리들 이야기로 또 채워가고 3, 4부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주세요. 오늘 코너 이름은 개봉한 김해. 우리가 8월이었죠? 8월, 네, 8월에 우리 김진효 감독님 정동진 독립영화제 앞두고 한번 또 모셨었는데 드디어 네, 우리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 개봉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 또 발빠르게 모셨죠. 우리 감독님. 김진효 감독님 오랜만에 오시고요. 또 우리 김진효 감독님의 영원한 페르소나. 이거 이제 오늘 확인할 거예요. 이 진위 여부를 예, 확인할 거예요. 우리 페르소나, 우리 최상한님, 엘리펀디, 우리 상아씨와 또 함께하니까 3, 4부도 재미나게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 좋아요. 그러면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오바리들 사용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어우, 듣고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이드님께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고 퇴근하는 길 문자합니다. 저녁도 해피오 하시며 레드애플 바람아 불어라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도 가끔 이렇게 또 생각날 때가 있죠. 오랜만에 띄워드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드님. 아 방금 문자 도착했는데 문자가 아 이런 경험들이 너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서 노마드님 어제 옷이 배송 왔어요. 근데 오늘 사이트 들어갔더니 2만 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디라면 반품하고 다시 주문할 거예요? 주문할 거예요? 반품하기 귀찮은데 2만 원 애매합니다. 사이트 괜히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다른 거 보시려고 들어갔나? 마음에 드는 사이트여서? 아 요즘 진짜 요즘 말로 왜 뭐 킹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하지만 저는 반품하지 않아요. 네, 2만 원. 근데 2만 원 좀 진짜 애매한데 저는 반품하지 않을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배송비도 들어가고. 네. 하지 마세요. 노마드님. 하지 마세요. 뭐 했다 샘치자 이런 거 많이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네. 네, 그 반품 포장해서 보냈다가 다시 이 과정이 더 복잡해. 저라면 안 합니다.

어머, 3991번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세상에 계속 지켜보셨군요. 아, 오늘 김진효 감독님 나오시는군요. 안 그래도 운전하다 플랜카드 보고, 아, 저번에 얘기했던 그 영화가 개봉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혹시 그 플랜카드 어느 동네에서 보셨나요? 저도 운전하다가 너무 딱 있어가지고 이제

반갑습니다. 3150번님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매일 듣지 못하지만 오 감사해요. 네. 그대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해요. 3150번님. 그리고 오늘 새싹분들이 또 눈에 띕니다. 2350번님께서도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오, 저 라디오를 듣는 소확행을 아시다니. 이제 찐 오발러가 될 이렇게 자질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 네. 뭐 저희는 글솜씨를 보진 않아요. 네, 마음을 봅니다. 2350번님.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름에님 강릉 다녀가셨군요. 당일로 왔다 가시는 건가요? 너무 아름다운 강릉을 눈에 가득 담고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달려가고 있어요. 오발과 함께 잘 귀가할게요. 듣고 계세요, 여름에님. 강릉을 오면 여러분 이렇게 여름에님처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충전이 좀 되셨기를 바라요, 여름에님.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이혜린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늘 3830번님께서 늘 지금처럼 청해 주셨습니다.

0: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까지 동네방네님 신청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맘사연형님은 오늘 사진으로 이렇게 또 플러팅을 하시네. 그 ISTJ 사진을 주셨는데 이게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진이 너무 흐려요. 초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다. 예,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 와우, 가을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잔뜩 장착하고 출근하시네. 아름답습니다. 밤새연용님. 혹시 ISTJ 사진 뭐 하나 더 주시면 좋고요. 예, 궁금합니다. 아치님은 이번 주에 와 강릉 오셔서 1박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오셔서 1박 하시고 월요일에 저희 공개방송까지 직관하고 가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5시 반, 오후 5시 반. ITS 세계총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막날 공개방송을 올림픽파크, 강릉시 올림픽파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맞춰서 오신다고 하니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아치님. 강릉의 석양을 참 좋아하신대요. 이번 주 날이 맑아서 예, 가장 인상 깊은 석양을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우드로님도 이번 10월에 여행 풍년이시죠? 바랑, 아, 이쪽을 가셨구나. 여기가 한 1400 몇 미터였던 것 같은데, 바랑산이. 어쨌든 거기서 또 신나게 가을을 즐기시면. 근데 누구랑 가셨어요, 이번 여행? 가족분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뒷모습 사진을 주셔가지고 재미나게 놀다 가십시오. 예. 그리고 또 오십시오. 예. 감사해요, 우드로님. 아니, 놀러 가신 분도 이렇게 많지. 낙화님도 오늘 지금 식물원에 가셨대요. 직원분들과 일 멈추고 식물원에 도착하셨군요. 예. 가을바람 맞으러 왔어요. 가을 냄새 듬뿍 풍기며 오발문 두드립니다. 아니, 사진들을 정말 다들 인생샷을 이렇게 한 장씩 만들어 오시는군요. 자, 여러분 자랑해 주세요. 예, 가을 자랑, 뭐 주변 사람 자랑.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MBC FM for you.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통창식 푸르른 날 느티나무님께서 이 계절에 문득 듣고 싶으셨다며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하, 뭔가 막 벅차오르지 않나요? 아 어떡하죠? 눈누난나님 어제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우리 집 절친님이 친구 집에 있지만 금방 간다며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렸지만 오지 않고 전화가 또 왔습니다. 불안하죠 여러분. 친구가 저녁을 먹자 했지만 안 가도 된다며 순댓국이나 먹으러 가자. 표현을 딱 이렇게 하셨네요. 순댓국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짜증나서 친구랑 그냥 저녁 먹으라고 했더니 고맙다며 친구랑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에 라면으로 때웠고요. 짜증은 났지만 화는 내지 않았어요. 화내봤자 뭐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요. 저 보살인가 봐요. 제 몸에 사리가 100만 개쯤은 있는 것 같아요. 누누나나님. 몇 주년이셨어요, 어제? 저도 요즘 화가 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나의 일에 대한 화도 그렇고 이렇게 또 남의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공분이 되는 어떻게 참으셨지? 그러니까 뭐랄까 아는 거죠 이제 화 내봤자 뭐 기분만 상하고 그리고 뭐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이미 누누난나님은 마음이 많이 네, 힘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기를. 일단은 지금 뭔가 이렇게 서로 말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지만 냉기가 흐를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집의 분위기가. 저는 요거 이제 유지하시고 뭐 일부러 유지한다기보다 뭐 일부러 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결혼기념일 못 챙길 수 있죠. 못 챙길 수 있는데 그냥 이 어떤 그 과정이 그 과정이 조금 화가 납니다. 저도 누누난나님. 일부러 뭐 풀자 하지 마시고요. 풀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그냥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좀 바라보셔도 멀리서 그냥 화내면 서로 기분 상하기도 하고 나만 손해더라고요. 막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되니까 평정심 우리 유지하되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말자. 달콤설탕님, 요즘 허한 마음에 지갑이 절로 열려요. 리디 저 가을 타는 거 맞죠? 귀여운 소품도 사고 옷도 사고 계획이 없던 걸 계속 지르고 있어요. 리디 저 좀 말려주세요.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까 싶긴 합니다만 달콤설탕님. 근데 저도 우리 얼마 전에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진짜 하늘은 높고 나만 살찐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그냥 식욕이 마구 돋아요. 근데 참지 않으려고요. 지르는 것도 참지 말고 식욕도 참지 말자. 참을 때 되면 또 참아진다. 안 말릴래요. 달콤설탕님 마음껏.

그리고 겨울사랑님은 감사해 오발에서 보낸 선물 찾으러 우체국 가는 중입니다. 너무 설렘. 감사합니다. 뭘까? 무슨 선물이 갔을까? 네. 마음에 쏙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프리지아님 서울 여행 다녀오셨는데 몸살이 심하게 왔어요. 일도 못 나가고 쉬는 중입니다. 와, 근 한 10년 만에 진짜 심하게 알았습니다. 하루 2만 보 역시 무리였나 봐. 오, 열심히 다니셨군요. 프리지아님 이제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더라. 여행 다닐 때 그렇죠.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 춘천에 계신 오바리들께서 또 알려주셨는데 춘천 닭갈비 축제 오늘 그 저녁 축제 자리에 초청 가수 무대에 우리 한다두 멤버분들이 한다두 팀이 무대에 또 오른다고 소식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어제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도 이야기 나눴었는데 아 국종쌤 너무 좋죠. 그러면 한다두 무대까지 딱 보고 이제 귀가하실까 생각 중이시라고. 어디든 참 이 축제 자리는 예, 주차 때문에 복작복작하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우리 한다두 팀들이. 우리 가족들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종쌤. 남자 보컬 발라드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메이비님께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아, 맞아. 메이비님이 설악산, 지난주에 설악산 정상이었나? 대청봉이었나? 대청봉? 어쨌든 그 등반을 하셨는데, 그 이제 정상에서 사진들 찍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후에 발견 그 플랜카드를 빡 들고, 세상에. 감사해요.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대체 저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며 관심들을 많이 보이셨다는 소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예. 전국 팔도 각지에 등산하시면서 매미님 예, 많이 많이 펼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그 화곡동 청개구리라는 이름으로 냈던 곡이죠. 최충현님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0: 달콤 설탕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데이 키즈 가을 안부. 꽁부리밤님 오셨어요. 이직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 자격증이 하나 필요하셨나 봐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주변에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 이게 웬만큼 준비해서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일 서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네요. 제가 된다면 정말 기적일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꽁보리밤님. 약간 이제 내일 다 합격 소식이 딱 들린다 그럼 되게 인생에 되게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일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꽁보리밤님. 아, 어머 1006번님 오늘 날씨가 너무 선명하다는 표현을 써주셨네요. 오 선명하다. 그러네요. 모든 게 색감도 구분도 하늘도 다 선명하네요. 진짜 혼자 원주에 있는 미술관 다녀왔어요 라고. 어머 그냥 여기는 거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을에 흠뻑 빠져있구나 싶은 곳이죠. 아 겨울사랑님 저도 참 그 선물 좋아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먹는 거니까 예 맛있게 드세요. 동갑님 아우, 매년 오는 가을인데도 가을은 참 설레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어서 참 곤란합니다. 잘 참아내고 계시죠? 아, 이 사연 제가 소개 안 해드리면 되게 오해받을 것 같다. 밤 카스테라니 방청 후기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어제 아니면 뭐 그저께 밤이었겠죠? 그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 방청 당첨이 되셔가지고 다녀오실 거라는 자랑 문자를 남기셔서 제가 성시경 씨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안 틀어드렸거든요. 너무 배 아파서. 네. 다녀오신 후기까지 굳이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 아 오랜만에 시경님 봤는데 진짜 날씬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갓세븐 진영 씨가 나오신 거예요. 이제 복불복이잖아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 그래서 완전 더 정말 더 좋았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짓는 미소에 그냥 막 행복했죠. 오늘 이 노래 오늘도 신청곡 안 틀어드리면 진짜 너무 옹졸한 사람 되잖아요. 진영의 외사랑 문자의 생복이 느껴지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찾아볼게요. 네, 방카스타라님. 아 진짜 열리라는 성시경 씨, 네. 멋진 아티스트죠. 네. 좋겠다, 밤카스테라님.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다음 카스테라님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시며 함께 듣죠. 진영입니다. 왜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우리 김진유 감독님과 엘리펀트 최상한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팀의 사랑한 만큼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땅콩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아 사연이 너무 재밌어요. 리디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똥꿈을 꿨거든요. 변기에서 똥이 마구 넘쳐나는 아 뭐야 더러워 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글쎄 오늘 75인치 TV 당첨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도전한 건데 5년 만에 됐어요. 내일 집으로 설치하러 온대요. 오예 하시며. 근데 기분이랑은 조금 많이 다른 네, 지금 기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팀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약간 좀 누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뭔가 매년 도전하는 거면 뭐 매년 뭐가 있었나 보죠. 이벤트가 주변에서. 이런 거 좀 같이 나눠요. 좋은 정보 있으면 땅콩이. 예. 예. 아 근데 75인치. 오. 요 한 이제 3년 동안 우리 남편분 뭔가 작은 실수하셔도 넘어가야 된다. 아 똥꿈 이런 거군요.

0: 드려요 다시 한번. 세상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 지금 혹시 방송으로만 이제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 한번 오늘은 좀 한번 놀러 오시죠, 여러분. 예. 오늘 우리 강릉에 얘기만 해도 지금 되게 민망해. 내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강릉에 뭐라고 할 줄 알고. 예. 자, 강릉에 예, 누구를 여러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 흐르는 여정 개봉일이 이제 잡히고 예, 또 우리 오발 가족들을 잊지 않고 후회 발견을 찾아주셨어요. 우리 김진유 감독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또 우리 김진유 감독님의 영원한 페르소나 오늘 진유 여부 확인할 거예요. 최상아 씨, 엘리펀디 최상아 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같이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죠. 문자창과 유튜브 창 통해서 오늘 3, 4부 함께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3: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전남

0: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 두 분이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코너 이름을 개봉한 김에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영화 흐르는 여정 개봉할 김에 우리 김진유 감독님 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재민진유 왔습니다.
2: 네, 닉네임이었어.
3: 아, 닉네임.
0: 모르죠?
3: 전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솔직히 우리 상아 씨. 네. 우리 또 진유 씨가 우리 오발 코너지기로서 그래. 한 약 3년 가까이. 네.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

0: 이제 우리 방송을 또 함께 해줬기 때문에
1: 정리해고 네. 당하신 거예요?
2: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잠깐 멈추겠다 했습니다. 언제가 돌아오지 않을까?
0: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아직 못 왔어요. 영화 촬영 제가 알기로 2024년에 했다고 했는데 네.
1: 딱 올라 그랬는데 사다리 걷어찼어. 아.
2: 뭐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0: 좋아요. 아 팩트 체크 저 좋아합니다. 오케이. 우리 진유 감독님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유쾌한 이 웃음 소리의 주인공 여러분, 네. 예,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봉준호 감독 옆에는 송강호 배우가 있고 김진유 감독 옆에는 예, 최상하 배우가 있습니다. 아 이번 흐르는 여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수행한 네 배우 최상하. 엘리펀디 인사드리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되게 부럽다. 오. 저 소개 멘트 부럽다. 어떻게 네. 수긍하세요?
1: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0: 오늘 준비해 왔네.
1: 아니. 저는 이거 사실 김준영 감독한테는 뭐 제가 그냥 장난을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제 주변에 술 친구들한테는 종종 하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2: 뭐 기분이 좋다면야. 네. 네. 그래도 이제 강릉에 있는
0: 네. 네.
2: 강릉에 있는 배우 중에 그래도 네. 저희 나는 보리와 흐르는 여정 두 작품을 같이 한
0: 작품을 같이 한 네. 유일한 배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유일하진 않구나.
1: 유일한데?
2: 아 유일하진 않죠.
0: 그렇죠. 우리 허진아 배우랑
2: 각진석 배우가 있습니다.
0: 주인공들 나는 보리의 주인공들.
1: 아니 지금 흐르는 여정까지 했다니까.
2: 흐르는 여정에도 나와요.
1: 어 그래요?
2: 네.
0: 아, 보셨을 거예요.
2: 봤어요.
1: 봤는데? 나 네. 집중해서 보고 막 울었는데.
0: 다들 울었는데 이제 놓쳤네. 아, 우느라 네. 놓쳤네. 아,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오늘 우리 상하 씨를 소개하면서 뭔가 이 김진유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이제 어제부터 예고를 했는데 네.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 오늘 내가 진이 여부 확인할 거라고 아. 했는데 어떻게 그럼 동의하세요? 맞나요 페르소나?
2: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이 좋다면야. 네. 네, 동의해 보겠습니다.
0: 아, 동의해요. 네. 목소리는 흔들리고 일단 동의하는 걸로 좋아요. 아, 다들 지금 우리 감독님 너무 반갑다고 오랜만에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상하 씨도 너무 환영하고 예, 잘 들을게요 주셨고 꽃담님께서는 이민간 가족이 돌아온 느낌이라고 잘 지내셨냐 건강은 괜찮으시냐 요즘 무슨 영화 또 들어가셨냐 궁금한 거 한가득이다 이렇게 또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 김진유 감독님. 여러분 영화 흐르는 여정이 이제 10월 2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오발 가족분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셨고요. 문자창과 유튜브창으로 여러분 마음껏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293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려 있고요. 유튜브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오셔서 우회 배경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빨리 해보죠 우리. 네. 10월 28일에 제가 아까 개봉한다고 했는데 6년 만에 작품이죠 나는 보리 이후로?
2: 그렇죠. 네, 6년 만에 개봉하는 작품. 네.
0: 영화 한 편이 진짜 개봉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 네.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0: 일단은 줄거리부터 좀 안내를 해주세요.
2: 네, 그 흐르는 여정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같이 떠나기로 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남겨진 춘이라는 인물이 남편의 물건과 그리고 또 다른 가족 혹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0: 네.
2: 네. 그렇죠.
0: 그 이야기가 약간 이제 좀 사실 주제로 보면 되게 좀 무겁다고 볼 수 있잖아요.
2: 네. 그 뭐 제가 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냥 우리가 죽음을 조금 생각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한번 건드려 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0: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 미리 좀 봤어요. 감독님께 부탁을 드려서. 근데 주제의 어떤 무게에 비해서 사실 되게 따뜻하고 이렇게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쏟지 않는 네. 그냥 이렇게 좀 행복해서 좀 눈물이 난달까요? 그런 영화더라고요.
2: 네, 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눈물을 막 짜내는 연출을 조금 싫어해서 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왜 울려고 그러세요?
0: 아니요 원래 촉촉해요.
1: 되게 막 얘기하시네요.
2: 네, 어쨌든 그 흐르는 여정은 그래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0: 있고 저희 우리 김혜옥 배우님과 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그래도 유명한 저스틴 H. 민 배우가 같이 함께 해주었다.
1: 저스틴 민 배우 출연 소식에 저희 오바일 가족분들께서도 막 너무 보고 싶다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얘기를 해주셨었단 말이죠. 김혜옥 배우님, 또 저스틴 민 배우님, 그리고 또
0: 공민정 배우님. 네, 공민정 배우님은 없으면 안 됩니다.
1: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피아노

0: 친구.
1: 와. 그렇구나. 네. 그 캐릭터 이름들도 좀 재밌더라고요.
0: 네, 그 네. 비하이스트계 한국의 유명한 부심들이 계시잖아요. 네. 조성진과 네. 임윤찬을 합성한 조성찬으로. 아,
1: 그 그 조성찬 캐스터 아니 그 캐릭터가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에서 되게 너무 웃음이 터진 거예요, 사실. 아, 요거 또 장치구나 하나에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래서 아 박대호 배우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피아니스트. 연주하시는 분 네. 피아니스트시고 네.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0: 그 역할의 배우를 좀 찾다가 피아노를 잘 치는 배우를 좀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는 이제 친구의 카톡을 활용해서
1: 네. 오픈 소스를
0: 네 오픈 채팅방에다가 에. 이제 우리 모집 중인데 관심 있는 분을 연락을 다오라고 했는데 두 명의 친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박대호 친구와 그리고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박대호 배우는 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와. 그 캐스팅에 일화 있잖아요. 친구 따라가 갔다가
2: 맞아.
0: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네.
1: 그럼 어떻게 박대호 배우님을 픽하셨어요?
0: 그 제가 쓴 글과 너무 일치하고 그리고 아. 피아노 연주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 네, 딱 그 어떤 그 캐릭터 이미지
1: 캐릭터 이미지가
0: 네, 제가 원했던 캐릭터였습니다.
1: 이게 영화상에서 피아노가 되게 중요한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박대호 배우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피아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0: 네, 그 피아노가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그래도 어떤 감정을 나타내거나 혹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그 연주가 실제 피아니스트가 아니면 또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했던 사운드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1: 아 그렇죠.
0: 그렇죠. 연기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대호 배우가 정말 필요했고 저희 영화의 분위기를 다 살려줬다. 박대호 피아니스트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렇죠. 피아노가 이제 영화상에서 그 모든 인연을 만들게 해주는 또 그 매개체니까 네. 네, 아마 그래서 모든 배우들의 역할이 참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되게 눈에 익은 공간들도 많더라고요.
0: 그렇죠. 저희 이제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봤을 법한 네, 땡땡 방앗간과 그리고 옛 함해가 병원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명주동에 있는 그 네, 춘희의 집 공간에 네, 그리고 순포습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기 아트센터도 네. 활용해서 아~ 네. 곳곳을 그렇죠. 강릉 곳곳을 네. 활용한 영화입니다.
1: 그래서 되게 더 좀 정겹더라고요. 아까 우리 배우분들 얘기하다가 우리 사실 이제 페르소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 네, 네. 말씀하시죠. 네.
1: 그
2: 네.
1: 어떤 역할이셨는지
2: 그 나는 보리에선 말이죠. 제가 인생 소울푸드라고 생각하는 짜장면이 있는데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배달원 중식집 배달원 역할을 했었고 이번에는 네 마트 직원 그리고 중요한 건 주인공과의 단독 투샷이 있다.
0: 나는 보리에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치? 나는 보리에서도 있었고
2: 그쵸?
0: 네 지금 이제 김혜욱 배우님과 그쵸? 이제 연기를 호흡을 맞춘 네.
1: 그치 이제 대사로 서로 주고받네.
2: 그럼요. 제가 요거 일화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나는 보리 때는 김하성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린 그 당시 배우였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 뭐 건네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뭐 저도 그때 엄청 어려 있었거든요. 뭐 영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네? 어차피 뭐 대사 몇 개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네. 진짜 그때 알았습니다. 아 본인이 하던 거나 잘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란 이렇게 쉽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걸 하는 게 남의 장르, 타 장르를 맞아요. 가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 아마 그때 그 1시간 반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쯤에 흘릴 수 있는 땀은 그날 다 흘렸어요. 제가 말은 안 했었는데 저 정말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1: 혹시 몇 테이크 찍었어요?
2: 기억도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슛 딱 들어가면 제가 잘 해야지 이 모든 현장이 끝나는 거잖아요.
1: 그게 약간 중압감이 있어요.
2: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공연이랑은 공연은 어차피 망하면 제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두 번째 한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예. 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은데 근데 약간 이게 또 그런 거야. 고통을 즐기는 순간들 있잖아요. 왜?
1: 희한하네.
2: 아니 왜 그런 게 있어? 네. 그 왜 이렇게 이거 싫은데 하다가도 막 유격훈련 하다가도 이거 진짜

0: 못하겠다 하도 그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 고통을 넘어서는 순간에 약간의 그 희열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하, 처음에 이제 그래 해야지 막 했는데 혼자 또
1: 고민을 하고 있었네.
0: 고민했거든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았나요? 보셨잖아요.
1: 그럼요. 우리 상하 오빠가 좋다면야.
0: 아 근데 그걸 느꼈어요.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릴 게 두 번 다 그 주인공과의 투샷이 있었지만 와 근데 그 김혜옥 배우님이랑 딱 마주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배우구나. 그 이게 그냥 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장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이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편한데? 그걸 느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그리고 혜옥 배우님이 그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강릉에 제일 유명한 래퍼다 했더니 어쩐지 에너지가 좋더라. 라고 했어.
0: 아 진짜?
1: 직접 안 하시고 감독님께.
2: 그쵸. 약간 그래도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1: 아 직접 전화긴 조금.
0: 아까 대면에.
1: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시죠? 영화 10월 28일에 개봉합니다. 개봉 앞서서 지금 되게 바쁘게 다니시죠, 감독님?
2: 이제 다녀야 됩니다. 네.
1: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2: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사회. 모든 배우가 모이고요. 그리고
1: 서울에서.
2: 네, 서울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저희 22일과 23일에 강릉에서 이제 상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3일 날 저희가 토크를 합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사실 이제 다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사전 시사회라고 하나요? 사전 시사회.
2: 네, 시사회입니다. 네.
1: 다음 주 목금 강릉에서 준비가 되고 목요일은 이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상영을 하고요. 감독님 가시죠.
2: 네, 무대 인사. 무대 인사. 상영 전에 인사를 나눌 거고요. 네.
1: 하시고 이제 금요일은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우리 감독님과 우리 엘리펀디와 저도
0: 맞습니다.
1: 같이 이렇게 또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같이 상영 후에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여러분 우리 오발 가족분들을 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앞에 혹시 문자창 보이시죠?
2: 네.
1: 감독님께서 직접 그럼 혹시
2: 네, 샵 2943 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단문 50원, 장문 사진은 100원. 네. 이고 정보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네. 오랜만이죠?
2: 당황했어요.
0: 네. 샵 2943,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숙련된 이제 우리 코너 시기에
2: 다른 모습이에요. 저한테 잘하네요.
1: 해요?
2: 네, 네.
0: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영화는 물론 죽음을 다루는 게 맞는데 이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보통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어떤 조문을 가게 되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이 과연 한 사람의 죽음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과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들 역할을 수행하는 그 안에 김혜옥 배우라는 그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 죽음은 그 개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마 죽음은 누구나 다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오늘 페르소나 맞는데요?
2: 그러게요.
1: 자 여러분 3부 순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금요일 우리 흐르는 여정 시사 관람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장소는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영화관이고요.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영화 상영 저녁 7시 그리고 영화 상영 이후에 9시부터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창으로 신청을 해주실 때 성함과 성함만 남겨주시면 돼요. 네, 주시는 번호로 혹은 다른

다른 분께 선물하실 거면 가실 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 석자와 전화번호, 성함과 전화번호만 남겨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 관람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T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듣고 4부 순서 돌아올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화역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1: 자, 오늘 영화 흐르는 여정 개봉한 김에 우리 김진유 감독님과 그의 페르소나 최상원님.
12: 아, 이거 좀 민망하긴 하네.
11: 이렇게 우리가 정색하고 소개해야 돼요.
12: 페르소나 맞습니다.
13: 하지마.
11: 얼굴 빨개졌다. 김진유 감독의 영원한 페르소나 최상아 씨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개봉 정식 개봉은 10월 28일이고요. 그래서 개봉이 앞서서 사전 시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 우리 감독님이 직접 무대에서 무대 인사도 해주시고 하는 순서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티켓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영화관에서 영화 같이 상영 후에 영화 같이 관람하신 후에 우리 감독님과 또 그의 페르소나 최상아 씨 무대에서 같이 이제 관객분들과 와. 대화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문자창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성함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을 네, 선물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최대 다섯 분 오늘 네, 신청을 받고 감독님께서 지금 또 뭔가 이렇게 눈빛이
12: 더 많아집니다.
11: 그러니까 지금 그런 눈빛이어서 여러분 신청 일단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영화관에서 여러분 같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독립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을 하지만 네. 또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또 마련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촉촉한 리디 볼 수 있으니까.
11: 예, 네. 와,
14: 진짜 제가 말하면서 아차 싶은데 어쨌든 촉촉한 리디의 깔끔한 촉촉한 진행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예, 네, 그리고 재미진유, 네 김진유 감독도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옆에서

0: 죽거리는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게 재밌거든요. 관객과의 대화가 오히려 영화만큼 또 예,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직접 또 영화를 보시고 그 감정과 그 감동을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이어가다 보면 어, 진짜 절친이랑 얘기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같은 맞습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 이상의 영화가 주는 감동의 한 두 배, 세 배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또 영화를 보고 보면서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막 그쵸? 생기잖아요. 네. 막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런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라는 걸 바로 영화 이후에 네, 영화 상영 바로 직후에 감독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예, 매력이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강릉에서 상영 예정이고요. 강릉에는 독립예술극장 저녁 7시입니다. 상영은 그리고 상영 이후에 감독님과의 대화가 또 마련이 된다는 거. 성함과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돼요. 여러분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페르소나 엘리펀디가 보고 싶어서 신청하신다는
0: 그래요? 그러시면 좀 곤란한데 그 잠깐 딴짓하면 사라져요 제가. 그래서
1: 하지만 이제 무대 인사가 있으니까
0: 그게 훨씬 길어요.
1: 그리고 오늘 감독님 얼굴이 지금 빛난다고.
2: 네, 씻고 왔습니다.
0: 야, 화려하다.
1: 이게 언제 사진이죠?
2: 네,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순간이고요. 네, 그때 네, 메이크업을 한 상태입니다.
0: 아니 제가 또 작년에 네. 부국제를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갔다 일부러 갔거든요. 제가 나는 보리 때도 네, 갔었고 그리고 이제 흐르는 여정 때도 갔었는데 야, 이게 달라. 그 관객이 아니잖아요. 제 출연 배우잖아요. 옆에 우리 김진유 감독이랑 같이 이렇게 동석했거든요. 제가.
1: 잠깐만 여러분 유튜브 제발 들어와 주세요. 지금 저 꺼드럭거리는 표정을 좀 봐주세요.
0: 야, 이게 딱 이렇게 같이 동석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관객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야.
1: 왜 그게 무슨 소리지?
0: 나 알아보라고.
1: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2: 제가 이 모습 때문에 다음 작품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 혹시 지금 기획 중인 게 있으세요?
2: 있진 않지만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이 영화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 왜냐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지출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저의 이제 당장의 생활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또 한 6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이 있다면 또 우리의 저의 페르소나 이거 참 민망하네요. 네, 페르소나 네, 엘리펀디와 함께 또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크를 준비하면서 그 강릉에 이런 시사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 토크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 리디랑 해야지. 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우리 리디가 같이 해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 가운데 또 와주셔가지고 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 저기 제가 방송에서 어쨌든 다음 주에 저희가 막 공개 방송이 막 겹쳐가지고 진유 감독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0: 깠어?
1: 아니 단어를 선택을 좀. 네. 왜냐면
0: 걷어찼어?
1: 또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잠깐 했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조율을 좀 했죠. 스케줄을 좀 조율을 하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거마비라고 하잖아요. 사례비를 또 이제 따로 이제 주신다고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걸 혹시 그 파도 제작사에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2: 저는 안 받을 겁니다.
1: 그래요? 나 그저 일부러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2: 안 받을 겁니다.
1: 그럼 이건 끝나고 네. 다시 또 조율을 일단은 하고 여러분 예,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강릉에서 예, 강릉 독립예술극장에서 저녁 7시 10월 23일 저녁 7시에 우리 감독님이 6년에 걸쳐서 예, 만들고 다듬고 예, 개봉하기까지 예, 김진효 감독님의 6년의 시간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같이 상영 관람하시고 또 우리 감독님과 또 상아 씨와 또 이렇게 무대 인사 같이 나누시면서 재미난 대화 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신청 많이 해 주십시오. 샵 2943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신청을 성함과 전화번호만 남겨 주시면 돼요. 예,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피아노 전공이라고 관심 있는데 시사에 보고 싶다. 저 진짜 이거.

0: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처음에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앞만 봐도 진짜로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아니 피아노를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을 섭외를 했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제가 끝나고 물어봤던 게 다 그 맥락이 있거든요. 이거 곡들은 어떻게 한 거냐? 곡부터 왜 그러냐면 영화 들어가려면 저작권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 다 노력이고 다 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와 그걸 다 해냈다는 거야. 진짜 여러분 피아노 연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예.
1: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0: 아 그치. 예.
1: 저도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0: 아,
1: 예, 이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0: 네,
1: 우리
0: 맞습니다. 예.
1: 같이 관람 후에 또 나누고, 예. 예, 영화를 보신 후에 또 이제 개봉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한 번 더 오시면 또 할 얘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와 신청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만 남겨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분당 두 장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영화가 그 이번에 부국제에서도 2관왕을 차지했다고 들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 네, 그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였고요. 그 거기서 이제 2관왕,
1: 네.
2: 그 KBS 독립영화상과 그리고 한국영화감독조합상을 이렇게 두 개를 받았고 저는 다 받고 싶었는데 두 개만 받았다.
1: 이건
2: 욕심쟁이
0: 알짜배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1: 이거 다음 작품을 꼭 해야 되는 이유다. 다 받아야죠.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1: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 새로운 시선상.
2: 네, 이것도 그 새로운 시선상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경쟁작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을 하자면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다.
1: 여러분 이번에 영화 안 보시면 진짜 너무 후회하신다.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그 중간 중간 이제 통화를 가끔 하면 되게 해외 일정들도 좀 많으시고
0: 맞아요.
1: 이번에 또 파리도.
2: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파리 한국 영화제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런던 한국 영화제에 또 갑니다.
0: 런던을 가요?
2: 갑니다.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갑니다.
0: 저 피시앤칩스로 같이 먹으러 가면 안 돼요?
1: 참 소박하다 우리 상아 씨. 네.
0: 네. 소박하다니요. 그까지 거기 영국에서 피시앤칩스 먹으려면 몇 백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먹으러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이 바람이 그러니까. 되게.
0: 야, 그 한 번을 초대 안 하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아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는 보리 때 김진유 감독이 해왔던 것들과 지금 흐르는 여정에서 김진유 감독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 행보를 보고 있으면 둘 다 좋은 영화지만 그가 성장했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영화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개인의 사람으로서도 감독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도 뭐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 이 친구랑 좀 어려운 시기를 같이 좀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캐 뭐 성장캐라고 하기엔 좀 뭔가 좀 저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어떤 분야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맞습니다. 그만큼 더 좋아진 감독의 작품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그 나는 보리와 이번에 흐르는 여정을 보면 조금 감독님은 되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근데 그 무의식의 저의 무의식의 가족에 대한 게 좀 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 쓰고 나고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저도 확인하는 편인데 아 내가 이런 류를 좋아하는구나. 로 발견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들 아시나요? 다들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1: 저도, 알아가는 거죠.
2: 네,
1: 뭐.
2: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만들고 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구나를 조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되게 예술가처럼 얘기했네.
0: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1: 아니, 두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인연이 되셨어요?
0: 제가 김진유 감독을 처음 봤을 때가 아마 한 거의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2010년일 겁니다.
0: 2010년. 네. 2010년.
1: 뭐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는 건 뭔가

0: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1: 제가 이제 그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네,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만나게 됐죠.
2: 아, 네. 네. 그때 그때 이제 자주 가는 우리의 공연장이자 이렇게 약간 펍이자 뭐 이런 그런
0: 아지트 공간, 같은,
2: 네, 아지트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한참 어려 보이니까 네, 완전 애때 보이니까요. 어. 네. 진짜 딱 봐도 그냥 20대 초반에 그 쨍한 그런 모습인데 완전 천둥벌거숭이에요. 그리고
0: 아 저기 감독님 좀 지켜주면 안 될까요?
2: 아 이제 지켜주려고. 아,
0: 네. 네네.
2: 이제 지켜주려고요. 네. 네. 끝까지 들어봐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보게 됐고 그리고 아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같이 이제 사석에서도 보고 이러면서 아 그때부터 좀 사람다움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0: 아니 사람다움이라뇨?
2: 근데 약간 중이 성인을 본 줄 알았어요. 중이병 걸린 성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가 엄청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막 많은데 아직 뭔가 이 잡히지 않은
0: 방향을 막
2: 예. 그런 그러면서 막 그게 있어. 에너지가 있어. 달라. 그냥 그런 다른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에너지인데.
0: 그러니까.
1: 네. 지금은 많이 이제 생각도 하고
0: 생각도 네.
2: 엄청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네.
1: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0: 뭐 계기가 있었어요, 감독님? 변화의 계기?
1: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다른 영화를 보고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지 않다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다른 영화들을 평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영화를 만들고 나서 겸손해졌습니다. 아, 이게 다들 각자가 하고 싶은 거를 각자가 해내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한 것을 저는 몰랐다. 근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아 모든 감독들을 다 존중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좀 생겨가지고 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2: 그러다가 네.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사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음악을 한 해 만에 약간 좀 그런 고민이 굉장히
0: 다들 있었어요. 한
2: 번씩 있구나. 네,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진유 감독도 이제 뭔가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 현실은. 그러다가 둘이서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막 하다가 근데 그때 아 그러면 관둘 땐 관두더라도 어쨌든 이거 내가 작업할 게 있으니까 요거는 하고 좀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할 때 지금도 제가 저른 제 음악 인생을 살린 곡이라고 생각하는 곡이거든요. 그 인생 첫 뮤직비디오를 진유 감독이 찍어주셨거든요. 예.
1: 네, 그때 이제 형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뮤직비디오 내가 찍어줄게. 근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걷자.
2: 저 예산 아니에요. 무예산. 무예산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그래서 뭘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 뮤직비디오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요즘은 막 카메라도 되게 소형화되고 엄청 접근성이 좋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뭘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힘든 시절에 걸었던 곳이 있거든요. 그게 소돌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좋다. 그럼 형 걸어. 이틀 촬영하는데 네. 거의 아마 이틀 동안 8시간씩 이틀 걸었으니까 한 16시간 정도씩 그 뮤직비디오를 걸었어요.
0: 노래가 뭐였어요?
2: 괜찮은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곡이에요. 모든 창작물이 사실 다 애틋하고 좋지만 그냥 저한테 그때의 공기와 그때의 가을 하늘과 그때의 바다와 그때의 김진유와 그냥 그런 게 남겨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곡의 주인공이었던 여자와 그리고 그 당시 만났던 친구도 하여간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곡이에요. 예. 두 번째 뮤직비디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김진유 감독에게 부탁할 때는 아 진짜 돈을 좀 벌어서 찍어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첫 번째 작품은 아예 돈 없이 찍었으니까. 근데 그런 시절이 와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죠 제가.
0: 서로 지금 서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네. 그렇고 아 되게 두 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 만나시기도 네, 했고 그쵸. 또 작품과 서로 이제 하는 네. 활동에서도 같이 서로 좀 주고 받는 것들도 있었고 네, 오랜 시간을 함께 오셨습니다.
1: 네, 그 어쨌든 그 강릉이란 도시 안에서 어떤 음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0: 영화를 하고 싶어 했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이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가로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 맞아요.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그래서 네.
1: 그래서 약간 쉬려고 하다가도 어, 쟤 움직이고 있네.
2: 나도
1: 해야 돼, 해야 돼. 약간 경각심, 약간 그런 게 있죠.
2: 너무 멋진 얘기다. 네,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지금 5848번님께서 저기 감독님보다 상하님이 더 궁금해 진다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0: 네. 이 정도면 주연 배우를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1: 더 생각해야 돼요. 더 생각해. 아니, 한참은 생각해야 돼요.
2: 엘리펀디를 주인공으로 하면
1: 한참은 생각해야 돼요.
2: 연기할 게 또 없을 수 있잖아요. 엘리펀디를 주인공으로 하면 아닌가요?
1: 안 돼, 안 돼. 큰일
2: 그건 아니에요. 지금 꽃담님께서 우와.
1: 야.
2: 지금 상영 정보를 찾아서 예매를 해보려고 하셨는데
1: 매진이라고?
2: 매진이래요.
0: 와. 네, 그 한 개관이 지금 비어 있는데 그 코땡땡 코땡땡에서 하는 토요일 2시 상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2: 이번 다음 주
0: 그게 검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코땡땡에서 거기서도 토크를 하는데
1: 그러니까 삼성동 삼성역 그쪽
0: 네네
1: 그,
0: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네 상영관에서
2: 날짜가 언제 토요일
0: 날짜 이번 주 토요일
2: 이번 주 토요일
0: 네, 이번 주 토요일 2시 있습니다. 한 100석이 여유롭게 있습니다. 400석 안입니다.
2: 17일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코땡땡 삼성동 코땡땡을 네. 찾아보시면 객석이 잘 안 나와서 지금 못 찾는 네.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확인을 해보시면
0: 그때 이제 김혜옥 배우님과 저스틴 빙 배우랑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릉도 왔으면 너무 좋겠지만
2: 네.
0: 네,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왔습니다.
1: 아, 그 덕에 제가 갑니다. 자리 채우러 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2: 다행입니다. 네.
1: 배우로서의 자리는 굉장히 비어 있지만 입으로 좀 채워 보겠습니다. 예.
2: 자, 오늘 이제 김진효 감독님과 그의 페르소나 최상한 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웃지도 않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1: 이제 당연해진 것 같아요.
2: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당연하게 해야 돼.
1: 어떡하지?
2: 자, 그래서 예,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문자창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감독님 사전 시사회 예, 영화 개봉 앞두고 정식 개봉 앞두고 사전 시사회가 다음 주 강릉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티켓은 금요일 상영 티켓이고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극장에서 같이 관람하신 후에 영화 상영 후에 우리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과의 대화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함과 전화번호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신청 기다립니다.
3: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자, 오늘 영화 흐르는 여정 개봉을 앞두고 우리 김진유 감독님과 최상아 씨, 영화에 또 같이 등장해 주신 우리 그의 페르소나 최상아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5: 제가 영화관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이 제 영화도 어떻게 보면 또 위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관에서 눈물을 쏟은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많지 않았다고 느끼고, 제 영화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껏 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4: 상아 씨.
6: 네, 저는 제가 느낀 건 슬픔의 무게를 두는 것보다 감동의 무게를 좀 더

0: 두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런 존중이 숨어있는 영화니까 인류애가 바사삭한 요즘 아니겠습니까? 예, 인류애가 살아나고 사람에 대한 정과 사랑이 샘솟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눈물 쏟아도 좋는데 저는 이게 뭐랄까 그냥 싹 흘러내리는 눈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1: 맞아요.
0: 아유, 진짜로 인류애를 느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어떤 그 사람 간에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되게 뭐랄까 오랜 인연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람이랑 만나서 이런 감정을 서로 나눌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나서 저도 또 마음이 뭉클한데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시사회에 티켓 준비되어 있고요. 영화는 10월 28일에 개봉을 합니다. 시사회 티켓은 다음 주 금요일 10월 23일 저녁 7시 강릉에 있는 독립예술극장에서 상영이 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전화번호만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티켓 영화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우리 엘리펀디와 진유 감독님의 추억이
0: 그렇습니다.
1: 있는 괜찮은 줄 알았어.
0: 강릉 바다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 한번 보시면 김진유라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영상 자체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바다만 나오고 제가 걷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걷는 걸음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 이해가 안 되실 건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1: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0: 버전이?
1: 그 처음에 이제 15년도 버전과 앨범 버전.
0: 아,
1: 달라요? 그
0: 뮤직비디오 버전은 15년도 버전. 근데 음악은 똑같아요.
1: 똑같아요. 네. 그럼 15년 그래도 마음상.
0: 아, 네.
1: 15년도 버전으로.
0: 앨범 자켓도 뮤직비디오 찍다가 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강릉의 바다, 내가 아는 바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라이브 가요?
0: 라이브요? 최근에 산꼬르마켓에서 라이브 요구했었는데.
1: 아, 맞아. 우리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산꼬르마켓에서 무대를 또 보여주고 오셨기 때문에 방송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1월에 방송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또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얘기가 전 참 마음에 남습니다. 강릉에서 이 예술을 계속 해나가는 고집스런 예술가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찾아 주시면.
2: 네, 그리고 우리 리디도 방송을 지켜 주시잖아요.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2: 그리고 강릉에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에너지 동력 중에 하나도 여기 이 오발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로 여러분들 이런 미디어에서 지역의 콘텐츠를 다룬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기 나오시는 청취자 그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되게 힘을 많이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눈물 날 것 같아.
0: 인류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1: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그 이제 노출되는 모든 매체, 뭐 SNS든 어디서든 간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참 힘을 내서 우리가 또 즐겁잖아요.
0: 그쵸.
1: 이런 또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0: 맞습니다.
1: 거.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엘리펀이 괜찮은 줄 알았어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2: 김진유,
0: 엘리펀디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괜스레 의기소침하다면 이 대원에 조리화를 보러 가시라고 권합니다. 한국 구상화의 거장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 덕수궁으로 가시라고. 가서 가로 7m에 달하는 거대한 화면 가득 펼쳐진 빛과 꽃의 세계를 바라보시라고 권합니다. 어떤 그림은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음악이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대원 작가가 말년에 동심으로 돌아가 펼쳐보인 도리화의 세계는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의 그림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장이 마침내 이른 환하고 평정한 세계.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마냥 그 앞에 홀린 듯 서서 보게 됩니다. 그림 가득 펼쳐진 빛과 꽃의 세계가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을 마냥 행복

완벽하게 하는 그림에서 화가의 어두운 그림자는 한 점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일종의 의지이고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존 레전드 피처링 안드레 3000, 안드레 3000, 그린 라이트 들었습니다. 8029번으로 저쪽 아저씨, 존 레전드 내한하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 아이, 보고 싶네. 아, 그래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아, 이 백햄 친구긴 하지만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아, 그래. DM 보내야 돼, 그럼. 야, DM, 근데 DM 보내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팔로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저한테 보내는 DM도 못 보내고 있는데, 안 되죠. 예. 저는 팔로워가 뭐, 겨우 10만 명 넘었는데, 그, 일일이 못 봅니다, 다. 자, 7484번, 4260번, 다들, 이대원 씨 전시회 버스 다녀오셨네. 크, 역시. 아, 다른 분들도 꽤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거 백햄 애청자들이 문화적이야, 사람들이. 문화인. 예. 이 시대의 문화인, 여러분. 아, 존경합니다. 예. 그래서 방송도, 문화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MBC. 자, 첫 곡으로. 이거 첫 곡도 적절하다. 그린 라이트. 초록불 켜졌잖아요. 존 레전드 피처링 안드레 3000. 자,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부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도드라 만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 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루키 마틴, The Come of Life 들었습니다. 와, 이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예, 아 오늘 축구 경기도 없는데 왜 지금 이거 나오는 거예요? 예, 축구가 꼭 있어야 되나요? 예. 하지만 찾아보면 내가 매일 있다고 얘기 드렸죠. 어디선가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한창이고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한창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또 멋진 패스 하나 날렸죠.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붙었는데 아, 빅경기 아니에요.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아주 기점 패스를 딱 날려가지고 그게 골로 이어졌습니다. 8246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리키 마틴, The Cup of Life.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0: 신촌 초등학교 3학년 김도헌입니다.
1: 오.
0: 신청곡 엄마 걸로 보냅니다. 엄마 걸로 보낸다는 건 엄마 스마트폰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고마워요.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예. 길게 보내면

0: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1: 예. 야, 0554번으로는 와, 차를 완전 완벽하게 고치셨군요. 오, 이제 오래 타셨네. 13년 된 자동차가 좀 아파서 예, 돈을 좀 드렸더니 말끔하게 나왔어요. 예. 감사하게 타고 만학도 수업 갑니다. 오래오래 함께 달리자, 부릉아. 오, 야, 으흠.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꽤 오래 타고 있네 지금. 오, 자동차 2018년 형일 거예요. 그럼 벌써 와 8년, 8년이다 8년. 와, 엄청난데. 이 차는 진짜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한 번 차를 한동안 차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저거 막 바꾸면서 타고 막 그랬는데, 이 차가 예 오래됐네. 자, 박성욱 씨가 청해 주신 음악, 토토의 연주한 노래 무시한가. 예. 요거 뭐 예, 스와힐리어로도 뜻이 있고 뭐 뭐야, 뜻까지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토토의 무시한가 듣겠습니다.

네, 토토의 무창가에 이어서 슈퍼트램프 차일드 오브 비전 0287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네. 뭔 얘기예요? 프로그레시브 락에는 훌륭한 음악이 많습니다. 이거 왜 쓰신 거예요? 뭐 우리가 슈퍼트램프를 프로그레시브라고 분류하기도 좀 그렇고, 예, 음악은 뭐 장르를 가리면 안 되죠. 어떤 장르에도 좋은 음악이 있어요. 훌륭한 음악이. 슈퍼트램프 차일드 오브 비전.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역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월요일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10월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올가을 들어 서울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인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정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하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누군가 연필로 쓴 글에 시선이 머문다. 혀가 빠지게 일했던 세월도 돌이켜보면 헛되어 보이는데 햇볕을 쪼이면서 허송 세월할 때 내 몸과 마음은 빛과 볕으로 가득 찬다. 나는 허송 세월로 바쁘다. 10월 중순이고 음력으로도 9월이니 햇볕이 점점 귀한 보약이 되어간다. 햇볕 쪼이기가 일용할 양식 벌기만큼 중요해진다. 몸과 마음을 빛과 볕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어떻게 소홀할 수 있을까? 김훈 작가는 햇볕을 쪼일 때 자신은 햇볕을 만지고 마시고 햇볕에 몸을 부비면서 몸이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는 것.

느낀다고 한다. 햇볕을 쪼일 때 나는 내 생명이 천왕성, 명왕성 같은 먼 별들과도 존재를 마주 대하고 있음을 안다. 햇볕을 쪼일 때 나와 해 사이의 직접성을 훼손하는 장애물은 없고 내 그림자가 그 직접성의 증거로 내 밑에 깔린다. 첫수는 오늘 어느새 해가 짧아져 백캠 시작 전에 이미 일몰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 지금은 오늘 이미 지나간 시간의 햇볕을 돌이킬 수 없고 내일의 햇볕도 당길 수 없는 어두운 저녁이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떠도는 어떤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햇빛과 햇볕을 피해 그림자 속에서 주로 움직이며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이 그로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다. 흥신소에서 탐정 일을 하던 그가 은퇴한 후 한 일,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잃어버렸기에 그는 평생 해오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의뢰받은 다른 임무를 찾는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낱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파스라지는 과거, 잃어버린 삶의 흔적, 생의 모호함 등을 문학적 언어로 신비롭게 들려주는 프랑스 작가 파트릭 모디아노. 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읽다 보면 허공을 떠돌고 있는 모든 메아리들이 결정체를 이루는 걸 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왜 오래 남을까? 나는 하나의 고정된 사람일까? 흩어진 메아리는 어떻게 나가 되었을까? 햇볕 쪼이기만큼 어두운 거리 헤매기도 우리에겐 허송 세월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가을 저녁에는 자꾸만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천천히 걷게 된다.

네, Bill With Us. 아, 목소리 멋지죠? 예. Soul Shadows 들었습니다. Soul Shadows. 와, 이거 9935번으로 삭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와, 가족 모두가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티셔츠를 딱 입고 찍으셨네. 와, 작년에 나온 백캠티 입고 아들 대학 졸업 기념 겸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쿄에서요. 오, 병역과 코로나로 7년 만에 졸업하는 우리 아들. 그리고 마침내 30여 년의 육아 마침표를 찍은 우리 부부에게 축하의 말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시작 전부터 30여 년을 함께한 백햄.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멋진 37주년 기념 굿즈 만들어주시고요. 오라버니도 강건하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37주년 굿즈는 아직 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아니, 자꾸만 너무 만드니까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근데 이 티셔츠 아주 잘 어울리네. 와, 고맙습니다. 예. 자, 6시 40분 54초 막 지났고요.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예.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 막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서재훈 씨가 아 얼마 전에 저 방콕에서 연수하시면서 보내신 분이구나. 복귀하셨대요.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어디 보자. 어룡 초등학교 3학년 서준서 어린이. 야 근데 이 노래를 좋아해요 아들이? 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 좋은 노래죠 물론 뭐. 중간중간 따라 부를 수도 있대요. 야. 자, 엘튼 존입니다. Goodbye, Yellow Brick Road.

0: 노라 존스, Don't Know Why 들었습니다. 095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골에 계시다는데요. 예. 밤이 내린 시골집 테크에 앉아 백캠 듣고 있습니다. 오, 시골 어디입니까?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백조수의 마캠프입니다. 이하로 씨. 아저씨, 저는 백캠 MD로 키링 가지고 싶어요. 예, 키링 달고 다니면 아, 저분도 백캠 들으시는구나 하고 내적 친밀감 뭐 이런 거 느낄 것 같아서요. 아니면 뭐 작게 팝업이라도. 계획이 없다니까 왜 자꾸. 예, 우리는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지 뭐 물건 파는 데가 아닙니다. 예. 아이,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것도. 5086번으로 문자 처음 보내는 새싹 청취자예요. 진짜 새싹이신데. 마트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유목민인데, 와, 채널을 막 넘기다가 반가운 목소리 나오네요. 오, 배철수 형님, 어릴 적의 슈퍼스타, 라디오를 다 듣고 영광이네요. 오후 6시에는 여기로 정착해야겠어요. 와우, 처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김미영 씨가 청해 주신 청만지원이 Save Tonight For Me.

0: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 애잔하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0: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술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 Black Eyed Peas, I Got a Feeling 그렇습니다. 와, 이거 5826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 석양이 와 예술인데 여기 어디냐면 이른 퇴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양산 오봉산 임경대에 왔네요. 오, 아 여기 임경대예요? 오야, 멋진데요? 지금쯤 하산하셨겠죠? 하산하고 계신 거죠? 오, 저한테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아 오토바이 저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826번. The Black Eyed Peas의 I Got a Feeling. 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0913번으로 문자가 왔는데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가는 학생입니다. 시험을 나 망쳐서 슬프네요. 예. 그래도 과거에 얽매여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내일이 마지막 시험인데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참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는 학생이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지금 신청곡이 날리고 사연 보내고 지금 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학생? 에이 모르겠다 뭐 다 끝났는데 뭐 내일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잘 보고 신청곡은 Somebody That I Used To Know인데 요 광고 뒤에 보내드릴게요. 에이. 어차피 뭐 망쳤는데 뭐. 예. 자, 음악 한 곡 듣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럼요. 자, 3부, 4부 음주엔 티맵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킷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르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0: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꼬티에 피처링 킴브라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네. 내 시험 잘 봐요 학생. 네. 자 이번에는 이종표 씨가 닐 다이아몬드 노래 청해 주셨는데 아 여기 참 닐 다이아몬드 노래 신청하시면

우리 또 한 분 계시네요. 9071번. 예. 와, 닐 다이아몬드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매일 집에서 백캠 듣고 있습니다. 75세 할머니입니다. 와, 저보다 누님이 오랜만에 오셨네. 아유, 누님 잘 오셨습니다. 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거죠? 이종표 씨가 송성 블루 신청하셨거든요. 이거 같이 들으시죠, 뭐. 예. 아, 그리고 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면, 아, 이 영화 재밌는데. 예. 송성 블루라는 영화 있거든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 우습게 재밌, 요, OTT에 있는데, OTT에 있으니까, 아, 시간 되면 한번 보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는데, 흥행은 잘 안 됐어요. 예. 아, 저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아, 휴잭맨이 남자 주인공인데, 야, 닐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이 헤어스타일하고 막 모창 가수로 나오거든요. 아, 재밌어요. 자, 닐 다이아몬드, 송성 블루.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무엇보다 이 비주얼이 아 얘들만 예술이었어요. 금발머리 쫙 길게 길러가지고 또 저 위에 셔츠를 꼭 가슴을 광절히 풀어대껴가지고 아 살을 많이 보여줍니다. 살을. 오 진짜 매력적이었죠. 피터 프램튼 Show Me The Way 들었습니다. 이 앨범이 Frampton Comes Alive라는 두 장짜리 라이브 앨범인데 진짜 유명한 앨범이에요. 예. 이 라이브 앨범이 지금 미국에서만 판매량이 800만 장 이상이라니까요. 오, 앨범 차트에서 또 10주 동안 1위에 있었고요. 예. 피터 프램튼 Show Me The Way 들었습니다. 강영자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닐 다이아몬드 송성 블루. 야, 아까 고등학생 예, 얘기 듣고 9550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철수 아저씨,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시험 기간에 라디오 듣는 학생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예. 동영상 쇼츠 안 보고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는 거 칭찬해 주세요. 많이. 아, 기특하네요. 뭐. 하긴 라디오를 들으면 약간 너무 집중해 들으면 집중력 때문에 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긴 합니다만 뭐 이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래요. 아 먹는 거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다가 또 옆으로 흘려요. 동영상 보면서 먹으면. 아, 추접해. 그래가지고 막, 와, 흘리고 막, 아우, 옷에 묻고 막, 예. 역시 라디오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고등학생한테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친구가 크게 될 친구예요, 보니까. 0913번, 어? 자,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철학을 장착하고 있는 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인데 크게 될 인물입니다. 그럼요. 아, 저는 진짜 이 학생이 나중에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웃기긴 한데, 아,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예. 자, 7시 24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야, 이건 436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친구랑 제주도에 놀러 왔다가 오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울한 제 친구 위로해 주세요. 은서야, 어쩔 수 없지. 야. 이거, 다시 한번 이 고등학생 얘기 들려드릴게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뭐, 지갑은 이미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니야.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임진모 씨 지갑 돌아왔잖아요. 예. 그 한 달 만에 돌아왔나? 뭐, 그래요. 자. 괜찮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4914번으로 청해주신 로이 오비슨. You got it.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가을은 비 한번 오면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 오늘 찬 공기가 밀려왔는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요. 아침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는데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좀 지나겠고요. 내륙 곳곳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는 바람이 강해서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찾아오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또 비가 오는데 비 그치고 다시 한번 추워질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트레이닝 시즌 두알리파 2021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대학생이네. 아저씨 저 다음 주부터 시험인 대학생인데요. 범위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끝에 교수님 사랑합니다. 바뀐 거 아니에요? 교수님한테 살려주세요 교수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한테 사랑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론 저는 안 받습니다만 사랑은. 다음 주부터 시험이래요. 예, 2021번.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잘 보시면 되죠. 예. 두알리파 트레이닝 시즌 들었습니다. 야 요즘 제 최애곡인데 이 나온 지는 좀 됐더라고요. 저만 몰랐나 봐요. 아 그래요? 박혜근 씨. 근데 최근에 다시 차트에 또 오르기도 했어요. 마음 때는 알면 되죠 뭐. 허재영 씨는 아저씨 5km 뛰고 들어가려는데 음악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방송 끝날 때까지 걷다가 들어가야겠어요. 이 계절 너무 좋네요. 야 진짜 좋은 계절이죠. 예. 뭐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뭐 지금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 중간고사 기간이긴 한 모양이네. 박주혁 씨, 내일 중간고사인데 이 음악 틀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보내드리는데 뭐 그렇게 큰 힘은 안 될 거예요. 자, 저스틴 비버, 데이지스.

아델라 니콜 킷만 들었습니다. 백종윤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저스틴 비버의 데이지스고요. 9910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문자 처음 보내신 것 같아요. AI 강사입니다. 올해 955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업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시니어 분들에게 AI를 가르쳐드리는 건 정말 보람 탑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는 만큼 AI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빈부격차가 생기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그래도 좀 쉬긴 해야 될 것 같네요. 955시간 동안 강의 그 뭐 1000시간은 채우실 것 같은데. 아, 이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아. 참, 저도 이제 시니어입니다만 이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을 따라가야 하니까 보면 제 친구들 중에도 뭐 스마트폰을 거의 뭐라 그럴까 그냥 유튜브 쇼츠나 보고 뭐 문자 보내고 뭐 메신저 이런 거밖에 안 사용을 안 하더라고 거의. 그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아직 살 날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저는 그래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야죠. 예. 9910번 문자 보내신 분, 예, 수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자, 8837번으로 청해 주신 지금은 세상을 떠난 토니 베넷 그리고 여가수는 케이디 랭 블루 벨벳 듣겠습니다.

0: 회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I was born by the river.
9: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이, 신청곡을 많이 못 보내드렸네. 9687번 예, 대리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입니다. 전국의 대리기사님들 오늘도 화이팅! 예, 신청곡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박경 씨는 지금 중국에 계시네. 아, 중국 주해에 계시네요. 해외 청취인 중 여기 주해는 28도 넘는 뜨거운 날씨. 와, 아침에 출발할 땐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와, 아, 그렇게 더워요? 주해? 오, 신청곡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5400번으로 청해 주신 The Smashing Pumpkins 마요네즈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수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제 삶에서 여전히 찬란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그런 대단한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는 것, 평범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배우로 기억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온기로 남는 것, 그것보다 더 찬란한 인생이 있을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친한 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고구려 기록에 따르면 해마다 10월이 되면 한해 농사를 마치고 하늘에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올리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만물이 넉넉해지는 이때를 가장 으뜸이 되는 달이라는 의미로 한자 윗 상자를 써서 상달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도량이 넓어지고 덥거나 춥지 않아 생존의 위협을 덜 받으니 여러모로 너그러워지는 달이기도 했대요. 1년 중 으뜸이 되는 달, 여러 풍족함 덕에 마음을 넓게 쓰게 되는 달. 여러분의 10월도 그런 달이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4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김원중님께서 선곡 좋아요 이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거의 이제 일정이 없는 날은 항상 똑같은 밥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비어서 작업실에서 할 일들 좀 해서 넘기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온합니다. 이렇게 딱 이 루틴인 날이 제일 좋고 중간에 뭐가 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사라든지 아무튼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차분하니 좋습니다. 방현실님은 라인 댄스 운동하고 시원하다면서 차에 타서 딱 켰는데 최애 곡이 딱 나오네요.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요. 10월이 가장 으뜸이 되는 달이래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약간 좋은 일단 문자만 두 개 봐서 그런가? 으뜸달다운 기분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제가 노래 영업하고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는 날이에요. 영업합니다. 시즌 4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뭔지 별밤에 전해주세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리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호.

션 멘데스의 Falling All In You 듣고 왔습니다. 이가훈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다가 별밤도 가끔 듣는데요. 생방송인가요? 맞습니다, 가훈님. 앞으로도 가끔 백캠 듣다가 여유 되시면은 별밤에서도 좀 노닥노닥 하다가 가주세요.

4573님은요. 10월이 풍요로워서 너그러운 달이군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별밤에서 풍요와 여유로움의 노래들로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너그러워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10월은 그런 달이래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마음 품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9996님 내년 봄 결혼하는 외동딸이에요. 결혼한다 하니 아빠가 많이 서운하신지 요즘 툴툴거리세요. 기분이 싱숭생숭하신가 봐요. 너무 슬픈 툴툴거림이다.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수시로 울컥할 때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 마음 잘 읽어주시고 좀 많이 많이 좀 이렇게 마음 말랑말랑하시게 수다 많이 떨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6444님,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는데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라길래 기분 좋아서 양지 국거리 더 주세요 했네요. 속 보이나요? 아니요. 아이고 뭐. 아 근데 좀 그것은 이제 이 정육점 사장님도 기분이 또 같이 좋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 거죠. 미용실에서 근데 머리가 잘 됐나 보다. 보통 커트하고 나자마자는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뭐지? 해서 나온 말 같은데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4868님 언니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은 지금 퇴근하고 저는 아직 일하고 있어요. 기념일인데 얼굴도 못 보고 있네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를 위안 삼아 일 빨리 마무리하려 합니다. 좋은 노래와 라디오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은 남편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두 분 늦은 밤이라도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스윗한 시간 보내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이랑 더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멜로망스의 고백 들을게요.

멜로망스의 고백에 이어서 화사와 우기의 가을 속에서 들었습니다. 오창준님, 20여 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내일은 특별한 만남이 예약돼 있어요. 서울에서 전 직장 동료와 관계자 분들까지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회사를 떠나면 함께했던 인연도 조금씩 멀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저를 기억하고 직접 찾아와 주신다니 고맙고 뭉클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다는 기억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창준님, 어떤 동료였길래, 아니 관계사분들까지 내려오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창조주 특별한 분이셨네요. 와, 너무 너무 궁금하다. 그 동료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좀 증언을 듣고 싶어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너무 잘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진짜 넉넉한 10월 보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 가만 있어봐. 우리 창준님한테 드려야겠다. 오늘의 블랙박스. 기분 좋은 일로 가득한데 또 왠지 또 더 기분 좋게 다음에 또 서울 올라가시고 할 때 장거리 운전하실 때 필요하실까봐 혹시 낡은 블랙박스 쓰고 계실까봐 오늘의 블랙박스는 창준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신경식님 생일도 아닌데 친구가 커피 쿠폰을 보내주어서 톡했더니 어제 전화하는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보냈다며 힘내라고 하네요. 사실 어제 회사에서 혼나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되는 일이 없었는데 친구가 웃게 하네요. 경식님도 사실 조금 더 귀여운 에피소드라 그랬지 창준님과 마찬가지로 아 되게 잘 살았구나. 평소에 주변에 항상 잘하고 살았구나. 이런 반증 에피소드예요. 요거를 참 이 전화 목소리만으로 캐치해서 그 마음을 누가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마움이 깊기도 하고요. 최소영님, 저는 오늘로 임신 16주 차예요. 오늘 병원에서 남편이 너무 원하던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퇴근하면 말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남편 뭐 울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뭔 줄 알았어. 소영님 너무 축하드려요. 별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축하의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소영님 이따가 말해드리고 어땠는지도 후기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김진남님, 저는 운동 왔습니다. 아쿠아로빅 시작한 지 두 달째인데 평균 연령 70대 속에서 앳된 40대가 허우적거리고 갑니다. 아쿠아로빅 너무 재미납니다. 무릎 아프고 팔 아프신 분 강력 추천.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해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코어 운동이자 유산소이자 근력 운동. 그리고 그런 거 좋겠다. 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 어떤 모임. 그런 곳에 가서 그럼 내가 되게 어리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겠는데요. 아쿠아로빅이 그런 곳이군요. 수영을 안 해도 된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 하지만 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 하여튼 열운동 하십시오. 휴고 헬미그의 샴페인 프라블럼스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에게는 대단히 무뚝뚝하고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MBTI로 구분하자면 사고형 인간의 맨 끝에가 있는 친구가 있다. 넘치도록 감성적인 나와는 정반대인데 어떤 연유에선지 친구가 되어 20년 이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나치게 로봇 같은 친구에게 나는 틈틈이 감정을 들이붓고 반대로 과하게 감성적인 나에겐 친구가 이성을 주입해준 덕분일 거다. 그렇게 서로를 채워주며 우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친구가 내 취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 그건 바로 라디오를 듣고 사연을 보내는 거였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왜 하냐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청취자들이랑 무슨 위로와 축하를 주고받냐면서 사고형 인간의 극치를 보였다. 그 앞에서 라디오의 장점을 마르고 닳도록 설명해봤지만 통하지 않았고 난 결국 친구 휴대폰에 라디오 어플을 깔아두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친구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수줍은 고백을 해왔다. 용기 내 라디오에 사연 보냈다가 선물까지 받았는데 아까워서 도저히 쓰지 못하겠다는 거였다. 가히 장족의 발전이었다. 차가운 얼음골 같은 친구의 마음이 양지바른 들판으로 바뀌어 마침내 소담스런 꽃을 피웠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 분명 라디오의 매력에 흠뻑 빠질 친구를 위해 나는 꽃에 물을 주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진아가 샘김 권진아 정승환 차이와 함께한 우리 시작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들 한 거는 손수경님 사연이었습니다. 용기내 사연을 보내고 청취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감정들을 친구가 라디오를 통해서 제대로 경험했더라고요. 극단적 태인 친구에게 감정을 듬뿍 들이붓게 되어 뿌듯합니다. 기분 좋게 오늘도 라디오 앱을 꼭 눌러봅니다. 아, 수경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런 사연에 뭔가 배지를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 명예 앰베서더 네, 외교 부엉이로 임명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라디오를 너무 열심히 들었지만 사연은 보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심야 라디오 처음 할 때도 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사연을 정성스럽게 보내줄까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한 감정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점점 딴 데서보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솔직해지고 친구들한테 또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내 막 완전 그냥 가까이서 부대끼면서 보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이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막 이렇게 크게 상처 줄 위험이 없고 같은 시간에 내가 참석하기만 하면 함께하는

거고. 거기서는 아주 기분 좋은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J가 된 뒤로 오히려 가끔 미니의 메시지를. 근데 이제 DJ니까 유명해져서 남기면 읽히니까 아주 너무 또 어그로라고 하죠. 너무 막 관심을 저한테로 가져오는 것 같아 좀 자중은 하지만 가끔 그래도 사연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2034님, 저는 라디오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제 얘기를 하게 되던데. 맞아요. 그 외에 우리가 뭐 타로 술사니 뭐 점성 술사니 약간 그 샤머니즘 같은데 많이 찾아가는 게 그걸 코 맹신해서가 아니라 은근히 그분들한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좀 익명이 되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약간 손 닿지 않는 곳에 쌓인 먼지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털어줘야 되는. 근데 내 주변에서 꺼내기는 좀 너무 하찮은 얘기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야말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나도 저 감정 느끼는데 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디오가 참 너무 좋죠. 왕미진님, 참 신기해요. 별밤은 그 자체로도 낭만 최대치인데 청취자들 사연도 가만 들어보면 문학글 마냥 표현들이 다 예뻐요. 미진님, 그쵸. 그리고 꼭 이게 표현과 뭐글 솜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사연들이 대체로 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좀 맞춤법이나 이막 틀린 그 오타로 잔뜩 뒤덮여 있는 취기 어려 있는 그런 문자라든지 너무 신나서 막 오타가 많이 나 있는 거라든지 또 어르신들 살짝 이제 놓아놓으셔서 그런 딱이 특유의 그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감성도 또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낭만 최대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F와 T는 진짜 스스로 그 F와 T의 프레임에 스스로 가두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훨씬 더 재미난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경님 친구분 듣고 계신다면 환영합니다. 손수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부엉이들의 못하랬거나 혹은 그러지 못했던 날의 얘기 안녕들 한가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소개도 하고 선물도 챙겨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이혜리, 한해의 에버그린 들을게요.

벌써 여러 계절 흘러 다시 겨울 억지로 버티며 또 지나간 내 겨우 한마음 모를 거야 너는 아직도 꿈에 찾아오거든 그 안에서라도 웃으며 인사해줘 맞아 나는 이 순간까지 잊기 전 더 주지 못해 미안해

0: 이혜리 한해의 에버그린에 이어서 태양의 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아, 태양 씨의 감성은 정말 특이해요. 그죠? 세상 거의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그루비한 모든 춤꾼들이 부러워하는 그루브를 가진 태양 씨인데 R&B 발라드 할 때는 와, 뭐 그냥 이 발라드의 감성으로 가득 찬 사람 같잖아요. 안주환님. 딸 내서 저녁밥 먹고 집에 가는 전철. 오랜만이라 더 반갑게 잘 듣고 있어요. 별밤 야르. 저 야르가 제 입에 안 붙는 말이라 어떤 어감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런 거 되게. 근데 딸 내서 저녁밥 먹고라는 거 보면 주하님도 억지로 쓰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야르. 예, 옛날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내 입에 안 붙어서 좀 이렇게 음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유행어들.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4634님, 이나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가을이 되어 수학여행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속상하면서도 학생들이 던지는 가벼운 위로가 힘이 되어 기쁘기도 하네요. 요즘 사회적으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풍요로운 가을처럼 우리 아이들도 풍요로운 감정을 공유하며 폭풍 성장 해나가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교사가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 중 하나인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짧은 글 남깁니다. 얘들아 화이팅! 별밤도 화이팅! 이라고. 그리고 별밤에서 보면요. 세상은 여전히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뉴스 좀 보지 맙시다.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소식들로 가득하긴 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다니까요.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면 어떻게든 우리 귀로 들어오는데 진짜 왜 뭐 우리가 접하는 학교 소식들 좀 안 좋은 사건들이 튀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전부가 좀 그런 거 같은 착시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도 아직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덕분에 따뜻해집니다. 4634님께도 우리 선물 좀 챙겨드립시다. 네. 자, 부엉이들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파리 사모님께서 아침부터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시댁에 맡기고 부랴부랴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바빠서 화장실 한번 못 가고 이제야 퇴근했네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파리 사모님, 아기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제 무릎에 앉혀서 둥기둥기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제하보해,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어있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1522588.

0: 입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이채원님이요. 소장부엉 기다렸다고 잘생긴 저녁이에요.
0: 네?
1: 오늘 잘생긴 거 어디 밖에 소문 내고 다니셨어요?
0: 아 제가 그 팬분들하고 소통하는
1: 거땡 또...
0: 예. 아까 좀 일찍 와가지고
1: 남기셨구만요.
0: 대기실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1: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러세요.
0: 무슨 불법 선거? 이게 뭐 선거입니까?
1: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항상 패배한다고요.
0: 아이고.
1: 권용우님이 추남이래요.
0: 추남 보고. 추남 소장봉 어서 오세요. 역시 내일 패션쇼에서 하는 밴드답게 가을 남자 냄새가 물씬 나는 잘생김이시네요.
1: 가만있어 봐.
0: 네.
1: 패션쇼 서세요?
0: 아 패션쇼에 이제. 그 쇼랑 네. 밴드 저희 데이브레이크랑 콜라보 해가지고 내일 무대를 가져요.
1: 워킹 해요?
0: 아 제가 무슨 워킹을 합니까?
1: 아 왜 안 해요?
0: 에휴 무슨 워킹을 해요. 워킹은 모델분들이 하셔.
1: 아 약간 그 옛날에 마룬5가 이런 거 있었어요.
0: 그렇죠. 그런 뭐 패션쇼 마룬5나 뭐 브루노마스나
1: 그거 막 그런 모델들한테 막 약간 플러팅 하듯이 막
0: 아니 그거는
1: 그럼
0: 안 하죠 저는.
1: 왜요?
0: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1: 아, 그 부엉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좀 키가 큰 부엉이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막 장난치세요.
0: 아 그건 내일 리허설 때 한번 상황을 보고
1: 꼭 해보세요. 그냥 키가 큰 부엉이들이다. 대형 대짜 부엉이들.
0: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봐야지 알겠어요.
1: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아, 또 이 소식을 용우님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네. 소장부엉 작사 작곡의 최고 히트곡 중에 하나죠.
0: 나
1: 마야의 나를 외치다. 이 작품을 어떤 참가자가 우리들의 발라드 2에서 불렀나 봐요. 근데 이게 네. 이 프로그램 최초 만점을 기록했대요.
0: 봤어요.
1: 보였어요.
0: 네.
1: 이거 너무 기쁘죠.
0: 그래서 너무 뭉클해가지고 네. 제가 제 SNS에 또 스토리로 올렸어요.
1: 아,
0: 이게 2006년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1: 세상을. 그래서 소장봉이 초등학생 때 쓴 곡이잖아요.
0: 그렇게 되나? 데이브레이크가 데뷔하기 전이에요.
1: 그래 소장봉 사실 만약에 뭐 그 노래를 좀 못하셨으면 그냥 되게 훌륭한 작사가 이제 작곡가로 프로듀서로 그냥 크셨을 것 같아요.
0: 아
1: 완전. 뭐
0: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때가 제가 딱 데뷔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생활이 좀 길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때 제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썼던 노래인데
1: 아 그래서 이렇게
0: 그 노래가 나와서. 벌써 한 20년이 지나서 이 참가자 학생이 불렀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자기가 이제 딱 뭔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고향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이 고등학교를 다닌대요. 예고를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르는데 너무 깨끗하고 또 깨끗하지만 또 파워풀하게 불러줘가지고 좀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뭉클했어요.
1: 이런 노래 하나 써놨다라는 거는 진짜 세상에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신청하면서 사연 주시는 분들은 사연이 다 좀 그래요. 이 노래 때문에 좀 버텼다. 뭐 어떨 때 꼭 듣는다. 이런 자양강장제 노래.
0: 네. 너무 감사하죠.
1: 예. 자, 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드디어 ONL 원나잇 라이브죠.
0: 네.
1: 데이브레이크의 소극장 라이브 콘서트 세 번째 공연 선예매 티켓팅 하는 날이에요.
0: 네네.
1: 많이들 와주셔야죠.
0: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예매 절차가 조금 뭐가 좀 더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 절차를 잘 따라오시면 네. 내일 누구보다 빠르게 티켓을 구하실 수 있다.
1: 아 뭐 복잡해요?
0: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1: 또 저 같은 약간 또 중년 사람들 잘 따라가지 못하게 돼서 곤란해요.
0: 데이브레이크 SNS 보시면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볼게요.
0: 네.
1: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0: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하고요. 부엉이들의 투표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이니까요. 1, 2라운드 대결을 거치는 동안에 원석, 이나 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유효합니다.
1: 패자는 코너 끝인사도 못하고 마지막 추천곡도 별밤 SNS

0: 로만 공유할 거예요. 대신에 승자는 자신에게 투표한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 수 있고요. 승패의 명함이 확실한 이 시간 부엉이들이 꼭 투표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선곡 주제 알려주세요.
1: 네, 1년의 10번째 달이자 날씨가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고 왠지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달 지금이죠. 바로 10월.
2: Rocky.
0: 맞습니다. 10월이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딱 그런 온도와 습도와 바람이 부는 계절인 것 같고요.
1: 네.
0: 10월을 주제로 하나씩 추천해 볼 텐데 오늘 오랜만에 제가 먼저 해볼게요.
1: 오, 웬일이에요?
0: 왜냐?
1: 네.
0: 제가 이걸 처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닐 거예요 아마도.
1: 뭔데요?
0: 제 작사가로서의 데뷔곡을 가져왔습니다.
1: 굉장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0: 한두 번일 거예요. 네.
1: 얘기만 조용, 들어도 되게
0: 조용! 자,
1: 20번은
0: 10월을 주제인데 그래도 도저히 이 노래를 뺄 순 없었어. 아무리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바로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
1: 아, 네.
0: 아이, 맞죠? 인정하시죠? 10월이 주제라는데 저 네. 김이나 작사가로 20여 년의 인생.
1: 나 김이나.
0: 나 김이나. 이로써 첫 발을 내디뎠노라 곡인데.
1: 예.
0: 이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1: 그럼 1년에 매년 하세요 그냥.
0: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노래는 이제 김영석 작곡가님 작품이고요. 성시경 씨 앨범 수록곡이었어요. 그래서 10월에 눈 내리는 말이라는 이제 브랜드 공연이 있었는데.
1: 알죠, 알죠.
0: 예. 네. 그때. 그 공연 대표님이랑 그 작곡가님이랑 뭔가 이렇게 이 우리 테마곡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놓고 테마곡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좀 약간 그래서 거기서 힌트가 되어서 아, 요 그런 라벨에 어울리는 그런 그 뭐랄까 제목에 어울리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1: 네.
0: 곡이 나왔고 그래서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 되게 좀 이미 영감으로 가득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왜 눈이 내리길 바랬을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 10월에 눈이 내린 적이 없나요?
0: 있겠죠. 어딘가는 요새는 이제 이상기온으로 있을 수 있어요.
1: 그 당시엔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0: 최근 한국도 이제 강원도에는 뭐 일어났으려나? 그 당시엔 없었어요. 아무튼.
1: 네. 네,
0: 그만큼 이변이었고 겨울에 첫눈이 오면 다른 게 줄 게 없어서 멋있는 첫눈을 배경으로 사랑을 고백하려고 또는 막 엄청난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화자가
1: 네.
0: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1: 아,
0: 가을에 이즈음일 거예요. 10월이
1: 조금만 버티면 첫눈이 올 텐데.
0: 올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눈이 온다면 나 그래도 준비했었던 그 말은 할 수 있을 텐데.
1: 그렇지, 많이 준비했겠지.
0: 네. 그렇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한 저야 아주 풋풋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1: 네. 언제쯤이에요? 한 20년 됐어요 이것도?
0: 제가 2004년 데뷔인가 그래요. 저 원로입니다. 원로.
1: 아, 예.
0: 대접해주세요.
1: 네.
0: 저의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

0: 저의 첫 번째 추천곡으로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 들었어요.
1: 유미경님께서요. 귀쫑긋하고 가사를 들어요. 10월에 눈이 내리면 어떤 마음일까?
0: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최용아님이 강원도면 10월에 눈 옵니다. 와요. 예, 와요 와요. 라고 강원도를 갔어야 돼.
1: 근데 제가 군생활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네. 11월에 오는 건 제가 봤어요. 응. 10월은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엔 오나 보다.
0: 요즘 올 수 있죠. 요즘 별별 기상이변들을 우리가 다 보잖아요.
1: 제가 99년도에 군생활을 했으니까 10월, 11월부터 5월까지 와요.
0: 5월?
1: 예.
0: 5월에 눈이 내린다라고 써야겠네요.
1: 내렸다.
0: 내렸다.
1: 이미.
0: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1: 그러니까 6개월이 눈이 오는 거예요, 강원도는.
0: 와. 눈 부자군요. 아 네. 그리고 항상 우리 부엉이들이 이거 네. 저보다 더 잘 챙겨주세요. 제가 2004년이 아니라 2003년 데뷔래요. 2003년 10월 16일 데뷔라 이번 주 금요일이 제 데뷔 23주년이래요.
1: 아
0: 진짜.
1: 본인이 왜 데뷔를 이렇게 몰라요?
0: 근데 저는 데뷔가 가수들은 이제 데뷔일이 좀 유의미하지만 아. 작사가 좀 데뷔 아무튼 대체 데뷔 23주년이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굉장한 고인물입니다.
1: 네.
0: 4998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원성님은 오늘이 대학가요제 데뷔 31주년인데 어? 별밤과 함께하네요. 축하드려요.
0: 굳이 대학가요제 데뷔를 콕 짚어주셨어요.
1: 뭐 30년.
0: 진짜 그때 최연소 4생가로 출전하셔서 아직도 그 기록 아무도 깨지 못했는데요.
1: 네.
0: 아장아장 걸어나와서 노래 명창이었던 그 영상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 천재소년이었죠.
0: 완전요.
1: 4세에 대학을 입학했다.
0: 네. 여러모로.
1: 어마어마합니다.
0: 자 이원석 씨 첫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곡은 박주원의 10월 아침이라는 곡인데요. 피처링 윤신혜.
0: 심상치 않네요.
1: 윤신혜 선배님이 피처링을 하셨습니다.
0: 네.
1: 제가 이 노래를 솔직히 이번 선곡을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윤신혜 선배님 기억나시죠?
0: 아, 완전 알죠. 미니스커트.
1: 열애라는 노래가 있었고 DJ에게.
0: DJ에게 너무 좋아요. 저.
1: 그 음악은

0: 그리고 약간 공부합시다.
1: 맞아. 나나나나나. 그거 약간 건전가요.
0: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윤신혜 선배님의 노래를 들을 때는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어요.
1: 저도요.
0: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1: 저 한영애 씨랑 투톱으로 무서웠어요.
0: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박주현 씨가 10월 아침이라는 노래에 윤신혜 선배를

0: 딱 한 번 쭉 들었거든요. 두 번은 못 듣겠더라고요.
1: 왜요?
0: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 가끔씩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1: 있어요.
0: 이게 그냥 적당히 슬프고 뭐 아프고 이게 아니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1: 그 제가 다음에 추천할 곡이 그래요.
0: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둘 다 아주
1: 어떡하지?
0: 난리
1: 오늘,
0: 나겠네요.
1: 여기 산소량이 좀 모자라지겠는데요. 네. 스튜디오 아니?
0: 10월은 그런 날인가봐요. 그런 달인가봐요.
1: 그런가봐요.
0: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1: 맞아.
0: 그런 달인가봐요. 근데 이 노래는 곧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좀 황혼을 지나서 뭔가 이제 뭔가 세상 돌아보니 이러이러하는 것이었구나 삶이라는 게 이런 걸 좀 회고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뭔가 이별한 것들 혹은 이별을 앞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아,
1: 그래서 설명부터 좀 벌써 슬픕니다.
0: 근데 윤신혜 씨 선배, 이 윤신혜 선배님의 목소리가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날에서 약간의 기운이 싹 빠지면서 뭔가 진짜 읊조리듯이 네. 자기 삶을 이야기하듯이 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더 마음이 묘해지더라고요.
1: 좋습니다. 진짜 윤신혜 씨 목소리, 그 최근 목소리로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원석 씨 추천곡이에요. 박주원 피처링 윤신혜의 10월 아침.

0: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추천곡으로 박주원 피처링 윤신혜의 10월 아침 듣고 왔습니다.
1: 아,
0: 이거 언제 나온 노래인가요?
1: 2018년? 2018년 정도일 거예요.
0: 이원석 씨 덕에 알게 된 노래가 됐네요. 그러면
1: 저도 이 10월이라는 주제 때문에 알게 된 노래예요.
0: 박주원 씨가 보컬리스트들이랑 협업한 곡들은 한 번도 그냥 뭐 무난한 적이 없고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또 뭐, 누구랑 있었나요?
0: 아이유. 아. 물론 거긴 거의 뭐 작곡가로서 참여하신 거고.
1: 네, 네.
0: 차백호 선생님이랑도 하지 않았나요?
1: 그건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0: 그래요? 아무튼 제가 박주원 씨 너무 좋아해서 네. 저희 라디오에도 게스트로 와주신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쵸, 방랑자.
1: 아, 방랑자.
0: 아, 저것도 예술이었잖아요. 자, 유명희님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와 노래네요. 처음 들어보는데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야겠어요. 곡명 다시 알려주세요.
1: 곡명은 10월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0: 명희님 저랑 똑같은 얘기하시네. 저도 이거 플레이리스트 넣어야겠다 했거든요. 네.
1: 자세히 들어보시면 가사가 진짜 좋아요. 가사가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도 슬픔도 넘치는 사랑도 잠시만 머무는 것. 이게 그리고 뭐 당신은 정말 뜨겁게 사랑도 하고 막 너무 기뻐도 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내가 다 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니 그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회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언젠가 너를 이제 찾지 않더라도 넌 날 잊지 말아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0: 아련합니다. 네. 굉장히 그리고 지금 섣부른 분이 한 분 문자를 보내주세요. 너무 섣부른데
1: 왜요?
0: 빨리 소개해 주세요.
1: 아, 9629님께서 섣부르고 싶지 않지만 집시기타 박주원님과 윤신혜님이라니 원석승.
0: 아, 너무지 섣불러서 너무 설익어가지고 이건 마치
1: 네.
0: 그 컵라면을 네. 1분 만에 지금 뚜껑을 연 것과 지금 다름없어서
1: 아, 분석이 너무 명징합니다.
0: 아, 제 컵라면의 비유와 아니, 분석이요?
1: 9629님의
0: 그렇죠?
1: 분석이
0: 너무 맛이 없는 그 라면을 스프가 국물에 채 풀어지기도 전에 들이키는 어우 그 무슨 맛이죠?
1: 네. 우리 4부로 돌아와야 돼요.
0: 돌아올 거예요. 네. 2라운드 시작할 거니까 다들 착석해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오겠습니다.
2: MBC FM for you.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3: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2: 고덕신도시네.

0: 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바로 10월입니다.
2: 10월.
1: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1: 저는 이름값 하는 가수입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When 네. October Goes.
2: 어떤 이름값? 아니, 말씀하신 거죠?
1: 이름이 너무 네. 약간 베리베리 멜로우 느낌 나지 않나요? 아, 진짜로
2: 완전 멜로하다잉? 네.
1: 완전 너무 멜로우해서 베리 매닐로우인 것 같은 네. 그래서 이분의 이름과 이 노래 목소리가 네. 너무 일치해서
2: 아, 그런 건 있어요.
1: 베리 매닐로우 목소리 진짜 너무 로맨틱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드라마가 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 때문이죠?
2: 왜?
1: 그러니까 왜냐 보컬 전문가로서.
2: 아 진짜로 그렇게 좀 뭐랄까 로맨틱하게 부르시잖아요. 목소리 톤이 막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가볍지도 않고 그리고 롱톤으로 쭉쭉 그러니까 긴 숨으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1: 그래서 그렇게 좀.
2: 네.
1: 스토리텔링
2: 베리 매닐로우
1: 다 성명하게 있다니까
2: 베리 베리 매니 매니
1: 아주 길고 길게 매니, 들려져 있고 네. 아무튼 이 노래는요 그 미국에도 전설적인 이제 작사가들이 한 그 몇 시대에 걸쳐서 있었는데
2: 네?
1: 조니 머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2: 조니
1: 머서
2: 머더 아니고
1: 머서요. C-E-R입니다.
2: 아, 머서. 예.
1: 근데 이제 그 가사를 지어놓고
2: 네.
1: 곡은 안 붙어 있었대요.
2: 근데
1: 이제 작사가는 세상을 떠났고
2: 네.
1: 후에 베리 매닐로우가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완성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2: 제목이 뭐라고요?
1: 제목이요? When October Goes.
2: 아, 제목 말씀하셨어요?
1: 네.
2: 아...
1: 집중 좀 해주세요. 에?
2: 아니 혹시 베리 매닐로우에 집중한 나머지
1: 우리가
2: 곡 제목을 소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2: 그런 적이 예. 많이 계셔가지고.
1: 맞아요.
2: 네.
1: 그럼 저는 지난주에인가 고백했지만 최초로 부엉이들에게 ADHD가 있는 사람이라
2: 아, 예, 예.
1: 잘 저를 길라잡아 주시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조니 머서 뭐 유명한 작사가 못 썼는데 하시면 문 리버.
2: Moon River
1: 라라라라
2: 시인이시네 시인 작사.
1: 더불어 네. 제가 또 가을 최애곡 중 하나 Autumn Leaves
2: 아니 왜 그래요 그분
1: Girls by the window
2: 굉장하네요
1: 굉장하신 분입니다
2: 네. 네,
1: 그래서 아무튼 이미 가사에 어떤 그 쓸쓸함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엄청난 멜로디가 나왔고 그걸 또 베리 매닐로우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재즈하고 분위기 있게 부른 곡이에요.
2: 네.
1: 그래서 저는 이 노래랑 Autumn Leaves가 진짜로 제 가을 둘이 커플링 곡이거든요. 근데 작사가가 같습니다.
2: 같다.
1: 세상에.
2: 옥토버가 10월이죠?
1: 네. 옥토퍼스는?
2: 네?
1: 뭐예요?
2: 문어.
1: 아, 정답이고요.
2: 난 문...
1: 저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0: 저의 두 번째 추천곡으로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듣고 왔습니다.
1: 좋네요, 정말.
0: 너무 분위기 있죠? 네. 9633님, 진짜 대장부엉 베리 베리 매니 매니 멜로다. 그리고 이 느낌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베리 그리고 매니 그리고 멜로우가 들어가 있는 성명이라는 거죠.
1: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그대로 지금
0: 베리 베리 매니 매니 멜로우
1: 베리 베리 매니 매니 멜로다잉 그거죠.
0: 아니 읽으세요. 멜로하게 읽어주세요. 이번 주는 대장부엉의 선곡들 둘 다 10월과 찰떡인 느낌입니다. 아 사랑하고 싶다 라고.
1: 아, 10월에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0: 10월은 약간 이별의 계절 아닌가?
1: 이별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계절 달 아닙니까? 말이 왜 이렇게
0: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노래에 젖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1: 지금 약간 두 곡을 연타로
0: 예.
1: 진짜 두드려 맞은 느낌이에요.
0: 진짜 약간 잊혀진 단어들이 예. 머릿속에서 맴돌고 계신 것 약간 같아요. 혹시 많은 것들이 잊혀진 탓일까요?
1: 다음 추천곡이죠. 예.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고 왔습니다.
0: 그래서 미리 네. 약간 메소드

0: 속도로 모든 걸 잊기 시작했구나.
1: 언어를 잊기 시작.
0: 언어를 점점 이원석 씨 말이 조금 어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1: 네. 예. 아무튼 이 노래는 네. 보통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미리 땡겨서 가져왔습니다.
0: 저 이거 되게 아기 때였는데
1: 네.
0: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1: 이게 1982년도 발표거든요.
0: 아, 그러니까 나는 82년도에 들은 건 아니겠죠.
1: 그렇겠죠.
0: 근데 여의도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걸로 보아 유치원 때입니다. 저는 특히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1: 하는 건가요?
0: 그 부분에서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무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기인데. 사무치는 아기였어요, 저. 왜냐면 이원석 씨도 4세 때 대학가요 지나갔었는데. 뭐.
1: 예.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예. 아무튼 뭐 떡잎부터 달랐구나.
0: 달랐어요.
1: 대장부
0: 우리는 달랐어. 네.
1: 아무튼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80년대에는 조용필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조용필의 시대에 살짝 살짝 쓱 들어온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용입니다.
0: 그래요? 그때 약간 용자가 들어간 분들이 강했나?
1: 그러네.
0: 김범용 씨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이름을 바꿔야 되나?
0: 이용석. 이원용?
1: 이원용?
0: 안 되겠다.
1: 안 돼.
0: 그건 너무 안 좋은 사람.
1: 좋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거의 조용필 모든 그 연말 시상식을 막 휩쓸고 다닐 그쵸? 때 그때 잊혀진 계절이 쓱
0: 그래.
1: 들어와서 그 아성을 살짝 무너뜨린 그런 해가 있었어요.
0: 그럴 법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이렇게 남아있지.
1: 네. 이게 82년과 83년도 시상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별밤 오는 차 안에서 이분의 그 당시 라이브를 방송에서 했던 라이브를 슬쩍 너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봤거든요.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노래 너무 잘하셔서?
1: 노래를 너무 잘해요.
0: 너무 잘하셨어.
1: 그 당시 그 시스템 되게 열악할 거
0: 열악하죠.
1: 아니에요. 심지어 마이크도 좀 조악하고
0: 네.
1: 뭐 모니터도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마이크를 딱 두 손에 딱 움켜쥐고
0: 맞아. 기도하듯이 불렀어. 네.
1: 머리 뽀글뽀글하시고
0: 뽀글뽀글 안경.
1: 네모난 안경.
0: 맞아.
1: 그 레트로한 안경 끼시면서 한마디 하는데 정말
0: 맞아. 약간 좀 성가대 느낌이 나기도 네. 했어.
1: 진짜 열창을 하시는데 아직 이게 뭔가 좀 달라요.
0: 달라.
1: 소리의 질감이.
0: 그래.
1: 뭔가 좀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소리가 그냥 막힘없이 쭉 뚫고 나오는.
0: 맞아요. 빨리 듣고 싶어.
1: 예. 아무튼 들어보시죠.
0: 요 노래 끝나면서 투표가 마감돼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0: 아, 좋네요. 다 기억나요.
1: 뭐가요?
0: 이 노래 가사 막다
1: 진짜
0: 너무 신기해요.
1: 외우려고 하지도
0: 안
1: 않았는데 그
0: 왔어.
1: 당시에.
0: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듣고 왔어요.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었고요.
1: 네.
0: 최은미님이 노란 피아노 악보로 쳐보던 노래네요. 허, 맞아.
1: 그
0: 노란
1: 피스
0: 피아노
1: 악보.
0: 악보
1: 예.
0: 500원짜리. 문방구에서 팔
1: 500원.
0: 300원이었나?
1: 그건 시대마다 좀
0: 달라요.
1: 다를 수 있어요.
0: 맞아.
1: 네.
0: 자, 데이브레이크북을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10월로 선곡 대결했어요.
1: 네.
0: 승자 예측 어떻게 하십니까?
1: 오늘은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0: 확인해 보죠.
1: 되게 씁쓸한 표정이시네요.
0: 아유 뭐.
1: 아, 그냥 제 예측이라고요. 실제는 모릅니다.
0: 잊혀줘야.
1: 자, 오늘의 승자는 누굽니까? 원석 승.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대장봉은 벌써 이미 작성을 하셨네요. 9909님께서 원석, 전 이나씨 정말 사랑하는 찐팬인데 윤신혜 선생님 노래 앞에서는 원석씨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네요. 내일 출근길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박주원씨 노래 10월 아침이라는 노래 그 노래 듣고 굉장히 좋으셨나 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추천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10cm의 10월의 날씨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0cm의 넘버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10cm의 10월의 날씨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붕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붕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4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119님이요. 오늘 별밤에서 나온 노래에 엄마와 아빠가 추억에 젖어 함께 듀엣을 하시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일까. 제게는 오늘이 잊지 못할 10월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잊혀진 계절도 그렇고 아까 그 베리 매니로 베리베리 매니매니 멜로와 그분 노래도 그렇고
0: 맞아 맞아
1: 추억이 많으실 거예요. 그 노래들은 정말
0: 그러셨겠다. 네. 너무 오늘 클로징 사연으로 행복한 풍경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알트블룸의 옥토버 아이스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수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제 삶에서 여전히 찬란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그런 대단한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는 것, 평범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배우로 기억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온기로 남는 것, 그것보다 더 찬란한 인생이 있을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굳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100% 진심인 사람의 눈빛을 마주할 때, 그러면 어느새 나도 가장 뜨거웠던 나의 출발선으로 돌아가 있죠. 그때는 뭘 믿고 그렇게 달렸는지, 왜 그렇게 다 잘해보고 싶었는지, 잊고 있던 처음에 마음도 하나둘 따라옵니다. 그렇게 예전의 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면 신기하게 지금의 발걸음에도 조금 힘이 붙죠. 내일로 달려갈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고쳐묶게 되고요. 누군가의 오늘이 나의 처음을 깨우고, 나의 오늘도 또 누군가의 처음과 마주치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의 등을 조금씩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다시 내일로 달릴 시간입니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이클립스의 Run Run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6436님께서 이 노래 커버 무대하던 텔디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전이네요. 와, 맞아요. 2년 전에 저희가 Run Run을 커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자, 어제 또 킥플립에 우리 동현씨가 저의 노래 More Than Enough를 한 소절 불러줬잖아요. 그때 저의 데뷔 초 모습도 생각이 나면서 엄청 감동을 세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저도 데뷔 초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덜덜 떨면서 선배님과 이제 뭔가 듀엣? 듀엣이라고 하나? 선배님 노래를 한 소절 불러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새록새록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DJ 자리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김유정님께서 텔디 옷 귀여워 거북이 같아. 오늘도 화려하게 입어볼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 가볍게 덜어내볼까 해서 간단하게 예쁜 후드 집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괜찮은가요? 제가 봤을 땐 퍼컬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하얘 보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0109님께서 텔디 어제 친친 오랜만에 봤는데 진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성장이 빠르네요. 부러워요. 왜 오랜만에 보셨죠? 중간에 뭐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중간에 오늘은 중간에 빈 시간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저의 실력이 성장한 모습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빠지지 말고 다 정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632님께서 에어기타 치는 테일이 보니까 친친해서 진짜 기타 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준비가 된 모습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718님께서 텔디 오늘 엄청 잘생기셨네요. 앞구르기하고 봐도 잘생김, 뒷구르기하고 봐도 잘생김, 내 기준 내가 본 모든 라디오 DJ 중 제일 잘생김, 세계 1등 미남 김태래 DJ님 오늘도 미모 열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짧아서 만족을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 길이면 제가 딱 이제 목이 아프기 딱 직전이었어요. 이 정도 길이 딱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벅찰 정도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먼저 이 시간 일상부터 공유해 주셔야죠. 오늘 업데이트 공유 시각은요. 바로 낮 3시입니다. 한창 졸릴 시간인데 이러다가 공부하다가 딱 딴짓하기 좋은 시간이죠. 어디서 뭐 하면서 딴짓하셨는지 짧게 문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아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미분당, 위엑스포,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의 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후 3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오후 3시에 그냥 방 의자에 앉아서 딱 배달 어플 켜고 첫 끼를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끼는 저는 항정 수육을 먹었고요. 수육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지금 하라고 쳐주셨는데 배가 고픈 시간이죠 여러분. 여러분 수육 드세요. 수육 맛있습니다. 이어서 6436님께서 낮 3시에 원루했어요. 원루. 갑자기 추워져서 옷을 사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옷을 쇼핑했어요. 근데 아직 마음에 드는 옷을 못 골랐어요. 저도 옛날에 연습생 때 평가 볼 때 의상을 저희가 샀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구매를 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오프라인으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취향이었고요. 3406님께서 셋상이신데요. 오늘 3시는 둘째 조카와의 첫 만남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유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이고 귀엽겠다. 키위다 키위. 키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 머리가 키위 같아가지고 우리 조카 나중에 아이돌 할래? 4316님께서 이분도 새싹이신데요. 오늘 남편이랑 반차 쓰고 놀이공원 갔습니다. 소풍철이라 학생도 많았어요. 오랜만에 놀이동산 너무 즐겁고 날도 좋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소풍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차 쓰고 놀이동산 간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분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416님께서 저는 3시에 드럼 수업 듣고 있었어요. 오늘 연습한 노래는 백인이었어요. 밴드부 출신 텔디 혹시 드럼도 쳐본 적 있나요? 이게 밴드부의 국룰이 있죠. 다른 악기나 보컬 친구들이 드럼 치는 게 신기해서 다들 와서 이게 기본 박자에 둥치타치 둥치타치 이것만 치는 그런 것만 해봤죠. 예. 드럼 치는 김태래 여러분 어떠신가요? 멋있겠죠? 1345님께서 저는 3시에 친구들이랑 낮술했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었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니까

설탕 스파이크가 왔는데 일찍 퇴근해서 먹는 바람에 헬스 맞아도 졸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텔디는 헬스가 오면 어떻게 이겨내나요? 와우. 와우. 아니 뭐야? 아니 와,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는 2000칼로리가 훌쩍 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맛있게 콘치즈까지 추가를 해서 드셨는데 저는요, 헬스가 오면 저는 제 정신력으로 다리를 때리면서 일어나야 돼 테레야 일어나! 지금 자면 너가 먹은 건 다 살로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시고요. 토닥토닥 해주시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플레이어 유의 너의 계절이 찾아와.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플레어 유의 너의 계절이 찾아와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6시에 공개된 곡이죠. 플레어 유가 더 성숙해진 미니 2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 너의 계절이 찾아와는 사랑을 처음 마주한 소년의 감정 변화와 성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퍼포먼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올 무대도 많이 챙겨봐 주세요. 8029님께서 플레어 유에도 테레의 07 동생 있잖아요 라고 아 맞아요 노래를 정말 사랑스럽게 하는 우리 우진 친구가 있는데 우진아 이제 형이 친친 DJ 하니까 나올 때가 됐다 자 그럼 업데이트 선물 드릴까요?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도 볼까요? 0463님께서 저는 오후 3시에 친구랑 초코 왁부 헌항시에 사 먹었어요. 텔디도 먹어봤어요? 저는 휘낭시인가요? 저는 저렇게 어려운 걸 못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거? 그 제목이 어려운 걸 못 먹어요. 네, 그래서 뭐지? 그 심청당? 뭐지? 그 찹쌀 요즘 유행하는 거. 그 브랜드

맞죠, 맞죠.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 먹어봤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걸 아직. 아, 또 틀렸네, 심지어. 네.

막 제가 평소에 부르던 노래로 그때 입시를 봤던 기억이 나요. 전 그때 When We Are Young 이라는 노래 팝송을 불렀었고요. 약간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6716님께서 오늘은 햇살이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오후 3시에는 집 앞에 있는 그네를 타면서 잠깐 놀았어요. 테이디는 어릴 때 그네 타는 거 좋아했어요? 아, 저 그네 타는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한 번 그네 타가 기절한 적이 있었고 아니 저희가 어렸을 때 되게 스펙타클하게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막 벽도 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활동량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활동량이 0이지만 그때 막 그네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네에 머리도 맞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의 추억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근데 진짜 웃겼던 게 그때 기절을 했었는데 모래바닥이었잖아요. 누웠다 눈을 떴는데 애들이 다 갔어요 집에. 그래서 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았던 친구들. 그래서 학교 가서 뭐라 했었습니다. 왜 두고 갔냐 했더니 너가 연기하는 줄 알았대요. 네, 저는 그랬었습니다. 옛 생각이 나네요. 1938님께서 3시에 학교에서 자습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너무너무 긴장돼요. 틸디는 긴장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도 긴장이 돼요. 전 어제도 긴장을 했는걸요. 저도 어제 그 친구분들 그 킥플립 분들 노래 부를 때도 아주 손을 발발 떨었기 때문에 긴장이 될 때는 그냥 몸으로 즐기고 망했다 싶으면 아쉽게 된 거지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긴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김유정님께서 아니 텔디 웃다가 웃기다. 그럼 로제 마라 닭발은 어떻게 먹었는데 이름 안 어렵나? 안 어려운데. 아니 너무 뭔가 잘 맞잖아요. 로제 마라 닭발 이렇게 딱 워딩이 액센트가 물론 저한테 잘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7189님께서 텔디 어릴 때 얌전한 편일 줄 알았는데 평범한 리틀 몽키 어쌔신이었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 캐릭터긴 한데 제 자신을 그 소닉이라 불렀어요. 제 자신을. 아 그래요? 소닉이라고 불렀는데 왜냐면 그때 애들끼리 막 달리기로 아파트 단지를 막 엄청 빠르게 뛰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예, 저 그래도 열심히 잘 달렸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 중학교 때 그 운동회에서 하는 거 개주인가? 아, 개주죠. 저 개주 막 두 명 잡고 1등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저 잘 달립니다. 증거가 있나? 아 그때는 영상이 있었는데 아쉽다. 하, 그때 막 축구화 신고 뛰고 막 그랬었는데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취향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낭만을 채워오셨을지 궁금한 낭만보이 손동표 씨와 함께 할게요. 환영인사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하츠투하츠의 Moonlight, 알파드라이브 1의 Never Been to Heaven.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좋아하는 마음을 모아 담은 한 사람의 우주 취향집.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 존중해드리는 호불호 청정구역. 오늘은 꿀친들의 좋아요를 잔뜩 모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세계에 영업당할 뿐 모셨습니다. 낭만보이 손동표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친친의 영원한 낭만보이 동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우.
1: 네.
0: 되게 으라샤샤 좋은데요.
1: 네. 그래가지고.
0: 잘 지내셨어요?
1: 네, 3주 동안. 네. 그니까요. 3주 동안 너무 잘 지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저는요.
1: 네.
0: 전 친친과 함께 했죠.
1: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챙겨봤어요, 몇 개.
0: 아, 진짜요?
1: 네.
0: 뭐 봤어요?
1: 재환 선배님 나오신 거. 네. 또 보고.
0: 네네네. 네.
1: 여러 개 많이 봤죠. 또 테레가는 거니까.
0: 아, 진짜요?
1: 네.
0: 아, 좋습니다. 네. 특별하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요즘 또 감기가 유행이에요.
1: 그러니까요. 환절기 때문에.
0: Are you okay?
1: 아, 괜찮기는 한데. 비염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난 비염이 왜 없어졌지?
1: 비염이 없어졌어?
0: 원래 있었는데 얘 데뷔하고 나서 약간 없어졌어. 그냥 코에 염증 같은 게 다 없어져서
1: 너무 축복받았어.
0: 네, 숨 쉬는 게 편해졌다? 아닌가? 콧구멍이 넓어졌나?
1: 전 데뷔하고 생겼어요.
0: 아, 진짜?
1: 데뷔하고 활동 조금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어느 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먼지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0: 오?
1: 먼지 알러지도 생기고.
0: 아, 먼지 때문에. 네,
1: 그러면서 비염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0: 아프지 마세요.
1: 네, 아프지 마세요.
0: 제가 아파요.
1: 아, 그래요? 네. 약간 더듬었는데 지금 살짝 말을.
0: 죄송해요.
1: 우리 꿀친들이었나?
0: 아, 맞아요.
1: 그 우리 꿀친들도 아프지 마시고.
0: 아, 그럼요. 네, 아프면 안 챙기시고. 됩니다. 서울대를 가셨더라고요.
1: 맞아요. 제가 행사 때문에 서울대를 잠깐 갔다가 시간이 좀 떠서 서울대에서 학식을 먹어봤어요.
0: 어때요?
1: 맛있더라고요. 약간 대학교에서 학식 먹고 막 수업 막 부랴부랴 달려가고 이런 게 좀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사를 갔을 때 시간도 뜨는데 우리 같이 저 학식이나 먹자 이래가지고 스태프분들 데리고 학식을 먹었어요.
0: 우와, 진짜. 나도 먹어보고 싶다.
1: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대학생이 된 것 같고.
0: 메인 반찬 뭐였어요?
1: 그때 고로케 같은 것도 있었고.
0: 네.
1: 그 차돌 된장찌개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와, 여기 좀 다른데? 이랬어요.
0: 차돌 된장찌개요? 말이 안 됐는데?
1: 맛있더라고요.
0: 아, 또 그리고.
1: 네.
0: 아, 제가 또 열심히 본 게 있는데.
1: 네네, 또 뭘 보셨을까?
0: 아니, 그 프로필 사진을 또 새로 찍으셨다고요.
1: 아, 맞습니다. 네네네.
0: 아, 이 미남 누구죠? 이 미남 누구죠? 여기는 동글동글한데?
1: 네, 그쵸. 제가 또 이때는 머리가 살짝 길렀고.
0: 네네.
1: 지금 머리를 살짝 잘라가지고.
0: 이거 누구예요? 입술에 손을 이렇게 약간.
1: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명적인 척을 하는 거야? 이거 누구야?
0: 치명적이에요.
1: 네. 어쨌든 이렇게 프로필을 열심히 찍어봤어요.
0: 아, 네. 멋있다. 약간
1: 그렇습니다.
0: 펭귄 같아요.
1: 아, 이 와중에도 펭귄은 스며들어 있구나.
0: 왜냐면 색이 펭귄 색이에요.
1: 아, 그쵸. 파란색이어가지고. 맞습니다.
0: 근데 뭘 해도 귀여우세요, 동표 씨는.
1: 감사합니다. 텔디도 그래요. 여기 달고 있는 이 병아리마저도 너무 귀엽고.
0: 병아리요?
1: 병아리 아니야? 오리예요?
0: 네.
1: 아, 오리. 아, 오리 테레구나.
0: 네.
1: 아, 오케이.
0: 병아리.
1: 오리. 병아리 약간 삐약삐약 하는 것 같아서 병아리라 해봤어.
0: 많이 까먹으셨다, 동표 씨. 오랜만에.
1: 그러니까 왜 3주 만에 부르셔가지고 저를 까먹었어요.
0: 뭐, 그쵸.
1: 네.
0: 반격당했죠.
1: 네.
0: 아, 이제 꿀친들 환영 인사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0: 6037님께서 동표님 못 본 지 체감상 100만 년 된 것 같아요. 귀염둥이 낭만보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낭만보이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고맙고.
0: 네.
1: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3주가 되게 길더라고요.
0: 네, 길죠.
1: 네,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하면 되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정님께서 둘이 저번에 13살로 보이더니 오늘은 15살로 보이네요.
0: 이게 약간 2년

0: 읽었다는 말씀이신가요?
1: 아, 그러니까 떡국을 두 번이나 먹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성숙해졌다.
0: 아, 성숙해졌다.
1: 오, 약간 우리가 좀 섹시미가 생겼나 보다.
0: 난 인정해.
1: 난 인정이 안 돼?
0: 아니 넌 너무 귀여워.
1: 아, 머리 자르고 와서 그래 이거.
0: 어, 너 지금 나는 약간 지금 약간 육각형 같은데 넌 지금 그냥 원형 같아 이렇게.
1: 아 약간 너는 좀 그 두부의 모서리 부분이고 나는 약간 그 순두부처럼 불어 터졌다라는 그런 말인 거지. 그치?
0: 아 그게 아니라
1: 오케이 오케이.
0: 표현이 강렬하시다.
1: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짓궂어졌네요 제가.
0: 그러니까요. 네. 저희 원래 근데 저희 친친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 원래 이렇게 맞아요. 장난 못 치던 사이였어요.
1: 원래는 되게 서로에게 좀 스윗했던 시절이 있었나?
0: 제가 좀 많이 스윗했죠.
1: 네. 그리고 우리 또 최지영님께서 동표님 3주 동안 챙긴 낭만 공유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 저는 아 되게 많은 걸 했어요.
0: 많은 걸 했어요?
1: 네 제주도 가서 러닝도 하고 오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뛰고 해보면서 뛰고 밤에 별 보면서도 뛰고 네, 그렇게 좀 제주도에서 러닝을 했고 네네. 그리고 고향을 내려가서 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좀 절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일출 사진.
0: 아, 예.
1: 네네. 그 또 집에서 일출도 보고 아, 그렇게 좀 낭만을 챙겼습니다.
0: 아, 낭만을 가득가득 챙기셨는데
1: 네, 텔디는요?
0: 저는 친친이 있었죠.
1: 아, 아. 칠칠
0: 뭐라고? 칠칠이요?
1: 칠칠 맞다라는 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친친이 또 이렇게 낭만을 챙겨줬구나.
0: 네, 아 근데 네. 아 저도 너무 이제 너무 낭만 많이 챙겼고 집에서요.
1: 집에서 하늘 몇 번 봤어요?
0: 아, 저 거기 갔었어요. 어디? 해맞이 공원.
1: 아, 진짜로?
0: 네.
1: 오.
0: 그 사진 찍으러 잠깐 갔었어요.
1: 거기서 또 낭만을 챙겼군요.
0: 네네네.
1: 좋네요.
0: 아, 그 뭐야, 런닝 한 게 네. 그 멋있는 사진 찍은 거긴가요?
1: 멋있는 사진을. 아, 그거는 그냥 집 앞에서 러닝 할 때 찍었던 거였고.
0: 집 앞에서 원래 그렇게 멋있게 입고 러닝을 해요?
1: 오, 그냥 러닝복이긴 했는데.
0: 아, 그래요?
1: 진짜 멋있었구나.
0: 아, 멋있어요.
1: 아, 고맙습니다.
0: 진짜 멋있다 생각해요.
1: 같이 한번 뛵시다 또.
0: 감자님께서 네. 우리 동표 곧 마라톤 나간답니다. 아. 모두들 응원 한 번씩 해주세요. 와.
1: 아, 맞아요.
0: 뭐야, 마라톤 나가?
1: 네, 제가 11월 1일에 그 JTBC 마라톤 이제 젠마라고 나갑니다. 네. JTBC 마라톤을 나가는데 네. 10K, 10km를 나가서 그냥 가볍게 그냥 즐기다가 오려고 합니다.
0: 가볍게요?
1: 네.
0: 10km 가벼워요?
1: 10km 뛰다 보면 가벼워져요.
0: 아 진짜요? 네.
1: 제가 낭만에 좀 끌어당긴 것처럼 러닝에도 한번 끌어당겨 드리겠습니다.
0: 저는 신발 좋은 거 신고 가겠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0: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취향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동표 씨랑 꿀친분들의 취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취향 세계도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1: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푹 빠진 것들이나 취미, 또 정말 최선을 다해 덕질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껏 털어놔주시면 됩니다.
0: 반대로 취향이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고민 사연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취향을 대신 찾아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Either Way. 오.

0: 아이브의 Either Way 듣고 왔습니다. 동표씨와 취향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앞으로 고민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쿨친들의 취향 컨설팅 한번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사연은 김여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슬슬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내 식당도 없고 근처 식당까지도 차 타고 20분은 나가야 해서 점심은 늘 팀원들이랑 다 같이 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메뉴입니다.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고 싶은 걸 정하다 보니 막내인 저도 사흘에 한 번꼴로 점심을 골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이 돌아오는 게 정말 괴롭습니다.
2: 어디 보자. 아이고, 벌써 12시네. 아니 근데 저 시계는 왜 11시에 멈춰 있어? 시계 밥 줘야겠다. 자자, 다들 점심 먹고 일하자고.
1: 여보세요? 네네.
2: 아, 보자. 그래, 김효주 씨.
1: 예?
2: 오늘 여주 씨가 점심 고르는 날이지?
1: 아, 네.
2: 자, 브리핑 해보세요. 뭐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나?
1: 그게...
2: 뭐? 아, 안 들려요.
1: 아, 그럼 그 돈가스.
2: 아니, 또 돈가스? 에휴, 좋아하는 건 X라더니 이게 맞아? 지금 3개월째 돈가스만 말한다고. 진짜 웃기는 짬뽕 아니에요?
1: 왜 짬뽕은 웃긴 거며 왜 맛있는 걸 먹어서 소문이 나고 싶은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 가만히 있어보자. 짬뽕 얘기하니까 짬뽕 땡기는데? 좋았어, 짬뽕 가자고.
1: 아, 음식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음식에 흥미가 1도 없고 그저 살기 위해 먹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맛집 웨이팅하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입에 넣자마자 와 미쳤다 하는 걸 보면 저한테는 없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넌 먹는 데 관심 없으니까 다이어트는 쉽겠다 라고 하는데요, 그 말도 이제는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잠든 미각세포를 살려보기로. 저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생각만 해도 먹고 싶어지는 메뉴. 그러니까 맛잘알 두 분, 그리고 꿀친 여러분, 저처럼 평생 살기 위해 먹는 사람도 먹기 위해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 한입 먹자마자 우와 하고 눈 번쩍 뜨일만한 맛잘알 조합, 편의점, 배달, 뭐든 제발 추천해주세요. 저도 언젠가는 먹기 위해 약속을 잡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0: 먹기 위해 사는 음식 도파민을 느껴보고 싶다는 김여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먹는 재미를 찾아드려야 하니까 네. 선물로 치킨에 떡볶이 그리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교환권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사연 어떻게 들었어요, 동표씨?
1: 아, 근데 저는 사실 저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이 입장을 잘 몰라요. 저는 매번 약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고

0: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진짜 배고파서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메뉴 고르는 게 힘들어요.
1: 아, 메뉴 고르는 게 힘들어요?
0: 너무 맛있는 거를 먹고 이 배를 너무 풍족하게 채우고 싶으니까.
1: 아 근데 그 느낌 인정합니다.
0: 근데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1: 저 좋아해요.
0: 네.
1: 저는요. 근데 이상하게 일어났을 때 뭔가 생각이 안 나는 날이 꼭 있거든요.
0: 있죠, 있죠. 네.
1: 그럴 때는 무조건 약간 국룰, 한식.
0: 아, 딱 정해져 있는 뭐가 있구나.
1: 네, 이 입맛을 싹 돌게 하는 그런 한식을 찾아서 먹고. 오. 아니면 전 전날에 무조건 좀 기억해놓고 자요. 내일 이거 먹어야 됨.
0: 어, 진짜?
1: 네.
0: 근데 일어나면 바뀌지 않아요?
1: 아니요, 너무 배고픈데요.
0: 아, 진짜?
1: 일어나서 아, 맞다, 시키자.
0: 저 맨날 내일 이거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자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새로운 해가 떴잖아요. 아, 그럼 제 마음이 바뀌어요.
1: 오늘은 다른 동표가 왔구나.
0: 네, 오늘 다른 동표가 딱 들어와가지고 어제 내가 왜 이걸 먹고 싶어 했을까?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러고 이제 다른 거 먹고. 좀 그런 편인데 입맛을 좀 찾아드리려면은 좀 실패 없는 맛잘알 조합을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있어요, 텔디?
1: 일단 저는요. 저는 쫄면에 치즈김밥 싸먹는 걸 좋아해요.
0: 아, 치즈김밥을 좋아해요?
1: 네. 치즈김밥을 쫄면에 싸먹으면 네. 그... 아, 배고프다. 큰일 났다. 그 쫄면과 치즈김밥의 치즈의 맛이 네. 중간중간 느껴지거든요. 오. 그때 합이 진짜 좋습니다.
0: 오. 저는 뭔가 쫄면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1: 네.
0: 그 김밥이 많은 청국집 있잖아요.
1: 아, 예. 네.
0: 그런데 가면은 스페셜 정식이라고 있어요.
1: 아, 맞아.
0: 우동, 돈가스, 쫄면 조금, 김밥 한 줄.
1: 맞아, 맞아.
0: 저는 그 정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돈가스 먹다가 좀 퍽퍽해졌을 때 우동으로 딱 축여주고 약간 살짝 매콤함이 필요할 때 쫄면을 이제 김밥 위에 올려서 먹는 그런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페셜 정식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1: 그 정도면 스페셜 정식 아닌가?
0: 맞아,
1: 진짜? 아니, 다 네. 먹어, 그거를?
0: 다 못 드세요?
1: 많지 않아요, 그렇게 먹으면?
0: 많기는 한데
1: 나도 먹어봤었는데 네. 못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
0: 아, 진짜?
1: 실망인 거예요, 지금?
0: 좀 실망스럽네요. 진짜 잘 드시는 줄 알았는데.
1: 아, 근데 저 요즘 조금 입이 짧아져서
0: 그래서 살이 빠졌구나.
1: 네, 맞아요.
0: 아쉽습니다.
1: 저 입맛 좀 돋궈주세요.
0: 좋아요. 돼지파티 한번 합시다.
1: 돼지파티.
0: 네. 우리 김여주씨 돼지파티 하러 한번 오세요.
1: 아, 좋아요.
0: 저희가 입맛을 확 돋아드릴게요.
1: 아, 좋아요. 자, 저희의 생각은 이렇고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천국의 맛 알려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볼게요. 파우의 플레이벌.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파워의 플레이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여준님에게 우리 맛잘알 꿀친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121님께서 가을이니까 샤브샤브, 전골, 칼국수, 새우소금구이, 간짜장, 양념갈비 등등 추천합니다. 사진 첨부는 제가 배고파서 못하겠음.
4: 아니 근데 다 너무 맛있는 음식들로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3: 큰일이네요.
4: 네, 우리 네. 우리 또 8819번님이 입맛이 집 나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고 요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철이래요. 두 분 회 좋아하시나요? 와, 회 좋아하세요?
3: 저 회 환장하죠.
4: 아 진짜?
3: 저 찾아다니면서 먹으니까.
4: 진짜?
3: 네, 회 안 좋아하세요?
4: 저 회를 못 먹어요. 저는 근데 흰살 생선 같은 네. 비리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3: 아~
4: 광어 같은. 광어, 오징어 뭐 이런 좀 아예 안 비린 거.
3: 어 지금 이제 곧 방어철인데.
4: 아 방어 또 좋아하죠.
3: 아 방어 좋아요?
4: 방어 좋아하죠. 아,
3: 뭐야?
4: 어, 네 좋아요. 이런 회도 너무 맛있죠.
3: 회 너무 좋아요. 네. 2899님께서 제발 제발 저 믿고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크림 차돌 떡볶이.
4: 아
3: 우동이 기본 토핑으로 들어가 있는데 떡이랑 우동 식감이 약간 대비되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차돌의 고소한 맛이랑 떡볶이 소스의 맵느맵느가 진짜 환상적이에요. 거기다가 감자채 튀김 이놈 장난 아닙니다.
4: 아...
3: 따로 달라고 해서 바삭바삭 감자채 튀김과 차돌박이와 우동사리를 한 입에 왕 넣고 먹으면 세상을 가진 것 같아요.
4: 와, 너, 우와, 와 너무 뭐야, 맛있겠다. 이거? 여기 어디야?
3: 근데 차돌이 원래 조금 저렇게 좀 태워서
4: 약간 불향인가 봐요.
3: 아...
4: 불향 나게끔 한번 이렇게 초벌해서 주신 것 같은데
3: 와...
4: 아 이런 게 진짜 맛있죠. 2899번님 진짜 친구합시다.
3: 아 인정.
4: 어 너무 좋네요.
3: 아, 네. 맛있겠다.
4: 크림 차돌 떡볶이 조합부터가 일단은 맛 업업 조합인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네.
4: 그리고 6554번님께서 이런 거는 일단 클래식부터 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 달래 된장찌개가 생각나네요.
3: 와.
4: 아 그죠. 사실 한식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3: 그러니까.
4: 입맛을 갑자기 확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아 된장찌개 먹고 싶다.
4: 좋아하는 한식 있으세요?
3: 저는요 뭐 빼지 않고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 있잖아요. 진짜 된장찌개처럼 찌개류.
4: 아 찌개류.
3: 순두부찌개 막 이런 거.
4: 그쵸.
3: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전 여기다 밥 말고 네. 라면 사리를 넣는 걸 좋아해요.
4: 오 진짜. 네.
3: 전통 라면이 되는 거죠.
4: 아 그죠 그죠 맛있죠. 그럼 된찌 대 김치. 하나 둘 셋 된찌.
3: 아, 그렇지.
4: 가까워졌다 한 발짝.
3: 그럼요.
4: 아 좋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3: 어 손이 왜 이렇게 차냐.
4: 네 이렇게 또 클래식한 된장찌개 추천드리고 우리 김나은님께서는 저는 입맛 없을 땐 육회비빔밥에 미역국 조합을 좋아해요. 양념장 적당히 넣고 쓱쓱 비비고 물린다 싶을 때쯤 따뜻한 미역국 한 입 먹으면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합니다.
3: 아,
4: 미역국 육회비빔밥 진짜 맛있죠.
3: 다 잘 먹는다.
4: 아 육회비빔밥이 근데 약간 근데 육회 비빔밥에도 그게 있잖아요. 고추장을 넣냐?
3: 네.
4: 혹은 뭐 그런 고추장 같은 거 없이 그냥 좀 하얀 베이스의
3: 아~
4: 된장 베이스라고 하나요?
3: 맞아요. 맞아,
4: 그런 베이스의 육회 비빔밥이 있고 또 초장 육회 비빔밥이 있잖아요.
3: 아, 뭐 좋아하세요?
4: 저는 사실 된장 베이스? 그냥 뭔가 고추장이나 초장이 없는 걸 좋아하고
3: 아, 기본.
4: 네. 초장보다는 전 고추장이 더 좋아해요.
3: 오.
4: 전 초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3: 왜요?
4: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3: 속상해졌어요.
4: 초장 좋아해요?
3: 네, 저 속옷 수생 좋아합니다.
4: 아 이렇게 또 한 발짝 다시 멀어진
3: 속옷 네, 수생
4: 네, 아쉽습니다.
3: 아 육비 먹고 싶다. 지금 육회비빔밥
4: 육회비빔밥 드세요. 그냥 우리 김여주 씨
3: 육회비빔밥에다 육회를 추가해서 드세요.
4: 아
3: 전 네, 그렇게 먹거든요.
4: 좋습니다.
3: 김동현님께서 언제 한번 가든에서 돼지 파티 합시다.
4: 진짜 괜찮은데?
3: 여기다 쫙 깔아놓으면 완벽하겠는데요?
4: 우리 지금 제작진 분들이 지금 와 괜찮으세요? 저희는 너무 좋아요.
3: 저는 좋아요.
4: 우리 진짜 돼지 파티 하자.
3: 좋아요, 좋아요.
4: 좋습니다.
3: 자, 이 많은 메뉴들 중에 김여준님에게 솔깃한 음식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위아더 나잇의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이따 만나요.

0: 신선한 강원, 건강한 한돈, 행복한 이식. 2026 강원 한돈 페스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강릉 워라거리 공원에서 다양한 시식 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강원 한돈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취향집 시작했고요. 오늘은 우리의 취향 우주를 한 뼘 더 넓혀주러 온 분 손동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제1팔구님께서 헐 근데요 동표군 전날부터 위장 모양이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잔 그 메뉴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요?
2: 아 저는 위장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는 훠궈 모양이었다가 30분이 지나면은 삼겹살 모양이었다가 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고 하죠.
1: 네.
2: 인생도 타이밍, 사랑도 타이밍, 먹방도 타이밍.
1: 아
2: 그렇습니다.
1: 인생이 타이밍이시네요.
2: 그럼요.
1: 오케이 오케이. 네. 타이백 동표 씨였고요.
2: 네, 2632번님께서 그런데 오늘 텔디 소통 어플에서 진행 무드 있게 한다고 했는데 무드 있는 거 맞죠? 텔디는 근데 엄청 무드 있는 편 아닌가?
1: 어 근데 그거 초반에 그랬고 이제 저도 내려놓기로 했어요.
2: 어 진짜?
1: 네.
2: 아니 왜냐면 아까 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우와 이렇게 막 엄청 환하게 맞이해주다가 딱 들어가니까 친한 친구 이렇게 들어가길래
1: 아 이
2: 친구가 또 PRO구나.
1: 아주 발성 연습하는 거라서.
2: 아 맞아. 이 와중에도 또 네. 보컬을 신경 쓰는구나.
1: 그래 매번 달라요.
2: 역시 매번은 다르다.
1: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모니터를 제가 항상 쭉 하고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아 내 목소리가 이런 데가 좀 아쉽구나 약간 이렇게.
2: 오. 네. 그 혹시 저는 또 아쉬운 데 있었어요?
1: 넌 완벽해.
2: 아 감사합니다. 왜 꿀친들이 꿀친들이란 이름이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1: 어, 왜요?
2: 꿀이 너무 떨어져서
1: 아,
2: 지금 약간 당뇨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매운 당면 필요합니다. 자 다음
1: 한은희님께서 잠깐만요 이거 소개해 주세요. 요즘 생새우도 엄청 맛있어요.
2: 아니 새우가 저 원래 생 거 못 먹잖아요.
1: 네.
2: 비린 거 못 먹잖아요.
1: 네.
2: 근데 엄청 비싸고 좋은 집에서 한번 먹게 된 적이 있는데
1: 네.
2: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새우, 뭐 딱새우, 꽃새우, 뭐 무슨 독도새우 뭐 엄청난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저는요?
2: 먹어요.
1: 저는 안 데려가요.
2: 아 근데 저도 누군가가 데려가서 간 거라서
1: 아 네. 그래요?
2: 저도 그렇게 비싼 거를 먹을 수 있는 아. 형편이 안 돼요. 너무 아쉽지만
1: 아
2: 네, 다음에 저희 또 예. 네.
1: 근데 원래 새우는 약간 네. 초고추장
2: 아 초고추장
1: 아 별로예요?
2: 전 초고추장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럼 생새우 대 네. 대하새우 하나 둘 셋 대하새우
1: 아 또 두 발짝
2: 벌어졌네요.
1: 8147님께서 이건 제가 전문이죠.
2: 어.
1: 일단 마라탕을 시키는데 매운 거 잘 드시면 꼭 3단계 매운맛 그리고 무조건 땅콩 소스를 2개 추가하세요.
2: 어.
1: 그리고 마라탕 속 재료 재벌 3세처럼 땅콩 소스에 푹 찍어 드세요. 땅콩 소스를 먹는 건지 마라탕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럼 진짜 인생 다 가진 기분이에요.
2: 아, 자 여기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1: 네 꿀팁
2: 라이스페이퍼를 사세요.
1: 라이스페이퍼를
2: 딱 물에 담고 깔아놓고
1: 네.
2: 거기 위에 이제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좋아하는
1: 네.
2: 걸 넣습니다. 뭐 팽이버섯, 뭐 쑥주,
1: 네.
2: 차돌, 고기 그리고 뭐 그 뭐야 청경채 이런 걸 넣어서 싹 싸말아요.
1: 싸말아요.
2: 네, 라이스페이퍼를 딱 싸서 땅콩 소스에 듬뿍 찍어서 그째로 드시면 진짜 극락입니다.
1: 아 초고추장.
2: 죄송해요. 마라탕에 초고추장은 좀 그렇지 않니?
1: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 넘어가겠습니다.
1: 네.
2: 자 임효섭님, 아 저 듣다가 결국 배달 어플 켰습니다.
1: 뭐 드실 거예요?
2: 뭐 드셨는지 이따가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1: 좋아요. 뭐 드셨는지 알려주시고요. 다들 더 늦기 전에 빨리 시키시고
2: 네.
1: 이번에 우리 꿀친들은 어떤 취향을 가진 분들인지 요즘 어떤 것들에 빠져 계신지 문자 만나 볼게요.
2: 네.
1: 박지만님께서 저는

0: 요즘 앱테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앱테크 하고 있어요. 가끔 공짜 커피 마시는 소확행도 누릴 수 있고 운동 삼아 걸음수 채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1: 아,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0: 그게
1: 초등학생
0: 뭐야?
1: 때. 약간 어플, 잠금 어플 한번 풀면은 막 1원씩 적립되고 그게 막 걸음수에 따라서 막 적립되는데 그게 뭐한만 원, 몇만 원 쌓이면은 또 현금으로 바꿔서 쓸수 있고.
0: 걸음수에 적립 많이 되셨겠어요?
1: 아, 그러니까 그거 할걸왜안 하고 있을까? 나 진짜 많이 걷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야겠어요.
0: 지금 더 하셔서.
1: 네.
0: 걷다가
1: 억만장자.
0: 맞아요.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억만장자. 네.
1: 그럼 제가 걸음수로 빨리 부자가 돼서 네. 생새우를 사드릴게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자, 좋습니다. 2632번님께서 네. 두 분 혹시 요즘 인기 최고인 먼잡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푹 빠져서 먼잡기만 보고 인형 찾아보고 그러는 중이에요. 먼잡기, 먼지만큼 작은 귀여운 생명체 뭐 이런 건가요?
0: 예, 이게
1: 어쨌든
0: 뭐죠?
1: 그 인형이죠. 아, 뭔가 작고 귀여운.
0: 아, 것들. 뭔가 작고 귀여운 것들.
1: 그래, 이거 치이카와 하고 치이카와. 있는. 아, 알죠, 알죠. 이 치이카와 파란 색깔 있잖아요.
0: 네.
1: 이 친구가 제가 머리를 이렇게 차피뱅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팬분들이 많이 닮았다고 해주셨었어요.
0: 걔는 하치와레라는데.
1: 아, 하치와레예요? 그렇구나. 아... 빨간 친구가 치이카와고.
0: 속상하겠다.
1: 아,
0: 네.
1: 아저씨는 이런 거 잘 몰라요. 텔린 알고 있어요?
0: 저는 뭔가 자꾸 귀여운 것들은 저 동표씨밖에 몰라요.
1: 아... 오늘 진짜 왜 이럴까? 쉽지 않네. 야, 너한테 달려있는 그 인형이 더 귀엽다, 야.
0: 감사합니다.
1: 네. 자, 다음 읽어볼까요?
0: 석예리님께서 저는 F1이랑 해축 보는 거 좋아하는데 시차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잠을 이겨낼 수 있는 꿀팁 주세요.
1: 새벽에 잠을 이겨낼 수 있는 팁. 저는 네. 그냥 뛰어요.
0: 오, 뛴다.
1: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쿵쾅쿵쾅 말고 이렇게 뒤꿈치만 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뛰고
0: 네.
1: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고
0: 아.
1: 그런 식으로 좀 잠을 깨려고 하는 것 같고 세수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저는
1: 네.
0: 낮잠을 잡니다.
1: 아, 이제 새벽에 잠을 거를 대비해서 아침에 네. 미리.
0: 맞아요. 전 새벽에 만약 뭔가를 해야 한다, 낮잠을 잡니다.
1: 아, 진짜 슈퍼 제이다.
0: 그럼요. 재미있게 살아야죠.
1: 오, 좋네요.
0: 그쵸.
1: 저는 그냥 눈이 시뻘게 질 때까지 그냥 안 자고 버티다가 다음날 몰아서 자고 약간 이런 편이에요. 네,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0: 네.
1: F1이랑 해축 같은 거 보세요?
0: 아니요. 저 어렸을 때 봤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안 보고 네. F1은 좀 봤었고요.
1: 네. 스포츠는 뭐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기타 치기 바쁘지 사실.
0: 네, 기타 그쵸? 치고 노래하고 네. 친친 보고 친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1: 아, 지금 그 이 뇌 구조 마인드맵에 친친이 가장 크구나.
0: 그럼요.
1: 아, 역시 명예 DJ입니다.
0: 그럼 어떤 무드를 가지고 가야 할지
1: 아,
0: 늘 생각합니다.
1: 그럼 혹시 오늘은 어떤 무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오늘은 약간 사랑스러운 무드?
1: 아,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무드는 약간 까르보나라?
0: 아,
1: 살짝 느끼해서
0: 아, 네. 저
1: 김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
0: 약간 나폴리 마피자 약간.
1: 아, 나폴리 마피자구나. 아, 혈스 와서 그래요. 시작 전에 뭘 드셨어요?
0: 아니, 제가 진짜 네. 오늘 별로 안 먹었는데 네. 아,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 피자 설기.
1: 아, 그러니까.
0: 근데 진짜 한 입만 먹어보려 했거든요.
1: 네.
0: 한 입에 먹었어요.
1: 맛있어요?
0: 맛있죠.
1: 아,
0: 한 입만 먹으려 했는데 한 입에 먹었어.
1: 아,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 입에 왕 먹었구나.
0: 에이.
1: 아, 좋네요, 좋네요.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
0: 있었는데
1: 네,
0: 그냥, 없었어요.
1: 네, 좋습니다.
0: 좋아요.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 요즘 무엇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지 알려주세요.
1: 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영의 넘버 원 록스타.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제라베이스만의 친한 친구 다영의 넘버원 락스타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7639님께서 아니 델디랑 동표님 너무 친구 모드 찐친 모드라 너무 웃겨요. 동표님 맨날 나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아 근데 맞아요. 이런 모습을 잘 못 보세요.
7: 아 진짜요?
6: 네.
7: 어 그 저 말고 찐친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6: 어 나왔었는데 그죠? 아 그때 나오죠. 그런 무드가 있는데 다르죠.
7: 아 네. 그죠 그죠. 또 이렇게 또 1대1로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6: 그렇죠 그렇죠. 팀이 나올 때랑 다릅니다.
7: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6: 네, 자 저희에게 취향 컨설팅을 의뢰한 두 번째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7: 네, 바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번엔 호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생 꿀친이에요. 취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확실하고 뚜렷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인생이 편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노래는 2세대 K-POP, 옷은 무조건 블랙, 카페 가면

0: 맞대. 영상은 드라마보단 영화. 근데 뭐가 고민이냐? 바로 인간관계예요. 점점 학교에서도 선배가 되고 팀플도 많아지고 알바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1: 선배, 저희 찹쌀떡 팝업 갈래요? 완전 핫하던데.
0: 뭐 무슨 떡? 떡 뭐요? 요즘 핫한 거 버터떡 두 쫑크?
2: 에이 선배 장난이죠? 초코 찹쌀떡을 몰라요? 에이 두정선 몰라요?
0: 정선씨? 정선씨는 누구야? 아, 우리 점장님 새로 오시는구나.
2: 아니 그러면 업사이드 다운 챌린지는요?
0: 뭐 그 사이드 메뉴?
2: 치카와
0: 치카?
2: 로블록
0: 에? 그게 뭐야?
2: 아니에요 이래요 저희.
0: 하, 다들 쇼츠, 밈, 릴스, 챌린지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뭘 모르니까 친해질 수도 없고 핑퐁핑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명만 더 있으면 그때부터는 혼자 붕 떠있는 기분도 들고 괜히 외롭더라고요. 새로운 게 싫다기보단 익숙한 게 좋아서 굳이 안 찾아볼 뿐인데 제 뚝심 있는 취향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대신 가끔은 이것저것 찍먹해보면서 나도 그거 알아! 하고 남들과 스몰토크 정도는 할 수 있는 열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취향 고인물에게 부담 없이 입문할 만한 요즘 유행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밈, 핫플, 콘텐츠, 놀이 뭐든 다 좋습니다.
2: 남들 웃을 때 같이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교양 유행 정도는 알고 싶다는 호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거 제 사연 같기도 한데요.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선물로 영화 관람권 그리고 팝콘 세트까지 보내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7189번님께서 아니 근데 테일디랑 동표님 꽁트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라고 하시는데
2: 저는 사실 제 네. 꿈이 하나가 있어요.
0: 뭐예요?
2: 저는 그런 막 해외 막 애니메이션 영화들에 네네. 더빙을 해보고 싶어요.
0: 아 저도 더빙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2: 저희 나중에 그 주토 땡땡에서 만날까요?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다. 그러네 우리 친친에서 네. 미리 딱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해놓고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또 몰라요.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실지.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앞으로 꽁트 더 열심히 할게요.
2: 꽁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그래가지고 우리 호두님께서 이런 또 유행을 알고 싶다. 그냥 스몰토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유행 지식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도 사실 요즘 네. 유행에 못 따라가요.
0: 아...
2: 네, 저도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네. 못 따라가거든요.
0: 그러니까요. 사실 꽁트 이거 사연 읽기 전에 업사이드 다운이 뭔지 모르셔가지고
2: 아까 제가 보여줬어요.
0: 보여줬어요. 그래서 즉석으로 이제 바로 카피해서 노래를 또 불러주셨는데.
2: 네. 아 이렇게 보여주기식 유행 따라가긴 안 되는데. 아.
0: 근데 저도 유행을 잘 몰라요.
2: 거짓말 치지 마세요.
0: 진짜 몰라요. 전 피자 설기도 안 먹어봤다가 오늘 제작진 분들이 주셔서 오늘 처음 먹어보는. 진짜로
2: 다른 건 다 드셔보셨잖아요.
0: 다른 건 두정쿠까 아 버터떡까지는 먹어봤어요. 그 이후로는 안 먹어봤어. 그 잘 몰라요.
2: 두정선 씨 안 드셨어요?
0: 아 그거는 먹어봤다. 근데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
2: 아 진짜?
0: 네 그냥 이렇게 뭐 어디 미팅 가거나 이러면은 아 요즘 이 또 이 정선 씨가 유명이에요 이러면 아. 이제 어 그래요 이렇게 먹고.
2: 아 그래요? 전 없던데.
0: 네 그럼 좀 네.
2: 요즘 유행이더라. 한번 뭐가 있을까요?
0: 아, 나 유행을 너무 모르는데.
2: 우리 둘 다 유행 밈 잘 모르는데요.
0: 네, 저희도 사실 트민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2: 아, 요즘 유행인 게 있대요.
0: 뭐요?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0: 아, 그 또 굉장히 핫하더라고. 아, 너무 핫해서 그 MBC 라디오 주파수가 터졌대요. 어떡해?
2: 아, 너무 훈훈하잖아.
0: 그니까
2: 아, 이 친한 친구에 오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고요.
0: 네, 근데 호두님 친한 친구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행을 알게 되실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0: 진짜 이거는 사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이 오시는 또 게스트 분들이 다들 네. MZ시고
2: 아,
0: 또 한창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행을 엄청 잘 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실 때 라디오만 들어도 유행은 다. 알 수 있다.
2: 네, 무슨 저희는 은퇴한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네.
0: 어쨌든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유행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취향이 좀 확고하다는 사람인 것 같다. 확고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2: 네.
0: 저는 그래도 대화가 돼야 되고 또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유행을 좀 알긴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SNS로 좀 유행을 많이 살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0: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 네.
0: 그 왜 스파이더 땡 챌린지 안 했어요?

0: 아, 이 광고구나 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1: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네.
1: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0: 아 진짜 네. 코스튬을 한번 사볼 걸 그랬어요.
1: 제가 팬이잖아요.
0: 아 감사해요. 저도 제로즈.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자 어쨌든 그런 SNS나 짧은 영상들을 많이 좀 보시면은 네, 유행을 좀 알긴 하다 알 수는 있다.
1: 그렇죠. 네,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같이 노력해요 호두님.
1: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도 이분에게 요즘 유행 추천해 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NCT UC의 아이스파이. 아이스파이.

0: NCT U씨의 아이스파이 듣고 왔고요. 호두님 앞으로 도착한 유행 따라잡기 도움의 손길들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0: 3697님께서 광수 선배님 소통 어플이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1: 완전 핫하죠. 네,
0: 장난 아니죠. 네,
1: 저도 사실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0: 저도요.
1: 네,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0: 네, 너무 재밌어.
1: 요즘 되게 핫하니까 이 광수 선배님 소통 어플을 해보는 것도 대화 주제를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MZ분들이랑.
0: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또 한은희님께서 요즘 튀김 샌드라고 식빵 튀긴 거 안에 토핑 넣는 그런 것도 팝업으로 많이 한대요.
0: 이게 뭐지?
1: 튀김 샌드, 식빵을 튀겨서 그 안에다가 토핑을 넣는 그런 팝업이 있나 봐요.
0: 아 맞아요. 이거 맛봐야 되는데 이런 건 또 먹어봐야 맞아요. 유행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행이지? 약간 이거를. 얘도 이름이 좀 어렵네요.
1: 그러니까 튀김 샌드. 네, 좋습니다. 저희도 배워가네요.
0: 네, 배워갑니다. 7189님께서 밈 너무 빨리 바뀌어요. 흑흑흑. 그냥 줏대 있게 옛날 사람 컨셉 합시다. Y2K도 유행이 되는 시대에 당당하게 취향 밀고 나가시죠. 오히려 유니크해

0: 후드님이 후배들한테 알려주시면 되죠.
1: 맞아.
0: 맞아요. 네.
1: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으면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신나서 설명해 주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 MD분들은. 네. 그래서 그냥 막 엄청 스트레스는 받으시지 않아도 된다.
0: 근데 MG시잖아요.
1: 우리 MG잖아요. 아,
0: 저는 MZ.
1: 아, 저도 MZ.
0: 아, Z. 네, 아. 네.
1: 저희 동갑이에요?
0: 아, 그쵸. 몇 월생이셨죠?
1: 저는 9월생입니다.
0: 아유.
1: 7월생?
0: 네, 형이라 불러요.
1: 아이고, 두 달. 두 달. 그래요, 형.
0: 죄송해요. 네. 우리 동표동생. 자, 호두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0: 어, 동표씨.
1: 네.
0: 우리 이제 헤어져요.
1: 아. 넌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라디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았니? 너무 고전적인 이미지 또. 속상해.
0: 자 이제 저희 헤어질 시간이래요 동표 씨.
1: 네.
0: 아쉬우니까 코너 끝곡도 동표 씨 추천곡으로 들어볼게요. 요즘 동표 씨의 취향 저격인 곡 하나 선곡해 주시면요.
1: 네. 요즘 저의 취향 저격 곡은요 윤마치의 휴먼 메커니즘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밴드 사운드 곡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요즘 저의 취향을 아주 저격한 곡이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윤마치의 휴먼 메커니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그럼 윤마치의 휴먼 메커니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
1: 안녕.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가만히 있어보자. 테레랑 테레비 볼래? 테레랑 퀴즈 풀래? 퀴즈 푼다고? 안 봐도 비디오지.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유나 친구 나윤이입니다. 문제 나가요. 유나 친구 나윤이는 인형 뽑기를 완전 잘하는데요. 유나가 인형 뽑기방에 있는 어떤 안대를 보고 반해서 나윤이가 유나를 위해 그 안대를 뽑아줬다고 합니다. 와, 멋진 친구인데요. 과연 나윤이가 유나를 위해 뽑아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꽉꽉꽉 오리 안대, 2번 깡충깡충 토끼 안대.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피자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주에 이것까지 틀리면 이제 저는 감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왠지 1번 꽥꽥 오리안대. 왜냐? 제가 저의 모해와가 오리이기 때문에 괜히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뭐라는 거야. 괜히 이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키키의 딸기게임.

텔레파시에 이어서 키키의 딸기 게임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1번 오리안대였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오늘은 맞췄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의 사고대로 생각을 해야

맞추기가 편한 것 같아요. 저랑 텔레파시가 통한 유나님, 나윤님 감사합니다. 저는 잘 때 안대를 따로 끼진 않고 제 방이 온통 주변이 검은색이라서 절대 빛이 안 들어와서 안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유나님 친구 나윤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2089님, 9216님, 문가영님, 6331님, 4907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맛있는 피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짐한 선물 둘 중에 하나 찍기만 해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텔레파시, 이 시간은 사소한 친구 TMI 퀴즈 풀고 서로 더 친해지면서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1345님께서 텔디, 저 천안 사람인데 천안 사람이라면 다 알 터미널 전광판에 텔디 얼굴이 나와요. 텔디도 아마 사진 보면 분명 어딘지 알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보내봐요. 천안의 아들 김텔의 최고라고. 어디죠? 아이고. 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지? 아, 그거구나. 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귀엽게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아, 근데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천안에 제 얼굴이 나온다는 게 아무래도 되게 뿌듯하고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9113님께서 텔디, 친구랑 중국 여행 중인데 힘들어서 뻗어있다가 아까 취향집 듣고 바로 포장해왔던 음식 다 뜯었어요. 양꼬치랑 베이징덕인데 저희 맛잘알 점수 몇 점인가요? 우와, 뭐야? 미쳤다. 맛잘알 점수 98점 드릴게요. 98점. 왜 2점은 없냐? 여지를 주기 위해서 없습니다. 전 늘 2점을 뺀답니다. 1920님께서 아니 근데 같은 그룹 막내 건우기가 트민남 아니었나요? 건우기한테서 배운 것도 있나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인가요 저거? 맞구나. 저는 배우진 않고 건우기가 뭔가를 했을 때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게 뭐지 또? 아, 또 건우기가 많이 유식하니까 저런 걸 또 잘 알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6359님께서 저 지금 바느질 하고 있는데 테레 오빠는 바느질 잘하나요? 아니요. 바느질 안 한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수행평가 약간 그런 데서 했을 것 같은데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자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우디와 보라가 함께한 마침표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나는 요즘 말 그대로 캥거루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 부끄럽지만 30여 년 만에 첫 독립이다. 지금까지는 정말 운이 좋게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 안락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켜켜이 쌓인 짐을 비우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고 또 챙기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생각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 꾸밀 나만의 공간을 떠올리면 설레기도 한다. 이 설렘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짐을 정리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도 자꾸 따라온다. 이것도 부모님이 해주셨던 거구나. 이런 것까지 다 엄마 아빠가 신경 써줬던 거라고? 너무 익숙해서 미처 몰랐던 세심한 손길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조금 덜컥한다. 이 독립 맞는 걸까? 홀로서기를 앞두고서야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옥상 달빛의 어른이 될 시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이은지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참 이게 독립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순간인데요. 나 혼자 이제 자리를 잡고 뭔가 짐을 풀고 뭘 할 때도 항상 아 이거 부모님이 해주셨었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곽혜원님께서 엄마 아빠가 잠깐 시골에만 내려가도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딨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익숙함이 참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느낌? 사연자님 파이팅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파이팅입니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직도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 한숨 쉬시면서 아 했다 이러시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저희. 7189님께서 자취 처음 할 때 기분 완전 싱숭생숭하죠.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한 것들은 알고 보니 누군가가 늘 채워준 거였거나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하나하나 내가 새로 채워나가야 하는구나 생각하면 막막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치만 시간 지나면 그 채워나가야 한다는 게 내 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점점 재미붙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외로움이나 공백을 즐거움으로 채워나가 봐요. 화이팅이에요. 아 이게 똑같아. 저도 똑같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부모님한테 또 물어보고 배우면 내가 나중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내 자녀들한테 또 알려줘야 되는 지식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현님께서 독립하면 또 혼자 시간 가지면서 가족을 더 생각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립시다 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전화 자주 드리는데 저도 근데 저도 모르

0: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좀 자주 하는데 전 자주 모르는 게 많은가 봐요. 저도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시거든요. 이런 제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볼 때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그럴 때 말고도 여러분 사랑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074님께서 저는 반대로 지금 거의 5년간 자취하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혼자 살다가 다시 또 같이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물론 엄마 사랑합니다. 아, 이게 또 혼자 살다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는데 이게 또 내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친친과 함께해요. 이 주인님께서 지금 하는 이 대화, 다 큰 성인인데 집에 누가 문 두드리면 어른 안 계세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아직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전화 받아가지고 저 테레 아니에요 약간 이 느낌. 아, 참 인간미 있죠. 3657님께서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거기는 보통 일찍 독립하거든요. 저도 19살에 대학 들어가면서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첫날 혼자 자취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빨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했고 혼자 살면서 새로 배운 것도 정말 많았어요. 사연 보내신 분도 처음이라 그렇지 금방 잘 해내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와우. 예, 너무 꿀팁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외롭고 슬프더라도 난 다 그것을 이겨내고 어느 순간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용기를 가지시고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응원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은진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밤 늦도록 뜨겁게 맴도는 고민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로 열대야 말머리 달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또 여러분 목요병이 생기시겠구나. 저도 목요일이 늘 허전한데 우리 그래도 월화수 친친해서 항상 보니까 여러분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 여가 낭만을 즐기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월화수에 또 만납시다. 아시겠죠? 0799님께서 아니 테디님 해명 필요합니다. 제 배운 멤버들이랑 뛰면 달리기 맨날 꼴등하던데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헤어가 망가질까봐 제가 헤어 망가지는 걸 안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머리가 바람을 못 받게 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약간 중력 없이 이렇게 뛰는 거 계단 내려올 때 계단 내려가는 느낌 안 들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뛰는 건데 나중에 친친 운동회 생기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친친 나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나오시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MC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남은 한 주 바깥에서도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뭐 하면서 보냈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물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끝곡 해리스타일스의 Falling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김수정,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주인아.
1: 응?
0: 넌 혹시 진짜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거 있어?
1: 안 되는 거?
0: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0: 그냥 쉽게 아무렇지 않게 다 하는 건데 이상하게 나만 어렵고 잘 안 되는 그냥 그런가?
1: 역시 사랑?
0: 야! 아,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1: 그럼 언니 뭔데?
0: 나?
1: 응.
0: 나는 용서.
1: 언니.
0: 아니, 진짜 많이 노력하는데 아직 용서가 잘 안 돼. 내 자신이.
1: 그래도 노력해야겠지?
0: 더 노력해야겠지. 아직 살아있으니까

0: 바흐의 곡이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오늘은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요. 영화의 주인공 주인이가 친한 언니 미도와 함께 실개천 옆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남들한테는 쉬운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어려운 거. 그게 주인이에게는 사랑이고 미도 언니에게는 용서라는 이야기. 근데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더 힘든 미도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이의 표정까지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좀 걱정인데요. 지금 미니 게시판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미리 알고 보기보다는 영화를 일단 보고 나서 더 많은 걸 알아가는 게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땡플릭스에 올라와 있고요. 부산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오래된 영화 시상식이 있죠. 부산일보에서 주최하는 부일영화상. 이번 36회 부일영화상 작품상이 바로 이 세계의 주인. 여우주연상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이주인을 연기한 서수빈 배우였습니다. 아직도 더 탈 상이 남아있었나 싶었는데 아 맞다 부일영화상이 남아있었지 하는 생각했어요. 역시 받을 만한 영화가 받았다 싶었고요. 아직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이제 OTT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때 세계의 주인의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의 가을을 조금 다른 색깔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열은 안 나거든요. 근데 목이 좀 잠겨서 오늘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대신 좋은 음악 많이 골라볼게요. 뭔가 좀 가을가을한 노래들을 그런 음악들을 듣고 싶은 날 아닌가요? 오늘 첫 곡 바흐의 곡도 뭔가 좀 가을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최승연 씨,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 때 김세윤님의 FM 영화 음악을 듣곤 했지요. 시차가 6시간이니 보통 저녁 6시쯤에 이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반을 사서 들은 노래, 크래쉬라니. 아니, 새벽에 데스메탈이라니. 히읗 히읗. 아, 제가 가끔 좀 센 노래도 틀 때가 있는데 그날 딱 어떻게 라디오를 켜셨네요. 크래쉬의 음악과 그리고 메가데스의 음악을 이어서 들려드리던 날,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서 다시 이 방송을 만나셨나 봐요. 저는 15년간의 러시아 생활을 마치고 충북 영동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가운데 10월의 곡, 가을의 노래, 어텀송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차이코프스키 10월 가을의 노래. 네, 이게 드라마 봄날의 왈츠에도 쓰였고요. 단편 영화 끈에 쓰인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정영돈 씨가 시나리오 쓰고 박성광 씨가 연출한 그 단편 영화가 맞는 것 같거든요. 끈?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아예 이 차이코프스키의 곡이 따로 발매가 되어 있기도 한데 오늘은 임윤찬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끈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더 있어서 그 영화가 맞는지는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프닝의 피아노 곡에 이어서 오프닝의 바흐에 이어서 차이코프스키의 곡까지 한 번 더 들어봤고요. 지금 막 들려드린 곡의 제목이 어텀송, 가을 노래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가을이라고 부를 만한 계절이 아닌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가을인가 보다 했는데 그 뒤로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좀 머쓱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기온이 다시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번엔 제목부터 가을을 품고 있는 재즈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루 자이언트 사운드 트랙에서 히로미의 곡이죠. Another Autumn.

블루자이언트 사운드 트랙에서 어너더 텀, 히로미의 곡, 색소폰은 바바 토마키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역시 재즈 음악이 선명했던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 사운드 트랙에서 어터민 가니메데. 이 영화를 위해 만든 재즈 밴드죠. 더 시벨츠, 칸노요코가 만든 그 시벨츠의 연주였습니다. 이 가니메데가 아마 목성의 위성, 그 가니메데 말하는 거겠죠. 목성의 위성, 그곳에도 가을이 있을까요? 어터민 가니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제 8.5.1 사운드 트랙에서 마망 나플리 벨 듀 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로 시작해서요. 우리 영화죠. 시라노 연애조작단 사운드 트랙에서 아스프리 메라 깨아마스, 우리에게 더 좋은 날 되었네, 아그레스 발차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요, 쉐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에서 라자바네스, 마들렌 베이후의 노래였습니다. 좀 가을가을한가요? 너무 더디게 오는 가을을 좀 앞으로 좀 당겨보려고 오늘 좀 그런 느낌의 곡들을 떠올려보고 있거든요. 언제 들어도 좋지만 이 노래 역시 지금이 제철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노래, 영화 ING에서 이승열의 기다림.

제가 매일 목 상태가 안 좋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말 많이 안 하고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아, 바로 이런 노래들이요. 이승열의 기다림, 영화 ING, 그리고 전람회 기억의 습작, 영화 건축학개론, 그리고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세자매.

문을 많이 들어두세요. 이번 주 매직아웃 스페셜에 일요일 밤 그때는 또 센 거 많이 나갑니다. 센 거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잔잔한 거 일요일에는 못 들으니까 오늘 많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매직아웃 스페셜에 김신의 음반 가게에서 소개했던 음반이 위핏이었죠. 위핏 음반에는 안 들어갔는데 영화에서는 아주 멋지게 쓰인 곡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래 라디오에 듭니다. No surprises.

마지막 곡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위대한 유산 사운드 트랙에서 모노의 라이프 인 모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깊이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 영동

0: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계절엔 아침 산책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은 걸을 때 오른발이 나갈 때 왼팔이, 왼발이 나갈 때 오른팔이 움직이는데요. 일부러 같은 쪽 팔과 다리를 함께 내밀어 걸어보면 네, 금세 어색하고 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팔과 다리를 교차하면서 걷는 건 인간의 뇌와 신경계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찾아낸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몸이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이동 방식으로 함께 걸어볼까요? 땀이 시원한 바람에 날아가는 그 기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10월 15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현빈이 피처링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아, 요즘 정말 날씨가 딱 좋았는데 어젠가요 그저껜가요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또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이제 정말 가을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죠. 이때 놓치면 또 겨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쉬울 수 있으니까 바깥 활동 부쩍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새 아침 워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신지 작가님이 요즘 북토크 일정으로 정말 많이 바쁘시대요. 그래서인지 전국에서 작가님을 직접 만났다는 빵그리 분들의 제보가 가득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반가운 그 목소리 새 아침에서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욱 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 필요.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630번님, 이사를 하고 첫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는 건 같은데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하셨네요. 오, 우선 이사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거 힘든 일인데 그동안 엄청 바쁘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사하고 나면 일단 다른 풍경을 보게 되니까요. 또 새로운 루틴을 잡아야겠죠. 출퇴근하실 때 길 헤매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5734번님이시네요. 타일 시공하는 현장직이라 항상 일찍 출근합니다. 오늘도 가면서 듣고 있어요. 매일 듣는 라디오 새 아침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우와,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시다니요. 바쁘시겠죠. 지금이 또 근데 실외에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날씨가 딱 일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1181번님, 저는 구례 피자 맛집으로 피자 사러 가는 중이에요. 여긴 순천입니다. 1인 한 판만 되기 때문에 사서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요 하셨는데, 와, 궁금해서 저도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맛집은 맛집인가 봐요. 오, 여기 웨이팅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순천에서 구례까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죠? 알려주세요. 후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윤형준님께서요. 운동 가야 하는데 아직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라디오 듣고 있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려주세요. 가자, 운동하러 가자. 제발 이제 가자. 이 외침이 나에게 하는 외침인데 그 외침이 나한테 먹히질 않는 그 순간 다들 있으시죠? 맞아요. 태양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달은 아니지만 일어날 때가 됐어요. 형준님 얼른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1: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하이와 윤미래의 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734번님, 윤형준님께는 매운 실비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6900번님이신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간밤에 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놨더군요. 중학교 시절 수련회에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 크크크크. 그땐 대학가에 있는 노래방 가고 거기서 예쁜 핀 사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친구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 친구분께서 우연히 사진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보내셨나 봐요, 사진을. 얼마나 또 그 시절이 그리웠을까요? 저도 근데 항상 그렇게 놀았거든요. 이제 좀 시내 번화가에 가서 친구들이랑 막 쇼핑도 하고 스티커 사진이 그때는 일본풍 스티커 사진이 유행했어요. 막 사진도 찍고 그러고 놀았는데 물론 친구분도 당연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또 두 분이서 추억여행도 떠나오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8201번님은요. 영디는 약밥 좋아하시나요? 저희 할머니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꼭 밥솥에다가 약밥을 만드셨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론 그걸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 그립습니다. 약밥에 들어있는 건포도만 쏙쏙 빼먹다가 등짝도 많이 맞았는데 그것조차 그리워지네요 하셨어요. 아, 그쵸. 이거는 할머님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는 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맛을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그리운 음식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씩 생길 것 같아요. 약밥 진짜 맛있죠. 저도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약밥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대추도 있고 밤도 있고 뭐 잣도 있고. 아, 그래서 그 맛으로 먹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밥 자체가 맛있더라고요. 그 달달하면서 쫀득쫀득한 그 맛, 그리운 그 맛, 네, 잊지 마시고 또 한번 시도라도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그 그리움이 조금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네, 1118번님께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업무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하루에 업무에 쏟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만한 회사에 다닌다는 그 사실을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게 더 싫어질 텐데 그래도 참아내야겠죠? 유유 하셨는데요. 아... 맞아요. 이것도 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창 저도 바쁘고 힘들 때 그래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렇죠. 아, 이거를 저는 돌파구를 어떻게 찾았냐면 일과 사생활을 딱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다른 나에게 힐링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면은 그 일조차도 엄청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1118번님도 힘드시겠지만 나만의 활력소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면 찾기는 쉽진 않겠죠. 아, 어쩔 수 없이. 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같은 아침인데 서울에서 느끼는 가을과 춘천에서 느끼는 가을이 꽤 다릅니다. 지금 춘천의 기온이 5.8도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은 12.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높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대구 23도, 포항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중북부 지방 제주도는 오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 중북부로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지나고 다시 또 다음 주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에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1: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지금 대본을 보니 아니.
0: 아니,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압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게 제가 올 초부터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1: 책을 준비하고 있죠.
0: 네.
1: 이 준비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에 오래 소요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해야 되는데 왜 또 10월 중순이에요?
0: 아 근데 또 9월, 10월이 작가님 워낙 바쁘시죠? 지금이 또 성수기잖아요. 그런 북토크 성수기.
1: 10월이 또 제가 이제 남아있는 게 부산과 인천과 공주를 가야 해요. 빵그리 분들 우리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인사 나누고요.
0: 아 이렇게 책 얘기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1: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니까 진짜 써야 된다고 제가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여러 군데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안부를 부를 때마다 네. 진짜 꼬리를 빼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0: 작가님이 기다리는 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새아침을 대표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너무 절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1: 아, 시작부터 마음이 무겁네요. 네.
0: 아, 이번 주에도 이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 소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최동열님께서요. 지난 9월 문경에서 완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문경 사시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일을 하시거나. 네, 멀리 여행 간 기분으로 낮에는 강의를 듣고 밤에는 숙소 주변을 서성였는데요. 그러다 신지 작가님 말씀하신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생각나서 익산 미륵사지에 다녀왔습니다. 와. 시원한 저녁 화려한 불빛까지 아주 좋았네요. 매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오, 완주도 사실 뭐 고택 같은 것도 많고
1: 맞아요.
0: 해서 전주 바로 옆이잖아요. 구경할 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또 익산 미륵사지까지 다녀오셨네요.
1: 그때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떠올려주시고 또 네. 익산 미륵사지 다녀오셨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 숙제 100점 도장을 찍어드리고 싶고 이 익산에서는 끝났지만 그때 말씀드린 게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11월 초까지 이 전국에 국가유산을 돌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번 아직 10월 중순이니까요. 내가 사는 지역 근처나 혹은 내가 여행 가는 곳 근처에 어떤 미디어아트 행사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최동열님 저희가 100점을 드리고 싶은데 100점 대신 이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 커피 쿠폰
1: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죠?
0: 네. 자,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무렵의 제철 활동, 중양절의 등고망원 실천하기.
0: 오, 중양절 또 나왔네요.
1: 중양절,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죠.
0: 네.
1: 이 음력 9월 9일을 뜻하는데요. 예로부터 조상들이 이 양수, 홀수가 겹치는 날을 길일로 생각해서 음력 3월 3일 삼진날, 음력 5월 5일 단오 등을 명절로 삼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 자리 양수 중에 가장 큰 숫자가 9잖아요.
0: 그렇죠.
1: 이 9가 두 번 겹쳤으면 오죽 길일이겠습니까? 대길일이라고 여겨서 이게 태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찬란한 가을의 정점이라 여기기도 했고요. 오. 또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 몸과 마음 가득히 이 태양의 생명력을 채울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좀 잊힌 명절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명절로 중양절을 챙겼거든요. 근데 이 중양절의 대표 전통 중에 하나가 등고인데요. 높을 등에 오를 고. 글자 그대로 가까운 사람들과 높은 곳에 올라서 하루를 즐기던 풍속을 뜻합니다. 이게 높은 곳에 올라서 기운도 좀 새롭게 하고 애구는 멀리 떨쳐보내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던 의식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등산?

0: 게 아닐까 싶은데.
1: 그러네요.
0: 산에 올라가서 그냥 경치만 본 게 아니라 또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역시 우리 조상님들. 그래서 이때는 국화가 제철이잖아요. 가을에는 네. 이 노랗게 익은 국화를 따다가 국화전을 부치기도 하고 국화차나 국화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해요. 이 상상해보면 되게 낭만적인 풍경이거든요.
1: 그러네요.
0: 산에 올라서 울긋불긋 단풍이 든 산자락 내려다보면서 국화가 들어간 음식이나 술이나 차를 나누고 시 한 편을 짓기도 했다고 해요.
1: 지금으로 따지면 가을 소풍일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1: 네.
0: 여기에 뭔가 가을에 맞는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걸 곁들이시면은 그게 현대식으로 등고를 실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작가님도 지난 9월에 별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야외 북토크 때문에 오대산 월정사 다녀오셨죠.
0: 맞아요. 하지만 등고라기에는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대산을 바라는 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가을에 지금 이제 단풍이 짙어지기 시작하고 저는 절정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등고를 하기에는 좀 남아있는 가을이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1: 등산 좋아하세요?
0: 등산을 아름다운 계절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 그래 한 그쵸? 번쯤은.
0: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국내 사찰 같은 곳들도 그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걷는 길이 되게 좋거든요.
1: 그쵸.
0: 꼭 높이까지 정상까지 안 가셔도 내가 중간까지 가는 것도 훌륭한 등고일
1: 그럼요.
0: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시대에는 중양절이 실제로 휴일이었어요. 이 태종실록 보면 관청에서 중양절에 하루를 쉬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약간 아유, 오늘은 출근하지 마시게 단풍놀이 다녀오게 이렇게 국가가 허락한 단풍놀이의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 중양절은 찾아봤더니 음력 9월 9일이 10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1: 얼마 안 남았네요.
0: 약간 요 정보 접하셨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휴가 내야겠다.
1: 중양절이기 때문에 네. 네, 휴가를 다녀와야겠습니다 하는 거죠.
0: 스스로에게 주지 않으면 지금 국가가 단풍놀이에 휴가를 주진 않는 때니까 이 월요일 휴가 쓰시거나 혹은 주말에 하루 가까운 곳으로 등고 단풍놀이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또 이렇게 찬란한 순간이에요. 단풍도 바뀌어가는
0: 맞아요.
1: 가을의 모습 꼭 눈에 담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0: 휴가 사유에 중양절이라고 적으면 약간 수상할 수 있으니까 그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는 책임을 져드리진 않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듣고 올게요.

0: 네, 방금 들으신 곡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이었습니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연이 빚어서 숨겨둔 10월의 보석 찾기 도전.
0: 10월의 보석 뭐가 있을까요?
1: 아까 그 중양절 맞이해서 여러분 산행이나 나들이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길을 나섰을 때 하기 좋은 추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이 빚어낸 영롱한 보석을 찾아보는 건데요. 이 무렵에 익는 열매 중에 놀라운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산책할 때 너무 키 큰 나무의 단풍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허리 혹은 가슴 높이 정도 되는 작은 관목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열매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
1: 먼저 첫 번째는 좀작살나무인데요. 좀이 작다라는 뜻이어서 작살나무, 좀작살나무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이 조그맣지만 보랏빛이 아주 또렷해서 어? 저게 뭐지? 하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한번 지금 들으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좀작살나무 열매가 자줏빛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구슬처럼 아주 다글다글하게 모여있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추억의 과자 짝꿍을 닮았는데 짝꿍을 아시는 분들은
0: 아, 전 알아요.
1: 건강검진 하시고요.
0: 아, 전 알아요.
1: 근데 짝꿍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아,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게 가을 햇빛을 받으면 마치 작은 자수정처럼 반짝여서 정말 자연이 빚어낸 보석 같아 보여요. 그리고 새들이 무척 좋아하는 열매여서 이 열매를 찾게 된다면은 먹이를 찾으러 온 새도 함께 관찰할 수 있으니까 탐족까지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어서 공원이나 하단에 조경수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네 놀러 갔다가 친구네 아파트 화단에서도 보고 도심에서 잘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 가장자리나 혹은 화단에 낮은 관목 살펴보시면은 보랏빛 열매가 딱 이 무렵에 아주 영롱하게 익어가고 있을 겁니다.
0: 네, 저도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진짜 포도송이들처럼 예쁘게 열매들이 피어 있네요.
1: 맞아요. 아주 그쵸? 조그만 포도송이처럼 열려 있어서 약간 보랏빛을 발견해봐야지 하고 공원이나 그쵸. 산책로, 뭐 화단 근처 걸으신다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바로 눈에 띌 것 같아요. 워낙에 강렬한 보랏빛, 그쵸. 자줏빛 그래가지고.
1: 너무 예쁘지 않아요?
0: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또 찾아보시고 나중에 또 화단으로 직접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름이 저는 좀 듣고 아, 이름이 좀 약간 좀스럽다. 왜 좀일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1: 원래 작살나무라는 게 있는데 가지가 갈라지는 모양이 물고기 잡는 그 작살을 닮았다고 아~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근데 좀이라는 이 접두어가 붙게 되면은 이 작은 걸 뜻하거든요. 우리 말에서 그래서
0: 그렇군요.
1: 좀작살나무는 작살나무 비슷하면서도 크기나 형태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좀. 작살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이름은 좀 거칠지만 그래도 열매는 아주 영롱하니 예뻐요, 여러분.
1: 네, 이름 때문에 특이해서 좀 각인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검색해서 꼭 이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천연 브로치라고 불리는 누리장나무 열매인데요. 이 누리장나무 이름도 이 잎을 살짝 비비거나 건드리면 특유의 좀 누린 냄새가 나서 붙은 이름인데 이 이름과는 달리 가을이 되면 아주 아름다운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0: 그래요? 잎에서는 누린내가 나는 건가요?
1: 이게 너무 좀작살에 이어서 누리장나무라서 네. 그런데 이 냄새가 타버린 고무나 땅콩버터 냄새 아.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냄새를 누린내처럼 느낄 수 있어서 누리장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사실 꽃향기는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 이름이 조금 억울하게 지어졌지만 꽃이나 또 가을에 이 열매가 아주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0: 네.
1: 이 열매가 선명한 자줏빛의 꽃받침, 받침이 별 모양처럼 갈라지고요. 그 가운데에 약간 푸른색의 영롱한 열매가 반짝이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누리장나무 열매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뭐야 진짜 브로치잖아 싶으실 거예요. 이건 도심에서 보기는 조금 힘들고 주로 산이나 숲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이나 등산로 입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누리장나무 열매도 이 무렵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두 개 다 굉장히 영롱하기 때문에 제가 10월 가기 전까지의 숙제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 보석 찾기에 성공하신 빵그리들의 인증사진 기다리겠습니다. 있습니다.
0: 네. 정말 별 모양에다가 가운데에 포도알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한 알이 딱 꽂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오. 이게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열매들을 빚어낼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 아 정말 자연의 색감은 흉내낼 수가 없구나라는 감탄도 하게 만드는 열매들이어서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네. 색 배색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지 역시 자연은 신비롭네요.
1: 네. 이름이 수상한 좀작살나무와 누리장나무인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0: 네. 첫 번째 이야기로 등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눠봤 받고 이어서 두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등산 가는 길에 이 아름다운 맞아요. 열매들 찾아보시면 딱 예쁜 코스가 되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신한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2: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전기주택 도시공사.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윤여윤님. 발레로 대입 실기 시험을 보는 딸아이와 새벽부터 움직여 연습실에 갈 때마다 이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저희 딸은 이제 두 번의 실기 시험을 치렀고요. 몇 번의 실기 시험이 더 남아있는데요. 체중 관리하느라 너무 애쓰고 있는 딸에게 힘을 주고 싶어 사연 예약합니다. 딸, 시험 끝나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지금까지 힘들게 갈고 닦은 실력 시험장에서 멋지게 보여주자. 사랑해 뽀미야. 파이팅! 하셨네요. 아, 발레 지금이 딱 실기 수시 기간이군요. 오, 그렇겠네요. 이제 수능은 11월이니까. 아, 이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이것저것 저녁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랬는데, 특히나 이렇게 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중 관리도 하면서 또 안무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연습부터도 가시다니, 아, 너무나 대단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이팅!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윤여연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이 곡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남겨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 좀만 더 힘내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보통 흔들린 사진이나 바람에 머리가 확 휘날린 사진 이런 거 있죠. 망한 사진들 휴지통으로 슝 직행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실패작들이 오히려 그날의 분위기와 추억을 더 생생하게 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벌써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실패작이라도 좋으니까 훗날 꺼내보면서 웃을만한 사진들, 추억들 용량 꽉 차게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굿모닝 FM에서는 행운을 꽉꽉 담아갈 수 있는 선물 이벤트 합니다. 어제 왜 안 하냐고 난리나가지고 오늘 합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8시까지 합니다. 8시까지 쏘겠습니다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꿀스틱 세트 쏠 거예요. 그리고 1000번째 문자는 화장품 세트, 5000번째 문자에 당첨되면 크루즈 승선권 쏩니다. 10000번째도 크루즈예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문자로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추억도 행운도 한가득 담아가세요.

0: of love.
1: 앤마리 2002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진들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지금 현재는 예쁘게 나온 게 제일 목표잖아요. 그래서 예쁜 사진들만 고르는데 나중에 망한 사진들까지 이제 못 지우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딱 돌아보면 그냥 그땐 다 예뻐. 그땐 다 예뻐요, 내 모습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망가지면서 좀 자연스러우면서 좀 웃긴 그런 사진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 시선이. 우리의 일상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한 것 기분 좋죠. 성과 잘 낸 거 너무 신나죠. 성취감 있죠. 하지만 약간 삐끗하거나 실수하거나 약간 어긋난 것도 당장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참 하면서 웃음 짓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좀 단단해져야겠어요. 아자아자. 송경희님이 테디 어제 포항 철길숲 공연 잘 봤어요. 소원 성취했네요. 제 동생이 테디 라이브를 듣더니 내 귀가 새로 태어났다 라면서 극찬을. 라이브 진짜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또 포항 MBC에서 하는 공개 방송에 좀 다녀왔습니다. 포항 와, 멀긴 멀어요. 이 마음성 가깝거든요. 사실 경상 북도니까 위쪽이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어우 4시간 반.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 새벽이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많은 분들 와 계셔가지고 아침에 굿모닝 FM 듣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포항 MBC가 있으면 포항 MBC 라디오가 아침에 또 흐를 거예요. 왜냐면 지역은 그 지역 방송국이 있으면 뭐 교통 상황이랑 정보 때문에 아침 라디오는 지역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니 깔아서 보내주시면 제가 읽겠다 그랬는데 경희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8030번님이 안녕하세요. 어제 포항에서 보고 반가웠어요. 너무 멋지셨어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새싹 문자로 오늘 또 처음 보내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여러분. 포항 소리 질러! 8186번님 5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오늘 혼인신고합니다. 앞으로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혼인신고하면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건데 늘 저는 그 얘기가 충격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그림치료 같은 거 가족을 그려보세요 하면 나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 그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엄마 아빠는 그리지 않아야 된다라기보다는 남편 먼저 그려서 나와 남편 나와 아내 둘이 가족인 거예요. 둘이 가족.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아이까지 내 가족의 시작. 화이팅입니다. 자, 모든 분들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계속 쏠 거예요. 소개되면 다 꿀스틱 세트 쏩니다. 달달할 겁니다. 이벤트 8시까지 계속되니까요. 자, 소개된 모든 분들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예요. 좋은 세트예요.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문자마다 9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드립니다. 그리고 5,000번째 문자 되시면요.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쏘겠습니다. 5,000번째 단위 주인공은 전화 연결할 거예요. 못 받으시면 다음 분에게 5,001번째 분에게 2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내시고 이쯤이다 할 때 전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로만 이벤트 진행이 됩니다. 미니 제가 읽고는 있는데 이벤트에는 카운팅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4부 행운 번호 추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그냥 바로 한 방에 뽑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거예요.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스팸 전화 아니에요. 꼭 받아주시고 굿모닝의 뱀태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서 선물까지 드릴게요. 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정슬기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영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4부는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안재욱 선배와 함께합니다. 저랑은 또 드라큘라를 함께 뮤지컬을 했었어요. 자, 오늘 4부 특별히 행운 번호 추첨 이벤트도 함께 할 겁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시부터 보이는 라디오 오픈할 거예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도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어머니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르웍스, 노무법인 폐, 한국도로공사,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7시 12분 12초 1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6: 네, 굿모닝 테디.
5: 굿모닝.
6: 오늘 외투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벗기 편한 게 좋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의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특히 전국에서 포항의 낮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2.3도로 어제보다 3도쯤 높은데요. 대구의 기온이 현재 8도로 어제보다 7도 정도나 낮아 많이 쌀쌀합니다. 춘천이 6도, 전주가 9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 밑도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지금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1도, 대전 대구 23도, 포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오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강원 중북부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도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이었습니다.
5: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들려드립니다. 딱 들으시고 이거 어떤 작품이다. 예, 그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아볼까요?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 거고요. 오늘 태선장이 쏜다 쏜다 쏜다. 특별하게 쏘는 날이니까 꿀스틱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샷 8000번 다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오늘 신의 영역 대박이니까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닙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민경 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1: 3, 2, 1, action.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2: 뭐라 하는 겁니까 지금? 금이요?
1: Come here! 미국말로 오너라 이리, 이리 오너라 라는 뜻일세.
3: 아직 유효하오?
1: 무엇이 말이오?
3: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생각이 끝났어. 합시다. 러브.

0: 같이.
1: 아, 목소리 뭐야. 아, 이 웃긴 게 왜 이렇게 설레게 대단한 배우입니다. 예. 자, 지금 인물 맞추기 아닙니다, 여러분. 작품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1등 정답자는 이미 나왔습니다. 신혜영이형 문자가 빨랐어요. 문자번호 4687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형과 불고기 세트 그리고 꿀스틱 세트 다 쏩니다. 아, 빨랐다. 진짜 빨랐다. 신혜영 역 쉽지 않아요. 예. 하지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무작위로 뽑아서 꿀스틱 세트 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이 작품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힌트 드리자면은 아까 목소리 설레던 목소리는 이병헌 씨죠. 유진 초이. 아, 이 역할의 모티브가 된 인물에 대해서 역사일주 시간에 배웠습니다. 황기환 지사. 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듣기 하시면 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 굿모닝 FM 아주 유익해요. 꼭 많이 들어주시고요. 들으실 노래 카라의 미스터.

0: 카라의 미스터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을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를 듣는 장면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아직 유효하오?
2: 무엇이 말이오?
1: 같이 하자고 했던 거 생각이 끝났어. 합시다. 러브. 나랑. 나랑 같이.
0: 나랑 같이. 아,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멋질까요? 정답 미스터 션샤인. 마치신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채연님이 미스터 션샤인 나랑 합시다.

0: 러브. 이거 보고 맨날 우리 남편이 따라 했었죠. 크크크크. 가. 남편하고 같이 봤네요. 그래도 예. 유진초에게 빠진 많은 분들, 예. 유진초이가 되었던 많은 또 남편분들, 남친분들 있었습니다. 3494번님이 미스터 션샤인 제 인생 드라마예요. 안 본 사람들 제발 제발 꼭 보세요. 플리즈. 아 진짜 재밌죠. 저도 인생 드라마 중에 예, 한 편입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라 로테이션 퀴즈 말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나이트 개장합니다. 줄 서세요 내일. 불금엔 모닝 나이트. 내일도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태상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9644번님 태희 중간고사 4일째 되는 고1 아들이 피곤해서 오늘 눈뜨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제일 어려워하는 수학시험 보는 날인데요. 힘내라고 꿀스틱 챙겨주고 싶어요. 아, 오늘 저희가 꿀스틱 바로 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당첨되셨습니다. 꿀스틱 세트가 아니고 화장품 세트에 당첨되셨어요. 우리 사사부님 쓰세요. 아 진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때 한창 잘할 때라도 잠이 필요한데 너무 늦게 자고 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힘들었어. 마음 알아요. 또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 오죽하겠습니까. 화장품 세트 그리고 꿀스틱 세트까지 예 얹어서 드립니다. 8시까지 진행합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꿀스틱 세트 모든 예,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이벤트로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문자 2000번째 3000번째 이렇게 화장품 세트 드릴 거고요. 5000번째에 다다르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릴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샵 8000번이에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정보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범범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쏘는데 오늘은 특별히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를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담으러 오시면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881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피겨의 차준환 선수가 배우로 컴백하는 거 봄. 내년에 개봉하는 시트콤 궁전랜드의 주인공이 됐대요. 배우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대돼요. 며칠 전 이제 방송에서 저희 차준환 선수 오랜 고민 끝에 선수 생활 이제 쉬겠다 예, 라고 발표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배우로 이제 도전을 합니다. 사실 뭐 피겨가 연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준환 선수의 새로운 도전 배우로서의 모습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819번님 꿀스틱 세트 쏩니다. 4092번님 연예계 결혼 소식 봄. 배우 하정우 씨와 차정원 씨가 6년 연애 끝에 오는 12월 13일에 결혼식을 올린대요. 그리고 래퍼 빅나티도 노래 밴쿠버의 주인공과 결혼한대요. 10년 넘게 짝사랑했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네요. 하정우 씨와 차정원 씨 결혼 소식에 가수 카더가든 씨가 뜬금없이 또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원 카더가든 네, 원래 본명이에요. 차정원 씨. 하정우 씨와 가수 카더가든 씨가 결혼하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많은 걸 열어두지 마세요. 예, 그렇게까지 아니고 배우 차정원 씨입니다. 자, 두 커플 앞날 함께 축하해 줄까요? 행복하십시오. 4092번님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빅나티의 밴쿠버 띄워드릴 테니까 그동안 계속 이슈 보내주세요.

0: 지난지가 네 생일날 보냈던 가사들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마음이고 그냥 노래가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빅나티 밴쿠버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5500번님 어제 두산대 LG 와일드카드 결정전 봄 LG 오스틴 선수가 2점 홈런을 치고 선발 투수 카라스코가 호투를 보여주는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트윈스가 베어스를 물리치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어요. 호랑이 나와라 다시 붙자. 어허. LG 트윈스 대 기아 타이거즈 준 플레이오프 경기 오는 17일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더 진출하게 될지 아유 흥분되네요. 또 야구팬들 즐기고 계시죠? 5500번님 꿀스틱 세트 쏩니다. 8024번님 어제 에버랜드에서 카피바라 새 쌍둥이 태어난 거 봄? 아빠 도톰이랑 엄마 두툼이 사이에서 태어난 건데요. 몸무게가 1kg이네요. 현재 사육사와 수의사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아 귀여워. 그냥 동물들 특히 아기들은 새끼들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아 너무 귀엽다. 축하해. 잘 자라렴. 8024번님 꿀스틱 세트 쏩니다. 3924번님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선정된 거 봄? 무려 파리, 런던, 뉴욕, 도쿄를 제치고 1등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도 아름답지만 서울 한강과 야경은 따라올 수 없죠.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일 때문이지만 여행은 아니고 해외 그 유명한 막 맨하탄 강도 보고 막 다 봤잖아요. 한국 들어서 한강 보면 진짜 제일 예뻐. 솔직히 예. 3924번님 꿀스틱 세트 드립니다. 곁에 있는 이 아름다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오늘이 돼볼까요?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하여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포항분들 문자가 되게 많이 오네요.
5: 그러니까요.
6: 엄청 멋있으셨나 봐요.
5: 했습니다.
6: 멋있다는 문자가 많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편은 아닌데 내부순환로에 좀 사고가 크게 있었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처리는 끝이 났는데요.

아직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동에서 정릉까지 지체고요. 뒤로 북부간선도로가 신내 이전부터 종암동까지 40분 가까이 걸리면서 아직 좀 많이 어렵습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도 정릉 부근에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홍제동에서 정릉까지 밀려있고 또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까지는 정체입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까지 어렵고요.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55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춥다고 하는데 저는 추위를 못 느꼈네요.
1: 오늘도 바지가 짧으시더라고요.
0: 저는 오늘 더 짧은 바지 입고 왔어요. 예, 남들이 보면 얼마나 추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갑자기.
1: 네.
0: 자, 오늘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계속 쏘고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꿀스틱 세트 쏘고 있는데 사연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7343번님 7살 딸이 아침에 주차장에서 안고 가지 않았다고 삐졌어요. 마음 풀라고 테디랑 자영 리포터가 대신 전해주세요. 최시연 아빠가 사랑해.
0: 아 귀여워. 안 안아줬다고 삐졌어요.
1: 아, 아들은 혼자 내리고 싶다고 삐지거든요.
0: 아 그래요?
1: 딸은 안 안아줬다고 삐지는 거예요.
0: 귀여워.
1: 딸이다.
0: 너무 받아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 귀엽기도 하고
1: 냉정해.
0: 또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참 어렵네 부모 마음이 그죠?
1: 맞아요.
0: 3820번님이 이번 주 토요일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씨야 콘서트 갑니다. 공연이 끝나고 제 마음을 담아서 정식으로 고백하려고 하는데 어머 꼭 성공해서 예쁜 연인이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1: 우와 잘 됐으면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아,
0: 일단은 콘서트 같이 가는 거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네.
1: 맞아요.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0: 비호는 아니고 호감이니까 잘 어떻게 흐름을 잘 타보세요. 응원합니다. 꿀스틱 세트 이분들께 드립니다. 8시까지 소개된 문자 모든 분들에게 꿀스틱 세트 쏩니다. 1000번째 문자마다 화장품 세트 그리고 5000번째 문자 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릴 건데 생각보다 문자가 양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많습니다.
1: 승산이 있습니다.
0: 예,
1: 여러분.
0: 많이 뭐 보내주고 계신데 막 어마어마하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입니다.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4세의 고시로 불릴 만큼 논란이 컸던 유아학원 레벨 테스트가 지난 1회부터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0: 이게 4세 고시 있었고 또 7세 고시 있었고 그죠? 네. 다양했는데 이제 이게 금지가 됐군요.
1: 네 맞습니다.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구술, 실기, 면접시험도 금지 대상인데요. 문제풀이와 과제 수행, 발표 같은 평가도 할 수가 없고요. 외부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제출받아서 평가에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식도 금지가 됩니다. 위반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불법 시험 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0: 이런 이제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학원과 분위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1: 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교육청에서 아직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천과 강원, 전남, 광주, 또 부산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학원에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원가에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필기시험 대신에 인터뷰를 하거나 사전 체험 수업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예, 벌써부터 이 어린 친구들이 시험 부담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도가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2026 서울 레이스 하프 코스에서 20대 여성 참가자가 달리는 도중 쓰러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0: 예, 저도 소식 들었었는데 결승선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0: 네, 이 A씨는 평소 러닝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만큼 달리기에 익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러너들 사이에서 심혈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20대 심장질환 환자 수는 약 41%가 증가를 했는데요. 문제는 2030 세대의 경우 자신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네, 심장질환이 있는지 모르고 뛰다가 이제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갈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마라톤을 할 때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뛰는데요. 이때 평소 몰랐던 심장 질환이 있다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대회 전에 심혈관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심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고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전부터 수행거리를 조금씩 늘리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달리는 도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럼증, 호흡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요. 즉시 달리기를 멈추고 현장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1: 네,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기록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전에 우리 몸 상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원 춘천의 대표 축제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바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1: 와, 맛있는 냄새 나는 것 같아 지금. 와,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요?
0: 네, 일단 축제장을 찾으면요, 막국수를 6,900원, 오. 닭갈비를 9,900원, 오. 이렇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요. 먹거리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해외 셰프들과 함께하는 무료 시식회와 쿠킹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막국수 면볶이와 면발 잡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축제장 밖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광 안내소 등에서 배포하는 할인권을 사용하면 막국수는 1,500원, 닭갈비는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실하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혹시 막국수와 닭갈비가 춘천의 대표 먹거리가 된 사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 저는 모르는데요.
0: 네, 이 막국수는요, 1960년대 말 소양강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고요. 아... 닭갈비는 1950에서 60년대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했던 서민들이 이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닭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연탄불에 구워 먹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오는 18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시면서 슬쩍 아는 척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1: 아, 좋네요.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 중이셨어요? 춘천으로 맛있는 나들이 따라보는 것 추천드려요.
0: 네, 이혜경님이 뭐라고요? 막국수 닭갈비 축제요? 이번 주말에 춘천 갑니다.
1: 아, 가야지. 무조건 가야죠.
0: 맛있겠다.
1: 부럽다. 정문주님이 저희 딸도 러닝 뛰는데요. 자꾸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밥을 잘 먹고 뛰라고 하시네요. 뛸 때 건강 상태 잘 확인하고 건강하게 뛰자고요.
0: 네, 이게 뛰시기 전에 꼭 이런 당분 보충이나 수분 보충도 충분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1: 충분해야 돼요. 살 빼려고 그리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뛰려고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0: 맞아요. 2971번님은 아이 때는 놀아야죠. 학교 들어가면 놀 시간도 없는데 4세 고시, 7세 고시 말도 안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데 이 욕심내면 끝이 없어요, 사실. 나중에는 DNA 검사까지 하겠네요.
0: 안 돼, 안 돼.
1: 어, 그러니까. 끝이 없어. 박지만 님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배우는 게 최고예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약간 지나 보니까 그 공부 엄청 중요하지, 중요한데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0: 진짜 완전.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들은 그때만 해야 돼. 지금 맞아요. 우리 나이 때 놀이터에서 뛰어논다고 뭐 어떤 경험이 쌓이겠어요? 그때 뛰어놀아야 돼. 자, 이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꿀세트 세트 쏘겠습니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들의 보물이죠. 차 탄풍, 자전거 탄풍경의 보물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반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기본 선물이 더 빵빵해졌어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7만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그리고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그냥 드리고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 드리고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다 가져가세요 다. 자 오늘 신청 사연 만나봅니다. 저 크루즈 승선권은 괜찮아요. 퀴즈 한 판 함께 합시다. 반반 치킨 한 마리면 충분해요. 테디 저와 함께 아침을 깨워보아요 하시면서 절절하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테디 라디오 들으며 출근 준비하는 40살 주부 채나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나리씨.
1: 네.
0: 진짜 크루즈 승선권 괜찮아요?
1: 네 괜찮습니다.
0: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괜찮아요?
1: 아, 네 괜찮습니다.
0: 오야 흔들리지 않으셨네. 야 대단하다. 치킨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치킨 혼자 드실 거예요? 누구랑 드실 거예요?
1: 아, 저 아들 둘이 있어서 오. 아들 둘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0: 세상에. 아들 몇 살이에요?
1: 6학년 2학년이요.
0: 6학년 2학년. 한 네. 마리로 이 6학년 2학년 둘이서 다 끝낼 것 같은데?
1: 아, 추가해야죠.
0: 아들들은 확실히 좀 많이 먹죠?
1: 네.
0: 어, 야, 식대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 반드시 오늘 성공하셔가지고 치킨 받아가셔야 되는데 어때요? 좀 자신 있으신가요?
1: 어, 다른 날은 반은 넘긴 했는데 오늘은 오. 잘 모르겠네요. 너무 떨려가지고.
0: 아, 무조건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뭔가 똑부러지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81 나누기 9는?
1: 9.
0: 방을 영어로 하면?
1: 리버.
0: 방, 방.
1: 방, 룸.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1: 정신만 차리면 된다.
0: 이 노래 제목은?
2: 거북아 그 속도론 멀리 못 도망가.
1: 패스.
0: 아, 병원에서 진료받고 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1: 의료보험.
0: 어, 맞는데 실제로 낸 의료비
1: 실비보험.
0: 그렇지. 암세포도 생명이에요. 이 대사가 나온 전소민 주연의 드라마 제목 오로라
1: 공주.
0: 자라섬이 위치한 경기도의 구는?
1: 가평.
0: 사자성어입니다. 네 코가 석자. 오비
1: 이락. 아니 엉비.
0: 네 코가 석자. 네 코가 석자.
1: 석자. 어. 어, 패스.
0: 아. G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친 말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아우르는
1: X세대.
0: 아니에요. Z세대 때문에 Z세대와 알파세대를 섞어야 돼.
1: Z와 알파요?
0: 잘.
1: 아, 패스.
0: 패스, 패스. 일제강점기 시절 책 국어 문법 말의 소리 등을 지은 국어학자의 이름은?
1: 국어 패스.
0: 아, 어려웠다. 오늘 문제 어려웠어. 자, 성공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겨우 넘겼을 것 같아요.
0: 결과 발표합니다. 여섯 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건 선물 많아요. 7만 원 상당의 꿀스틱 세트,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1: 아, 아 어렵네요.
0: 어려웠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잘 푸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일단 오답 체크 한번 합니다. 이 노래 네. 제목
2: 거북아 그 속도는 멀리 못 도망가.
0: 제목은 거북이. 네 코가 석자는 오비삼척.
1: 삼척.
0: 그렇지. 아, Z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친 말은 잘파세대입니다. 잘파세대.
1: 어, 네.
0: 일제강점기 시절 국어 문법 말의 소리에 지은 국어학자 이름은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아, 나리 씨.
1: 네.
0: 그래도 어, 먼저 엄청 차분하게 잘 푸셨어요, 문제를.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0: 떨린데도 잘 풀어주셔서 멋졌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어, 매일매일 아침에 테디 라디오 덕분에 잠 깨우면서 일어나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해요.
1: 앞으로도 화이팅 해주세요.
0: 화이팅 할게요. 나리 씨.
1: 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공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동화 인어공주에서 주인공인 인어공주는요, 인간처럼 두 다리를 얻는 대신 이것을 마녀에게 줬죠. 인어공주가 왕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이유이기도 한 이것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목소리, 2번 콧소리, 3번 우스갯소리.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제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쏠 거예요. 아, 사무엘 E. 라이트, 이 만화의 OST입니다. 예, 인어공주의 OST이고요. 제가 진짜 한글로 적어서 다 외웠던 노래입니다. Under the Sea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인어공주가 두 다리와 바꾼 것 정답은 바로 1번 목소리였습니다. 8480번님 정답 1번 목소리. 테디 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완전 인어공주. 인어공주 보세요. 한번 보시고 거울 한번 보시고 미안해요.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빨리 완쾌하세요. 아유 목 얼마나 아파요. 강신님께서 목소리 아침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들 깨우는데 이러다가 저 인어곤듀 될지도 몰라요 하셨는데 그럼 아들이 마녀인가? 목소리로 아사가나? 자 일어나라 좀 얘들아 좀 일어나라 힘들지? 일어나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8시까지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이벤트 중입니다. 첫 번째마다

5천 번째마다 큰 선물들이 있는데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문자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저희는 감사한 분들 만나고 3부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지요.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더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학
5: 엑세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연남동에 살고 있는 박현아입니다. 저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세라링이라고 이제 각질 관리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화잘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신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관리예요. 꿀팁, 진짜 뭘 잘 발라야 돼요. 귀찮다고 안 바르는 순간 환절기와 만나면 피부 와자자자 무너집니다. 진짜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피부 관리는. 제발. 반려동물은 없고 남자친구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슬프진 않은데, 네, 슬프진 않아요.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거요? 야장 가는 거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요즘은 또 치맥 아닐까요? 야장 치즈킨의 맥주. 오늘의 다짐, 열심히 일하고 빨리 집 가자. 여러분 모두 해브 어 굿데이.
0: 뷰티샵을 운영하는 박현아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아, 야장에 또 꽂혀 계시는군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 낭만 있어요. 뭘 안 해도. 요즘 날씨는 야장이긴 하죠. 야장이 낭만이지. 금방 추워지니까 날씨를 또 만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다가 없어졌는데 또 야장하다 보면 또 이래저래 또 연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연들의 바람이 또 싹 불기도 마련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어우 좋겠네. 야장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네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오픈을 했어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 하실 거가 있는데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요.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 진행을 했었어요. 8시까지 온 문자들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당첨자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6536번님이 경북 칠곡에 있는 석적 유치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우리 꼬맹이들 태우러 가는 길에 문자합니다. 문자 소개되면 아이들과 같이 먹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머 어머 꼬맹이들 좋겠네. 우리 기사님 덕분에 다들 꿀 먹겠네. 6828번님이 옆 동네 방송국 직원입니다. 어, 예? 출근길에 늘 잘 듣고 있어요. 예?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굿모닝 태입니다 듣는다고 말할 생각인데 저 괜찮겠죠? 다들 비밀로 해주세요 했는데 그럼요 우리끼리만 비밀로 할게요. 6828번님 꿀시들 세트 드릴게요. 자, 2000번째 3000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화장품 세트 드려야 되죠. 2474번님 오늘 결혼 21주년이에요 달달한 꿀스틱 세트 받고 달달한 21주년 되길 하트. 여보님 앞으로 더 달달하게 잘 지내보자 하셨는데 화장품 세트에 당첨하셨습니다. 그리고 3000번째는 0110번님 매일 아침 테디님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방송 들은 지 오래됐는데 문자는 처음 보네요. 테디의 올바른 생각과 인성이 정말 좋아요 하트.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셨는데 저의 좋은 모습만 방송에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방송에 그리고 나쁜 모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화장품 세트 축하드립니다. 쏩니다. 태 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선물 이벤트 다음에도 계속 될 거니까요. 그리고 크루즈 승선권 4부에 예, 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10월의 중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말 공부도 제대로 무르익어 볼까요? MBC 정슬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충성!
2: 충성! 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슬기입니다.
0: 네, 보이는 라디오라서 정면 카메라 보시고 또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여기 여기
2: 슬기 아나운서.
0: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로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일찍부터 새벽에 뉴스하고 오셔가지고
2: 네.
0: 단아한 모습으로 늘 출근을 하고 계세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궁금하신 분들 예, MBC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미니 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타세요?
2: 네 저 좀 타는 것 같아요.
0: 진짜?
2: 네.
0: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가을을 또 타요?
2: 뭐가 자꾸 먹고 싶어요.
0: 아,

0: 청고마비를 탄다고? 네. 요새 뭐가 맛있어요?
1: 아 요즘에 제가 끊었던 배달 음식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0: 어떤 쪽으로?
1: 종류가 치킨.
0: 뭐 참지 위에 참노.
1: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0: 치킨도 종류가 많잖아요.
1: 네.
0: 어떤 게 제일
1: 간장치킨.
0: 아 교땡이구나.
1: 네.
0: 아 교땡이죠. 네, 교땡이 좀 양은 작아도.
1: 네.
0: 아 그 한번 맛들이면 그게 한동안 간다니까요.
1: 지금 또 먹고 싶어요. 아침인데.
0: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일하고 예 점심에 드세요. 언어유희 시작해볼까요?
2: 네, 매주 목요일은 언어유희 복습하는 날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형식으로 복습할 거니까요. 가볍게 풀어보면서 함께해 주세요.
0: 좋습니다. 복습해볼까요?
2: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슬기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될 1번 싹수가 보였다. 2번 싹수가 보였다. 네, 맞는 표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0: 네, 표기할 때 싹수로 적어야 될지 싹수로 쌍시옷으로 적어야 될지
2: 네.
0: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보내주시고 마치신 분들 제가 특급 칭찬 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니까 특급 칭찬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볼꼬집 갑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보내주고 계신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자는 지금까지 100% 정답만 오고 있습니다.
2: 와 역시 우리 굿모닝 FM
0: 청취자분들. 오 청취자분들 열심히 들어주셨고 안 들어주셨던 분이라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 미니로도 정답률 지금 100%.
2: 와
0: 아하 한소진님 땡. 아 한소진님 빼고 다 맞췄어요. 예, 괜찮나?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네, 정답은요. 1번 싹수가 맞습니다. 발음은 싹수, 표기는 싹수로 하죠.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뜻하는데요. 식물에서 돋아나는 어린 싹에서 비롯돼 사람이나 일의 장래성을 판단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참고로 싹수의 방언으로 싸가지가 있습니다.
0: 예.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볼까요?
2: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밥 세 줄에 떡볶이 4인분, 순대 2인분, 튀김 10개를 먹은 호경은
0: 아, 다이어트 중이네. 네, 다이어트 중이야.
2: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서 1번 바게트와 크로아상을 주문해 먹었다. 2번 바게트와 크로아상을 주문해 먹었다. 어떤 게 맞을까요?
0: 이거 발음으로 들으면 어려운데 바게트와 크로아상이 1번이고요. 바게트와 크루아상이 2번입니다. 과연 옳은 표기법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또 열심히 해주신 우리 대대장님 오셨다고 공부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2: 네, 지금 정답률은 어떤가요?
0: 100%.
2: 와.
0: 거의 정답만 보내주십니다. 야. 그리고 한진희님이 헐 맛있겠네요 라고 아,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2: 맛있긴
0: 바랍니다.
2: 하겠어요.
0: 자, 여러분들 문자도 정답 많이 왔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네 정답은요 2번 바게트 크루아상이 맞습니다.
0: 네.
2: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따라서 바게트가 아닌 바게트로 적습니다. 또 프랑스어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옮기면 크루아상이 아닌 크루아상이 맞고요. 이외에도 퐁듀가 아니라 뭐였죠?
0: 퐁듀.
2: 네. 그리고 꽁트가 아닌
0: 콩트.
2: 네. 맞습니다.
0: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히신 분들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특급 칭찬 드립니다. 칭찬해. 자, 다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2: 아 제가 볼꼬시 당하는 것 같아요.
0: 아, 참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2: 네.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캠퍼스 커플인 휘돌과 태수는 1번 6월에 만나 10월에 헤어졌다. 2번 6월에 만나 10월에 헤어졌다.
0: 예.
2: 어떤 게 맞을까요?
0: 아 이게 일단은 표준어 기준으로 예 올바른 표현 발음이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예.
0: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발음만 이렇게 하고가 아니었어요.
2: 네.
0: 자 여러분들 6월에 만나 10월에 헤어졌다가 맞을까요? 6월에 만나 10월에 헤어졌다가 맞을까요? 보내주십시오. 근데 모범생들이 확실히 많네요. 100%.
2: 와, 다 100%네.
0: 오늘은 전 문제 다 맞힌 분들 진짜 많네요.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정답은요 2번 6월 10월이 맞는 표현입니다. 6월과 10월이 아니라 6월과 10월인 이유 바로 발음조 현상 때문인데요. 발음하기 쉽거나 듣기 좋도록 소리가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소리가 표준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발음할 때도 표기할 때도 6월, 10월이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만점자들 다 모이세요. 일로 오세요.
2: 일로 빨리 해줘요.
3: 어떻게 해야 돼요?
1: 여기 정면 카메라 보고 꼬집은 네? 특급 칭찬.
3: 특급 칭찬.
1: 됐다. 아, 선생님이 해줘야 돼. 특급 칭찬은. 신상민 님이 아 볼 아파요 하셨는데 참아 참아. 1550번 님이 정수기 아나운서 보려고 보라 켰어요. 오늘 복습 잘하고 갑니다 하셨어요. 아, 정수기 아나운서 늘 이 모습으로 나와주시니까 늘 보이는 라디오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재밌네요.
1: 재밌죠?
3: 네.
1: 아, 재밌다니까 이게 볼꼬집이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 아나운서 이제 슬슬 몸 풀린다. 몸 풀려. 다음 주에는 날아다닐 것 같아. 다음 주까지 함께해 주시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설계 아나운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내일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1: 네,
3: 안녕히
1: 내일
3: 계세요.
1: 알리시아 카라의 옥토버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알레시아 카라의 악토버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소연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4부는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안재욱 씨와 함께합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아침에 모시게 됐네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행운의 번호 추첨 이벤트도 함께할 거예요. 크루즈 승선권 걸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어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뚜기 카레,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인 팀앱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한국 콩나물 숙주 농업인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 아이로웍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굽기리 베이글.
1: 클릭하면 집으로.
0: 굽기리 베이글.com.
2: 8시 18분 16초 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조금 전에 기상속보 나왔는데요. 수도권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하늘이 맑아도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 여정월입니다. 지금 서해 5도 쪽에 천둥 번개 동반해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박도 탐지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두 시간 이내에 서울, 인천, 경기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수도권, 강원 내륙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 보이다가 다시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북부 지방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지금보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주 부산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어서.
1: 안녕하세요. 네.
0: 아유, 오늘도 이렇게 멋진 전투복을 입고.
1: 전투복 입고.
0: 예, 출근해 주셨습니다.
1: 네.
0: 아, 멋지십니다.
1: 아, 더 멋지신데요. 오늘 핑크. 제가 분홍색 좋아하는데.
0: 남자는 핑크죠.
1: 아, 그럼요.
0: 예.
1: 상남자는 핑크죠.
0: 딱 맞게 우리가 입고 왔으니까.
1: 네,
0: 딱 맞게 또 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59살 최 씨, 비서실장 강선우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59살 최 씨입니다.
0: 그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59살 남성 최모 씨가 흉기로 시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오늘도 이야기 이어가 보죠.
1: 네, 경찰은 이 59살 최 씨에게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 그리고 어젯밤 늦게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이 중한 만큼 신명을 구속해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 씨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다쳤고 특히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시민이 힘을 모아 최 씨를 제압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경찰 조사 이어졌는데요.
1: 네, 사건 당일 최 씨의 구체적인 행적이 드러났어요.
0: 네, 사건이 벌어진 지난 13일 그제입니다. 최 씨는 오전 8시 반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섰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가서 약 2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 상담을 받았고요. 이후 오전 11시쯤 근처 보호관찰소로 향해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30분 정도 면담하고 가까운 순대국밥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동해서 10분 정도 머물렀는데 최 씨는 휴학계를 제출한 거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4분 사건 현장인 상가 건물에 도착한 최 씨는 흉기를 꺼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최 씨는 근데 이제 이미 범죄 전력이 있어서 전자 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잖아요.
0: 맞습니다. 최 씨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 발찌를 찬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 전자 발찌를 차고도 외출이 허용되는 대낮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관제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발찌가 최 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만 제공했을 뿐 강력 범죄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난 거죠.
1: 무엇보다 이런 잔혹한 범행을 벌인 이유 조사가 됐습니까?
0: 네, 최 씨는 경찰에 불만을 들어주는 곳이 없었다. 뉴스거리를 만들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피부 질환이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을 처방한 병원 앞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특히 지난달엔 흉기를 들고 병원 앞으로 갔다가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게 억울해서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 진술을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라고 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요. 사건 보도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주로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최 씨를 저지하려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막아서자 최 씨가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향후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1: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0: 네, 그런데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다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은 최 씨가 흉기 두 개를 그것도 손에 묶어서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그 구속 여부가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1: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비서실장입니다.
1: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어제 발탁했습니다.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고요.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냈습니다.
1: 네, 인선 배경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0: 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중량급 정치인이나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밖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어제 전임자인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을 두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최근 지지율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경제와 민생에 두고 성과형 참모를 발탁한 거라 분석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선 대통령 핵심 참모진의 중량감이 좀 떨어져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인물이 있냐 이런 우려도 존재합니다.
1: 예,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네요.
0: 네, 국민의힘은 세무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부동산, 주식, 한미관계 등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임광현 신임 실장의 처남이 대장동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걸 언급하면서요. 보은 인사다 이런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강선우입니다.
1: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첫

0: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 네,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경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실제로 공천받아 당선됐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 재판부는 어제 강 의원의 혐의를

0: 하지만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전 시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는데요. 강 의원은 앞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어제 불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요. 향후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입니다. 59살 최모 씨가 벌인 이번 사건, 무차별 공격인 줄 알았는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밝혀진다면 그건 더 이상 무차별 공격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1: 네. 아, 속상한 뉴스들이 진짜 많네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고생하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1: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투어스의 헤이 헤이 들으시고 안재욱 씨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으로 돌아올게요.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출근길 그래도 예상 시간과 비슷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지금은 돌발 상황 거의 없고요.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와 강변으로 모두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인데 올림픽대로가 50분 정도 걸리면서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염창내들목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예상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 부근 아직 정체가 남아있고 홍진문 터널에서 성산까지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정체고요. 분당수서로가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도 서초터널부터 밀리는데요. 매원지하차도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이 명대사처럼 대중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받을 영원한 우리의 미니 오빠 배우 안재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교통 정보와 함께하는 뮤지컬 Let Me Fly 출연하고 있는 안재욱입니다.
0: 야.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진짜 라디오도 함께 매체로 쓰고 있네요.
1: 그렇죠. 예. 네. 네, 아주 저희 작품에서도 중요한 소품입니다. 네. 라디오가.
0: 맞습니다. 네. 지금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보이나 여기 정면 카메라 이쪽에 있는데. 네. 아우. 여전한 모습으로 또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주고 계세요. 네. 8511번님이 끼야 이 아침에 안지용님이라니 완전 개탔네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조금만 이따가 내리세요. 구안의 이사모님이 한류 5대 천왕 안지용님이 나와주셨다니 청취율 조사라고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도 무리했지만 우리 재욱 형님도 아침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1: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는 제 네. 작품을 위해서 네. 또 많은 분들께 알려야 되니까 기꺼이. 아~ 오늘 주어진 이 4부 시간 예. 30분 정도만 활용한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예예. 네 굉장히 코너 구성이 빡빡하더라고요.
0: 빡빡해요.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대한 다른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뮤지컬 얘기로만
0: 빠르게 네. 빠르게 예 작품 홍보로
1: 생각보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랑은 형님의 인연이 뮤지컬에 닿여 있습니다. 3년 전이에요 벌써 드라큘라.
1: 3년 좀 더 되지 않았나?
0: 좀 더 됐나? 4년 됐나?
1: 드라큘라 우리 같이 했죠.
0: 같이 했어요.
1: 같은 배역으로.
0: 네, 같은 배역으로 네. 했었는데 저는 이제 무대에서의 이제 안재욱 선배의 모습을 그때 리허설 때 보고 솔직히 너무 감동했어요.
1: 왜?
0: 그래서 연출님한테도 재욱 선배 진짜 재욱 선배다. 저 형은 진짜 대단한 형. 아, 이 작품이 엄청 어려웠어요. 드라큘라가 체력적으로도 맞아요. 감정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와, 그걸 이끌어가는 걸 이제 눈으로 연습 때는 모르다가 이 씬을 딱 보니까 관객석에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1: 근데 태희 씨랑 작업할 때 좋았죠. 왜냐면 또 우리가 같은 배역이긴 하지만 제가 늘 작품하면서 이제 뭐 원캐스트로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아,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의 느낌이 있어서의 차이가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태희 씨만의 그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선에서도 내가 또 느낄 수도 있었고 태희 씨가 바라보는 저의 모습에서도 또 새로움을 느낄 수
0: 진짜
1: 있고
0: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네.
1: 이런 거예요. 뮤지컬도 이제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레베카 하지 않나요?
0: 레베카 이제 시작합니다. 연습 중이에요.
1: 지금. 연습 중이죠. 네. 뮤지컬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태희 씨의 뮤지컬 레베카는 뭐 그게 내가 맨덜리로 돌아온 이유 뭔가 이렇게 힘있고 예. 이런 음악이라면 맞아. 우리 Let Me Fly는 뭐

0: 보다 당신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아. 좀 이렇게 잔잔하게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레베카 많이 했죠. 최다 관객 동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레미플라이의 시대가
1: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누르고 가시면 어떡해요.
0: 출발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우리 걸로.
1: 네. 레미플라이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뮤지컬 레미플라이에 또 출연을 드라큘라 이후에 오랜만에 또 하십니다. 근데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제가 이 레미플라이나 트라이 공연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작품이 너무 좋다. 이거 울컥하는 부분이 보통이 아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맡으신 역할이 이제 청년과 노인인데 노인 남원 역으로.
0: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인물인데.
1: 그렇죠, 한 인물이죠.
0: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출연 배우는 4명이에요. 젊었을 때 커플,

0: 20대 그리고 또한 커플인 70대 노인 커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0세 노인 추남원 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조금 예전 그 올드한 감성이 좀 있어요. 그 레트로 느낌 많이 나죠. 그런데 그 69년도에 패션 디자인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이제 70세 노인이 되어 있다.
1: 슬퍼. 여기서부터 슬퍼.
0: 근데 그 70세 노인은 이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 19살 때, 20살 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따뜻한 이야기. 중간까지는 좀 웃는 장면도 꽤 나오지만 이제 후반에 갈수록 좀 나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는
1: 맞아.
0: 그런 작품입니다.
1: 저는 이상하게 그 남녀 간의 막 애틋한 사랑 이런 거에는 사실 눈물이 나지 않고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응원하면서 배려하면서 깊이를 쌓아가는 사랑을 보면 감동이 너무 커요. 레미프라인은 그런 작품이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뭐 배우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작품 뭐 이렇게 억지로 제발 손수건 준비하시고 뭐 눈물 흘릴 준비하세요를 강요한다기보다 관객들의 어떤 반응도 난 이거 참 흐뭇하게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왜 내가 계속 울고 있지? 뭐 이런 예쁜 작품이에요. 그래서.
1: 맞아요. 진짜 예쁘다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잘 어울리는
0: 무대도
1: 작품입니다.
0: 조명도 영상도 너무 예쁘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또 소재로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재욱 씨는 어때요? 그 타임슬립을 할 수 있다. 언제로 좀 가보고 싶어요?
0: 저요? 요즘 들어서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좀 입시를 준비할 때 학창시절로 좀 갔으면 어떨까.
1: 고등학교대로.
0: 왜냐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부족했어요. 집에서 허락을 좀 너무 늦게 받아서 급작스럽게 좀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요즘 들어서 더 느끼죠. 이렇게 후배들 중에 재능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 요즘 막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그 수련, 단련이 된 느낌이잖아요.
1: 술자가 돼서 오죠.
0: 너무 부러워서 나도 좀 어떤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었다면 좀 그 20살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한 본격적인 활동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욕심이 지금 와서 납니다.
1: 와, 아니 지금에도 그렇게 열정과 욕심이 있으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와, 예,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쌓아오신 그 필모를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직도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미니 오빠는 주인공이 아닌 서브였는데 마지막 엔딩을 바꾼 최초의 인물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떤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그 안재욱 배우의 힘으로 드라마 자체의 방향을 꺾은 최초의 배우이시기도 한데 아직도 이렇게 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9137번님이 안재욱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레미플라이 분장하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봤는데요. 아들이 배우님과 똑 닮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0: 그 제가 이제 좀 아이들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린 편이죠. 근데 이제 둘째가 6살이라 공연을 직접 관람할 수는 없어요. 이제 8세 이상부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레스 리허설할 때 분장실은 와서 구경을 좀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 분장하고 이제 옷 입고
1: 할아버지 분장하고 있으니까
0: 모습을 보여줬더니 의외로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뭐 거기서 살짝 음악 들려주고 뭐 춤도 좀 살짝 춰주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감성이 좀 제가 기대했던 감성은 아니었어요.
1: 어떤 감성이었어요?
0: 우리 애들이 좀 아빠의 그 할아버지 머리 하얗게 된 그런 모습 보고
1: 짠해하면서
0: 짠해하면서 아빠 늙으면 안 돼요.
1: 맞아 맞아.
0: 뭐 이런 걸 살짝 원했다면 애들이 뭐 노인도 재밌는데? 우리 애가 그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뭐 오빠 화이팅. 그리고 이제 첫째도 4학년인데 아빠 힘내요 뭐 화이팅. 둘째가 6살이 스티커에 보니까 아빠 오늘 노인 흉내 잘래? 이렇게 써놨어요.
1: 둘째가 누구 닮았을까요?
0: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1: 둘째는 아빠를 꼭 닮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넘버도 이제 살짝 불러주셨지만 굉장히 넘버들도 엄청 좋잖아요.
0: 아주 좋습니다. 정말.
1: 일단은 지금 넘버가 깔리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넘버이고 이 버전은 이제 이형훈, 최수진, 박보검, 나하나 네 배우의 버전으로 깔고 있습니다. 직접 추천을 또 해주셨어요.
0: 뭐 작품의 타이틀곡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꿈꾸는 여행. 우리의 어떤 인생 여행이죠. 근데 자기가 바라는 곳으로 향.

0: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멜로디도 너무 예쁘고 예. 네 가장 예쁜 노래 중에 하나예요.
1: 예. 아 우리 또 이영훈 배우가 제가 아주 작게 하는 그 극단의 또 친구이기도 한데 아 요 역할도 잘 해내.
0: 이영훈 배우는 이번 작품에도 없죠. 같이
1: 있어요?
0: 같이 합니다.
1: 어, 그래요? 네
0: 초연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친구고 이번에 저랑 같이 하는. 멤버 같은 역에는 또 이희준 씨가 이번에 뮤지컬을 처음으로 도전해요. 그래서
1: 너 노래 넘버에 대한 부담감 없던가요?
0: 아 정말 몇 개월 이상 그 트레이닝 받고 노력한 흔적이 아마 무대에서 잘 느껴지실 겁니다.
1: 예.
0: 그래도 아. 이제 제일 좋은 작품, 제일 좋은 테스트는 제 거죠.
1: 네. 좋다. 이런 자신감 있어야 돼요. 내 걸 봐줬으면 하는 자신감은
0: 제가 오늘 홍보를 직접 나왔는데
1: 아, 그렇지. 뭐
0: 다른 분 걸로 보세요 하기에는 너무 맞아. 이 시간이 귀합니다.
1: 열심히 또 준비한 그 시간이 쌓여 있으면 이런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 배혜선 씨도 나오고
1: 아 맞아 새롭게 또 합류하셨죠.
0: 뮤지컬 또 스타죠. 김지연 씨도 나오고
1: 네. 어?
0: 굉장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1: 그렇습니다. 아 호흡을 이제 연기 그 연습할 때 리허설까지의 호흡이 있고 네. 또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이 있을 때 호흡은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무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호흡들은 어때요? 좀 잘 맞고 있나요?
0: 아 좋죠. 좋아요. 그 연습 기간도 기간이었지만 초연부터 지금 제가 이제 시즌 3에 들어온 네. 거고 시즌 1 또 2 했던 멤버들도 이번에 속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쌓았던 그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하고 다소 어떨 때는 좀 고집스럽게 제가 한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 다 듣고 듣고 난 후에도 마치 의견은 좋지만 그건 안 된다는 식의 노트도 하고
1: 참나 야
0: 얘네들의 등살에 하여튼
1: 고생하셨어
0: 너무 재밌게 예. 작업을 했어요. 그만큼 분위기가 이제 너무 좋다는 얘기죠. 대화 네. 많은 대화 속에 인생 이야기, 사랑 이야기 속에는 사실 선후배가 뭐 그렇게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무대 이번 작품이 좀 그 객석에서 이번에는 큰 대극장 공연은 아니에요. 중극장인데
1: 네.
0: 극장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1: 해도 되죠. 해도
0: 네, 두산 아트 센터 영광으로
1: 해서
0: 객석에서 느껴지는 호흡이 무대에 전달되는 그 공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객석의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느껴지죠.
0: 커튼콜 때나 대극장에서 할 땐 좀 커튼콜 정도의 그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느낄 수 있다면 중간 중간에 웃고 그 울고 그 호흡함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1: 맞아.
0: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배우가
1: 아 너무 신나겠다.
0: 네.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1: 예, 연광홀이 또 와이드가 또 길어요. 객석에서 보면 둥글게 이렇게 반원처럼 좀 앉아 있는 홀이기 때문에
0: 저에게 굉장히 그 추억의 장소입니다. 90년대 때 뮤지컬도 그곳에서 많이 했고 저의 첫 콘서트도
1: 영광홀이었고요. 네. 또 다른
0: 이번에 관객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좀 깨지 말아주셨으면 저의 추억을 상처내주지 마시고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많이 많이 찾아갈 겁니다. 네. 지금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보신 분들도 많고 뭐 워낙 또 훌륭한 작품에 좋은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갑니다. 오랜만에 또 뮤지컬 무대에 서셨는데 Let Me Fly. 일단은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네네네.
1: 관객들의 반응도 지금 좋을 것 같고
0: 네.
1: 상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레미플라이가.
0: 창작 뮤지컬이니까 그 우려와 기대가 이제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레미플라이는 좀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고 또 관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작게 시작했던 공연이 이제 관객 수도 좀 늘릴 정도의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1: 네.
0: 또 해외 시장도 지금 굉장히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있죠.
0: 미국에서도 이제 쇼케이스 열고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뮤지컬 그 어쩌면 해피엔딩이 크나큰 성과를 거뒀지만 그 Let Me Fly도 그 뒤를 잇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뭐 홍콩, 대만, 해외에서도 공연을 이미 해서 외국 팬들에게도 선보였고요. 영국에서도 또 무대에 올렸고 네, 가능성 있는 작품입니다.
1: 예, 창작 작품들이 엄청 힘을 못 받고 엄청 위축된 상태로 제작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레미플라이도 아마 시작은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창작 뮤지컬들이
0: 네.
1: 세계에 나가는 기대가 왔습니다.
0: 감사하게도 이제 저 같은 경우 또 이번에 공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해외 팬

0: 들도 와서 이렇게 보시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그 자막을 이렇게 뭐 중국어나 일본어 이렇게 자막을 준비하진 못했는데 아 그럼에도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보면 그 감동은 그대로 전해졌나봐요.
1: 와 네. 전해지지.
0: 그 참 그래서 그 작품 주는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확실히 형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네. 홍보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뭐 완전 집중해서 지금 작품 얘기만 쫙 하니까 농도가 깊네요 이게.
0: 마땅히 제가 8시 한 반 정도에서 9시 사이가 예.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좋을 때 그래서 이때는 뭐 다른 생각도 잘 안 나고 애들도 뭐 학교 다 갔고 그래서
1: 네. 최고의 컨디션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박정숙님이 18일 재욱오빠 공연 예매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오빠 볼 생각이 벌써부터 설레네요 하셨고 7362번님이 저 제주도 사는데 이번 달 말에 레미풀 보러 가요. 바다 건너 산 넘고 갑니다. 네. 오실만 하죠. 네네. 오실만 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또 반응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0: 제가요?
1: 예, 5418번.
0: 네, 5418님이 드라마 독수리 여행제를 부탁해 너무 재밌게 잘 보셨다고요. 꽃중년 로맨스의 아이콘이신데 드라마는 또 언제 하나.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1: 네.
0: 또 그 중년의 어떤 로맨스를 보고 또 재미를 느끼셨다면 이번엔 거의 이제 70세니까 작년에 더한 깊이의 로맨스를 아마 이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9907번님이 미니 오빠 포에버 진짜 제 최애곡인데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혹시 노래는 이제 안 내시나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0: 아 앨범 새로운 앨범 낸다는 도전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의 노래를 담아야 될지 그 생각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 맞아, 맞아.
0: 아직 그 방향 키를 제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랑 이야기하기도 뭐하고는 아내하고도 불편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내 한 명을 위한 또 사랑 이야기만 부르기에도 서로 좀 간지럽기도 하고 네 고민 중입니다.
1: 아 이 Forever라는 노래가 또 요즘 후배들이 또 많이 불러요. 오히려 찾아서 엄청 커버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다시 그 미니 오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는 것 네. 같습니다.
0: 네, 네. 음악이 주는 매력이죠. 뭐 시간이 지나고
1: 그대로
0: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불러도 그것도, 좋은 곡은 좋은 곡이니까. 예.
1: 안지혁 씨의 노래 듣고 싶으시다면 라이브 한껏 부릅니다. Let Me Fly 공연 오시면요. 네. 또 70세의 노인이 아주 귀여운 모션과 함께. 아 네. 근데 그 70세의 나이가 한창 순수할 텐가 싶을 정도로 작품 캐릭터는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보시면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신들이지만 저는 좀 해맑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 좋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짠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네. 분들이.
1: 네. 밝고 맑을수록 그 알게 모르게 짠하고 또 아내가 그걸 또 이해하고 품어줄수록 눈물이 또 뭉클뭉클 납니다. 자 이제 안지혁 씨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준비한 저희 대형 이벤트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뽑아주실 거예요. 행운 번호 추첨의 시간 함께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지혁 씨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세 자리의 숫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숫자는 0부터 9까지. 중복 숫자도 가능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000 쓰셔도 되고 999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네. 지금 딱 생각나는 세 자리 숫자를 보내주십시오.
1: 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안지혁 씨가 세 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뽑힌 번호를 딱딱딱 일치한 숫자 예 보내주신 분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립니다. 전화 연결까지 돼야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 전화 받을 준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0: 네. 보내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숫자 세 자리 보내주실 동안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3: 저 23년

0: 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직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9: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8: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전화 010-2808-754.
1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초대석 배우 안재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큰 이벤트 갑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지금부터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이 걸려있습니다. 행운번호 추첨의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자리 숫자 보내주셨는데 안재욱 씨가 한 자리씩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10: 먼저
11: 뽑겠습니다. 예,
10: 100번 단위의 숫자입니다.
11: 어?
10: 처음 숫자 0번입니다.
11: 0번이
10: 됐어요. 0번을 뽑기가 쉽지 않은데
11: 100번 때 쓰신 분들은 일단 다 탈락이에요.
10: 네, 일단 다시 넣어서
11: 넣을게요.
10: 예, 같은 숫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1: 두 번째
10: 번호입니다.
11: 4번입니다. 4번.
10: 04까지입니다.
11: 40번대.
10: 04.
11: 마지막 세 번째는 9.
10: 아. 049. 49를 적어 주신 분, 049 적어 주신 분이 없으면은 한 번 더 뽑아야 됩니다. 아, 0을 뽑아서 아마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9 지금 미니로 이거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049 보내신 분도 있거든요. 저희 미니는 안 됩니다. 문자로만. 왜냐면 전화 연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있어요? 049 보내주신 분이 있어?
11: 당첨분
10: 있대요. 있대요.
11: 된 분 있네.
10: 어떻게 049를 보냈대? 자, 지금 전화를 드릴 거예요. 0966번님인데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성공입니다. 자, 전화.
12: 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2: 네.
10: 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2: 아, 네.
10: 네, 세 자리 숫자 보내주신 번호가 몇 번일까요?
12: 049요.
10: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드립니다.
12: 아, 네. 감사합니다. 와,
10: 어떻게 049를 보낼 생각을 하셨지?
12: 야, 그냥 눌렀어요. 숫자를 막.
10: 대박이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2: 아, 저는 예. 직장인이고요.
10: 직장인.
12: 네네. 네,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10: 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라디오 계속 듣고 계셨어요?
12: 아, 네. 출근길에 듣고 있었고요.
10: 예.
12: 지금, 네, 주차장에서 못 나가고, 네, 있었습니다.
10: 잘하셨네. 오늘

0: 신지욱 씨가 직접 뽑아주신 번호이거든요.
1: 네네.
0: 인사 좀 나누시죠.
2: 축하드립니다.
1: 영광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보면서 계속 차 멈출 때마다 막 뮤지컬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2: 진짜요?
0: 레미플라이 보러 가세요.
2: 영사고
1: 네, 보겠습니다.
2: 네, 영사고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네. 크루즈 선물도 받으시고
1: 네.
2: 제 공연 표도 사고
1: 너무 팬이거든요. 저 매일 듣고 있고 너무 떨리네요.
0: 예. 저희 아침 라디오의 좋으시겠다. 진짜 큰 단점인데 10초 네. 뒤에 끝나요 저희.
1: 아 네.
0: 같이 안지혁 씨도 같이 해보 후퇴 빨리 외쳐주셔야 돼요.
1: 아, 네.
0: 해보 후퇴.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5: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집에 댕댕이들 키우는 분들 중에 평소에 라디오를 뭐 배경음처럼 틀어놓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DJ 멘트 중에 밥 먹었어? 라든지 간식? 밥은?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나갈까? 혹시 지금도 막 애들 반응하는 거 아닌가? 난리가 난대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누가 간식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 나갈까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 외출할 건가 봐 뭐 이렇게 되는 셈이겠죠?